0: 계급지능조준소아견캄도구역계진라 다세 로리 청리 우주레더니 잠링 양제 우주로 체배가 최막 덥직시 디카라 서주 신바타 서림 사바 랑바 주제 치워체 유진 되딩토 신 조바 시바니 대가망 조기 쉐베 구리 담식이며 원장 타자 낙제 당자단 딥긴츠 니바르토 체세 체급에 우유 기간에 지도 주르게 서서베 게모레 리신 사고 용바타 추근베 소르체레 리신 추부 티구지 옆시 류통주 유친 강엘리 탑시망오유 리보핑니 하사 총재를 나래 자당 주기 낙수 탑조 당고로 균캔 레체버 시기부터 로콤으로 차진 신수기 낙수 육구 투자되 지기 없이 냠세 틱톱의 주주니 링운 추당 송교 체비 자외 기능시타 탑조 당비 우주니 지도된비 변종 속된 체비 딩수 딩부식시 표기 사제 체와타 다경 체균 체와 정중 차진까지 체와 제 유진 정용기 경감 코리우 송종키 레체버타 레수 토장기 수용 미당와타 부다링와 민용라 레가망와 체기 응유강의 체제제디 탑조 당부로 균투 시족부터 둔조수 각주 내족체니 긴티 딘디 코르디 긴감 딘자기 송체 딘부준 유입시 뒤유진부는 정용기 긴감 코류 더십 체리 미네 로콤으로 서브토의 타는 롱국도 주디 내람 탕딩도 제신 러롱게네 로렐 찬용 20탕 더십 체린키 정시티 뉴슐 학점 최도체니 사디오 긴감키 법든 균도 내민 콩도 주입시 긴감 고류키 팀주루 미네 탑조 당보로 꼴십탕 따돔 내부 타종체니 로다라 융물수 주티 긴감 고류키 팀계키 주식하 야탕 조준 학점 십시를 탁조 제입시
1: 딩서별고내 긴감 망편 망키 망디 운조체바 정용기 겐캄 쿠유 콩도아게 망라 디기 준바니 시트에 레제 치슈 인베 레게 두시 덴부조네 레게 주추 균투 레스동와타 망조 년장게 겐캄 쿠유 예네 튼세도 텔레 레체바 겐티 증급체베 펜데 세도 주와타 탁데 덴데라 덴네 망조 게지고라 렌로바타 겐캄 레스동네 망조 데자 치루동와 제체유 라스 총계 청관추 총셔 대대 링서베 폰조니 두시티 순냠 덴베 춘주식디 망조게 겐감 코류게 린드윤라 유타메바타 장겐 신디 미치바 람테 체주 체주 제베 문제게 덤접 사제티 총미 녜스 계제도 교류엽시 대가르 큐중 예골게 람무수 덤접 여바타 코류 뇽칭 체외 저와 기퇴 하장 교부유 겐캄 코류 초교주디 타문주 레수다와규 타자 강람장싱 제디바타 지신키 용수 룹싱 되네게 코류 하장 냠가와 교류 시슝 대전게 차와 총자네 고주부타 망조라 삼노동외 치덥라 매대 지기에 제 총미 뜻이게 용설 섬무 대달 셰샤 대잠도 장종게 겐캄 망변 키치덥라 균투 텀진 댄디 체디 겐캄 닥용베 시주 튼규 체디 싱조 망조 타니사 겐캄 송종타 버발 댄변 나슈스 종네 지신 송종 라 레네 여부타 지신 댄송라 겐디 여바 지신 파는라 라체 여부 제체 여부시 ngara lokhomo yugdo tamra kursung tha khuyu juti so gi le den la shube phyu gi rengwe chu dang songjong thob ma se kimjang gi yong bap ya den bu phar thob tha yin kham gi mang bian si ju gi si ri mang zo la ngon ji phem ba thob ye ji la ji zo mi di xiang ki tamra dag yong ba do ji ha ge ki sa gui ba ti da xie xia shang jong gi zi du dian bie phen jong ji ding ge nen bie zu zhe ma la la yu rim dian bie ngang gun di dong we 这特地总塔光不讲的总所最多点别重视组中给批准别村了当天穷我塔云南建局国内最多点别重视组中塔对面苦有举止重视各个列东街老军地当我局重视给健康南北军队列数千年重视给健康塔界给让当二位三部求有时据去年不穷的查下塔界州塔健康列不穷的米斯尔迪瓦克明二陪托健康松中塔忙做列东据去局话米里团队界
2: 차용내
0: Senegi, Kona Nabazin Tubatini, Rangchungi, Sanika Tantizin Kaki, Juzulikon Tantin, Yuletamzin, Nimbuchebe Gorki, Jimbi Dilling, Nirsumba Gojitu, Juzulik, Jinkam Tara, Miseriki, Ji Kubetishi.
1: Sendolinge, Shamlangan Zu Mutuce, Gayungi, Wantun Shirim, Dangzan Zuki, Siji, Tenyan Tomge, Ningjitongi, Tugipchu, Dimbatongzu, Beatup Dumju Gubet, Tinsum Gojitu. 텀징 전종 댐부드네 사드 피게라 튕기 조와시 크브시 세나이옵쇼
0: 진대 덴베 티징인 닌지 총계를 적입추 닌지 총대 덴바 총수의 당 지부수지 체링 남계키 지계부수지 시진핑 키 차네 마당 자위 계용키 원튼 시림 당 증조키 라키리 티 랑싱 급티류 나랑 심규 체메 팀네 유링 심 흘러 퍼덕티 시지 체니티 나랑 직부 민바라 마주 팀바 총수의 당유탄 망초 용기 튀문기 배전 체배 되부시 지 체링 남계키 라키르 뛰신토 계상 튐베 대다르 시부시 공기 시에바다라 팀바 총수의 만당 라키르 당유체 레레 취외 동린키 당탄 총수의 냠디 변조르키 키보 고급 총민 오동의 응외배 디기기 당 총수 용기 미세남 로직 심지기 뛰인도 규배 튠지기 당소 조낭탄 총재 망부 뛰유 지겹수지 토답 하루숨토 나조로 토구로 삽시 남기유 비징 미마 초간 침으로 지겹수지 나조 총조로 니자라 폐제 강조 총미 꼬르 간지낭쇼 시 총조로 7일 로마타 지링 남기키 지겹수지 토구로 탄 시지 체니 유미초로 캡자체 유시
1: 진부 총조 로주탄 링키 총제타 용도라 치미 대체 당조 용기 니티레 심슈 직도 디토바 총유 티 시림 폐제 유림 트기 닝치 가숨키 네튼 망부식 레체바타 망소츠 락당 제싱 로심 직튠키 차와두베츠 탁주 총협식리 컴베메도 럽두시에트 총전난기 컴베메도게 젠종큐토 유고와 윤체 메바 축제 하잔 퇴부예 테타 첩지 젠종큐토 장저체바타 케니 장세체바 유고게 지베 상주 꾸주 닥용소게 렘보 망토 숙진치유 테니 연용 산내카게 총습기 링내 유골 폐계기 유림츠 용캠아 체배 간내지리 원장 진부총수 당족용기 튠진절외 닌덴 튜디키 쥐종람수러데네 시림기 간내타다 강릭세 토부총유 다와 겐젠 땅르슈네 로니슈송리 진부총수 콩도 깔라 릉중총수 닌덴 튜디키 텐뷰시리 Tawa Genzhen ki Zhibu yi Jindum Gu Zhi Tha Dang Yun ki Niti Thi Gengu Wa Tha Zhenjong Kyu ki Zhang Zha Tha Jing Lam Song Yong Chi Ba Changma Tu Zhang Tu Shib Zha Go Wa Tha Mito Tu Tun Yu Jie Chi Gi Yu Tun Da Ti Da Chong Zhu Na Chi Gui Mi Ne Gen Zhang Lin Ba Tha Zhen Si Gi Cha Si Mi Ya Bar Tu Zhang Changma Gen Zhi Yu Ba Tha Mi Changme Gen Zhi Ku Wa Dang Yun ki Reng Gu Nga Ngoy Le
0: 切吧,芒作期,兄弟胡大切不借,他用其余,即谢谢。乔我主地切别重借提,他的芒作期,我们紧急期拥抱的求学,轮住都重罪,你们得变作期,切不过个,重没去,拉都切不过别,蒙为松行,我都内高位总当温行度。重作期秋不差呢,秋不如米对我了。 창마 추구차는 신의 추부를 지기유 땅 조경키 정셉 타겔은 니 제발 펜츠 로람 치고 시 니마 도지 시부터 콩키 개체 낭내 디부 총주 땅 디부 윤싱 락다르 제비 긴디 코르심타 나바 챙기 입시 디부 총주 땅 디부 사공 디웨 피제 기념수 직도 되네 강종 사도로 심바 직된 타 락당 티니 타르게 동의 튠지 기메도 시에바라 제 입시 튜디키 뛰양 시비 주된 조의 롭스 팀강 토 규급 버리 선인타 케보 고의 지도 당라 십주 신도 체 리리리 총투 대팅의 균된 기지 중 충중 신의 총습 타르게 기미별 교회 배봉 뛴규 기름 프로 규바 통토의 입시 개용기 응원튼 시림 땅 증조기 시지라 키리 마부티 미링와 팀드나 샘나 땅 조경기 니티타 응원줍레 대네 총투 타르게 당외 방보사르강 시토 교류 입시 Jimdun Kangnan, Lel Haburu Chungwa Shingminbi, Gekab Shingbi, Siji Chenye Te La Dunyani, Tsering Namge Ki, Dini, Nganzu Gozuksa Saba Shikshi. Dangi Jisu Tampuru Zhangni, Mutu Lega Yagbu Che Tse, Changme Chua Nirile Madebara Yadu Zhongi Shi, Ji Shibshi.
1: Sengilinge, Konglanga Natsu Sentubu Dini, Geyongge, Nguantun Shirim Dangzanzu Ki, Siji, Chenye Tomge, Ningzhi Chongge, Chengyipchu, Jimbu Chongzu, Betab Demgyu Guibe, Tinzom, Gozu Tu, 텀징 전종 댐부드네 사퇴 피게라 튕긴조 와시 크립티리 팅디 제된조의 제자시베 낭첸 신점 타시행이
0: 생략이 단다 헨게네 신신벨이 진디니 변정 롱팅이 틴레공 벽에 롱팅 기성교로 근대 근중 시비 리신디지

0: 제제 주주 채용과 동조를 치솜 학점 심바티 퇴송발의 재정 유시접시 당청중 개발 유시 다왕아바라 개용수 로슈 촌라 로뉴종 제제 주주 채용과 동조로 초동 이제 주주를 개 심바티 퇴송발의 재정 유시접송 당청중 초 발신 뉴종 캡본의 대제 신진능 구토 로뉴종 제제 주주 채용과 동조로 시동 곱지 주미 초 심바티 퇴송발의 재정 유시접송 당청중 구파로 당 신진 당 서구 전의 로뉴종 제제 주주 채용과 동조로 직동 솜지 주주를 니 심바티 퇴송발의 재정 中立堂城中古巴的游戏 개용기 넘시 차샤 폐제 동의 롱아진 종합의 차르고 잠샤 삼르티 고르키 난된 시브 스남 디지라네 리제초 모르는 시
1: 이차 중국 넘시 주기 예급 피규 울렌 타냠토 개용기 넘시 차샤 폐제 동의 롱아진 종합의 차르고 잠시 차르고 나제로 녀도 솜주를 리급 믹스 넘시라 더십 첼린 타원의 타니의 동의 네번을 세 대표 치료 주 유인 바 카세스 유브시 사괴 배시도 중발신의 개용기 넘시 차샤 폐제 동의 롱아진 종합의 차르고 나 제로 녀도 솜주를 리급 넘시게 각제 천재라 체계 개진 용어 체부타 넘시 기본소 미탑 링뉴 냠제타 폐주 딩섭 체바 믹세 넘시라 더십 챌린 타원의 타년의 동화 제게 매번 원세 퇴표 체로 동화 세콜레 말라게 원의 타 청시 내대 주발 피림 개진 용어 체바 넘시 청시 주주태 변조르타 제조 피게기 규뉴 캐진 슈도 교와 제바제라 데네 피게 타 딘자 진동기 넘시 긴수니 버초 용네 체로 동교 타 랑게기 넘시 촉규기 독슈 타 게지 슈긴 팀뉴 체로 슈긴 치네 넘시 기첸제 타 더십 체네 원더제기 뉴버 점닝키 원튼 추제 토레버 타 넘시 셰슈 점닝키 원튼 토렘네 콜라시뷰 넘시 주용키 독슈 캐진 토교와 제체 유인바 내시 체여버 타 믹세 넘시라 카데 족슈 체로 동와 타 남시기 레리 나존라 튕긴조의 뉴벌 군디 동화 더십 체린 십자 제배 추제 토로 동화서 초 듄티기 랭겐 캐지 니슈 접시라 규림 댐벼 권의 규디 체유부타 현재키 지디 레젠 듀티 피게기 미체 조카기 카세스네 남시기 뇌체문다 타닌다 동화 타미덕기 남시라 슈긴 테바 남시기 존의 레리라 튕긴자네 십자 젠키 십슈 뉴버 체로 동화서 기 존의 레리 남장 규디 체유부시 선조린계 탈료조니니계 주주남장계 세도창마 샘주체대 동벌골 통줄계동 당내 남장계진 직동십계 죽둔러 갭줄체샤 샘라티골기낭등십자 변조라네 모드능지
0: 내류의 사고에바라 계급 폐기의 교주의원 행강내 시도 중화르시나 내자라 지로운이동자민 유시저주류 카순비 조니니계 주주남장 샘주체네 투윤 하장진의 믹세기 개비망의 고로 통주로 제동곱계 숨지성아 의지체급시 타바라 탈루존의 2기 조주남장기 세도 창마 샘주신부시 탈루전투 계급 폐기의 교주의원 행강기 대유레리기 존예리 대전 항량토 고로 통주로 개동구지체네 남장 개진직동 10제 주변 조준 체바라 잡죠 체바태다 천재사르도타 디주 법규기 긴감 숭정라소 디주 규기 짐주기 멍시디구 개진 총결기 사워동차 추비레리 개진 노규기 감수질랑사바 프림롭스 뷰티의 토르동 림보로 청솜레터 존의 차공탄 대화협시 대단섭지 차르고의 소화탄 시주소와 디수람스 사르두소기 제답러 꾸디 경료로 동외나 장남키 마조탄 멍의도지탄 링콩람스 투구창토탄 디주규기 총결기 조추장신키 전두 제답규주의 갑교로 두꺼레테 디구나초 댐부취비 로체기 체시 심주기 소와 신뢰기 추린초두 교주사동 소취디 비제토의 권해 존의 니 조준키 랭기카라 그리 동신 역시 생리게 서주 송진 제림 소주 겸내 라다르 체대로 쥐어 송춘토 개용기 서주 송진 토제 자자 된지 튼숨 하 파라 토로 치샤 샘르 대고르키 낭된 시브 쇠남 대기라니 리제소 모르 능시
1: 니티 사괴바 예급 초비 주내 시도 총발 신나 진로 니도 년간 려론 주 파르 개용기 서주 쇼큐 돔 지리 므추 티 니경업 중급된 학점 파르 차바타 개용기 서주 송진 토제 자제 된지 튼숨 차 려고구 Tarunie中华民马集团结合及社区松金接种了所有今年两年大跌落江和松行落江的一人细菌切为三倍组织切割社区学四百内村村金年点托年龙华前九十百人团结组织南站七十九十百六十三的 team 大社区松金

0: lo namling ge chenang nan chungwe su tharing ki jimjui theri sebe le cheng ge nang thungwe de go zu ge yin lo gen chung da lang kham san shou de le ge la
1: shou de le ling ge gong sa
0: lo ge la li ya ning thaw ne to jian na shu yin le nam si ge chai gen de ge wo le ge la ge te dong han na mu tu pe ba to jian na shu yin lo ge la to chi ani tharing le chen na li ya ge la ge chi ji ge nang thung kha chi ji na yin na ge la
1: le se ta tri di na li ya ta ne ge la du le ya sōngbō nāntā kī nāmshīli yā kīwa chīmbu chīmbu rūwā
0: ā
1: kīsī nē chē ngā chū nāmshī nām tībiyā rūwā nām chāpa tāyā rūwā mūpū tībiyā rūwā sō chē nāmshī kī kīwa tī ngā chū tīmchū nā rūwā nē chē nā hācā kī chī tānta ngē tū tēpē lōpchē nā rūwā yā kū sākwa kūma lōpchē nā rūwā shū shā yū dēnchā kī kūryū kī tī nā rūwā tā khā rūwā mōtā tāmpē kī rīm nā rūwā khā rūwā chīgō kī chī chīk tīndrē kī chā Denjak shizhi pa piwere ba. Chugo ki chi. Denjak yu je chanpala nyubi yu pa piwere. Timi ki shunglom ki. Da chik dadari shunglom ki chirin pa piwere. Timi ki ngantzu ta. Koryu ki nala. Chishu ji karasi na. Da namshi di chadi ores.
0: Lo, lese.
1: Ngantzu chik dimdru siya yundu. Dimdru li chitan chani. Gyu ka chanpo dindri. Sumshia yungur ba. Shunglom la sinyiram. Ani. Chugo ji dimdru yu je sinyiram. Timi ki ta. Dīnāla yā chīk
0: dūshū
1: tā chūgō gōjō nāñi kī mī zō mī rwa
0: mūdā
1: shūngi chūgō kālū nāñi sīngi rāma ān tīmī kī ngā zō dīnāla yā tā chīk dīnāla chūgō chīk dūshū nāmbē dīnāla kūryō tā kūryō nālō lā yā ngā zō bāngu yō rē chīk yāñyū kī chīk tā kāngbō tōbū dība sīngi rāma rī su ne tongki tibu sinye ya mungu yorde inele nga zu namshi sinye de ta nga zu di nalo le kuryu nalo da jimdui kuryu nalo go zubu chi cha diya ores cha tan di nali ya diri di na shugu ya ki karsi na nga zu tu dewa lupze nali ya namshi cadu chi du nga zu chi duji ka lupde ge li ya nye tingu ki lupze nalo li ya cadu chi je chi chugu tendu chi nijo kebi ya chi ta cadu chi je chi chirin du ya le teri du ya Tsadu chi je nga zu chugu guju chi du tili ya chik teru dhoya arwa.
0: Shiri la.
1: Di darshi je ya li ya teru dhoya la sokwa. Dindze ki gokin yore cha zang di yin du yu ta tanda chik tsadu masi kya ya nam shi di nga zu chabu tangi arwa. Tātua nārua nā sādhīndi tī shēk tōwa. Chī tā chāna tī ngā zū tīm chūgī, shī chā tā tīm chūgī tīndē kāna chāna mūdhā kāna tīndē kāna chūgī chā chūgī yō mā rē. Mūdhā tāngmā chā shā gu gu yō rē. Wān kia tā Kurāng rī chā tū, chī Kurāng tāp tīw mē chā, ā kīp lō nē pār tā tī. Yā wā chā shā rō sām chā tīndē kā Kiblo ne tomo nga samu kante chayun samang dhalan kiri ba. Chetan di yin tu dindre gane yin na ngan zu shizha matamba yon sivri. Chetan ngan zu chugo danya di tole namshi li gyubo dhudu terin tu nyi ki dhubi. Tan ngan zu tanda kaanrub chi li dhubi kaya ki chalip dindri chenpo dindri chayun tu. Sago kume lupzin na lai chetan chana dhuji ki shechiri. Di mi ki todam chenpe riba.
0: Bago
1: misu ki ruga chenpa. Di mi ki ngan zu Menga tsambar ba.
0: Zhe la.
1: Di menga ngang zu dimdru todam ki tsamba. Shunglum jenze ki todam ki tsamba. Di menga shunglum dakyon da shunglum sungyo ki tsamba. Sogu dindze ngang zu mungul. Nde si jik denja ki lupze nalong le. Tengu shu sha yu. Chata ngang zu terin di nali ya. Namshi gyubu chibbe je li ya. Tangbu di na. Ji kalubay rwa terin teni na takari ingya. Kira nyewa do na nye li ya. Namshi di na. Inji minji ki. Tona na ro naas. Namshi chabudangu yore yomare, nam tigu yore yomare rwa. Ani di yundu jikne ina ngangzu khalubu ni chashana kuluk jik tuyabu kiyata dindele dhiva yorba. Nina ina ngangzu chugu ki karasana denja ki chugu dangru du di nali ya chugu ki dungu ku shigu tongja charcha ku yoja di ina tsambala nyubu yubuchi gugu waris. Ngangzu gyaga tangyana yugwa chi isla gu yorba. Di ina ngangzu dosdani 되게 창요를 봐. 동생은 죽어도 셔도 차장 창대요를 봐. 원자 본다 셔도 지 버그 요마로 봐다. 제장은 저 셔도 마바뒤 아니 가르스는 저 거브리 모델로 세워 봐자. 지워야 다인도 미 간다 주미 체르도 모델로 세워 수도 되다 동부스타미도 생고데 이네 칼로브디 모델로 칼로브디 야 셔도 직 단다 매매수르지 봐. 칼로에 직 라스브 니조 개비이나 아니 칼로에 터닝 로바야 미그 로바야 세브 요마르바 통제 세브 요마르 디인두 먼저 안 탐보디 인지 민지 그 남시 응원데 디 두고 나와 멍신 걸라 예 저거 공부할 없지 널로레 쉬어도 가르스네 남시 응원데 디 나가서 지 터리 주기 칼로에 지 나가서 진짜 초배 날로리야 양세 양스 당구 열어 쉬비 인스 다제 친구 친구 열어 사지 딘델 탁자도 가서 사소 사지 딘델이야 지 롱마도 가스니로 말와 감마차도 가스니서도 주인 가장 개침 부시고 차대어 디인데 먼저 당부된 남시자 니부디네 된자 그 철저 요제디 차벌은 뉴비요 단 뉴비요서도 비게 차대어 때 양디 차가 두디 차부터 차가 두디 어지우지 채우니 장모 차마도 니로 봐
0: 다티
1: 탄들 말한조 지기 야고 매비네 제약 두줄 내대어래
0: 인지직
1: 가스는 건 줄 지 벽이 사공기 다 철두 규주디 단데 들레인 거 레브로 왔다. 딜레인디 다지단 잡았다면 지단 잡는 잡아 유림 부다야다. 잡아 죽 전부 다야 된데 열에 사자 가셔야다. 변에 창어죠. 너링 문조 등 문조 사자 토스도 지기 감아 잡던 거 봐.
0: 단에
1: 잡아 깨 주고 그래. 아니 사자 마사도 저 있는 건조 로가 문조다. 공공 문조 그 사자 된데 마사 카질이는 룸 지기 가르스나 목부집제 잡아 당신도 하나 묵부집 야수도 제제 칼로베 직진 주기 직 통계 통계 가장 통주고 여러 통계 통주고 이제 단다 뒤 데벨롭된 나로래 머규 중남발이야 통계대 민슈 예유질의 대금인도는 그냥 머규 줄로가노 뭐라고 단 좋은 말이다 네 인지 이제 그 가톰 치고 여러 저단 뒤 인도 먼저 통계간에 가르 통구고 여러서는 그냥 그 파르다 통구고 여러 통계가 내 결항 그 처리인 돈이 제국이어래 통계가 내 결항 그 처리 밀 받다 다제국이어래 통계가 내 말한 주 틸렘디 세우 조국이어로 봐 통계가 내 간주 무주 슝놈이 난다 슝놈아 지 안이버 지 신지 슝놈이 난다 존르베 슝놈이 난다 샤르베 슝놈이 난다 다 디강게 말한 주 지 짐주 천다기 지 뉴제 춘지기 다다디인 통계가네 통국이어래 통계가네 아주 칼로가 가르스르진 오슝놈대야 년도베 룸이 익바르 두가르바
0: 시질
1: 칼레마타는 아파티그레 나 까마 제그르바 아주 또 통계가네 통국이어래 제가 통계가네 아주 짐주 년도베 고린 치부다 짐주 년도베 비게야 즉 즉 토덤 딱지 진짜 친구나 나세 세지도 좀 통국이 여러 저단 뒤인데 먼저 칼로베 있네 통 통계 뒤는 아주 즉 당부도 있는 게 철주 남신원도 뒤 더 나나백을야 철주 요제 뒤는 인지민지 참을 뉴브 요치
0: 와
1: 다디는 된지 차왔던 뒤 된자 요제 나로고 저부들이 니부터 수부터 가려서는 아주 주고 나로를 땅아 좀 모든 문구 땅에 뒤대별 롭진날에 칼로웨 라프테 겐라디게레 저버 슈샤유 지난해 벨롭진 치디 직 탑시 랩제 이제려야 지고 멤체르발라 기조 라제 아니 카다지 요제 디산네 디 따다제 디금도 로바 먼저 가르스네 디날이야 명시 시자 베나 롱뇨 로바 쿵테오
0: 시질
1: 대주 배주 근데 땅구레 남직 정무지도 근데 땅구레 저도 저도 근데 땅구레 차와 법도 근데 땅구레 로바
0: 시질
1: 저장 저도 저 디날이야 야글로 보고 저장 수베데는 롱뇨 요제디나 배주 다시 고고레 아주 거기 가지 직 기본 백 개비 있나 아니 저버저버 차야다 기본 백 잡았던데 아니 기본 백 개는 용 말을 비기날 통지
0: 남아 걸고
1: 시어와 그 잡았던데 기본 뭐 개비 있는 잡았
0: 나로 지구로 반겨
1: 먼저 나로 주는 거로 봐 대배 통제 맵 차도 그 칼로 대외 맵 차도 그 봐 진짜 뒤인데 또 좀 있는 거 좀 롱용 거 요제게 디날이야 디체국 요래 chetan tu tebe nalo le aranzu tinde khalo tinde khawa kepche kyanga kuchi nga langa su de kugi de nga chuk chi taro sing so de lepche nga tuk che che ta de tu harsena nga modra di ne yak su nyu yu chi nga sip chung ap chi che mi ta modra shul mu ta tu she ko ya mi tu kyo go sip chi tu gi ba ani kyen de de tu de shuk chen bu shu tu ta ine le modra shul nga tu de chi아 차도 쉽지 지기 아니 제고 지난에 학고 쉽지 주제 모르베 야캬멍은 삼성 비딘데 개첨부게기 신이소든데 랩제다 디날 가라서 농류도 배주 제 말씀 제제 디제기 내주 동아 다 두주 있는 거네 전에 개첨부 쉬우리 딱봐 배주 여마 때 혼자 배주 제고디 디나 하장이나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게 저와디 디리샤기라 코랑기랑 코디 인 폴리아 유스 이내레 만나주 탄데 티게기 딘제 다 친구 얘기 로그 왕기라 컨줄리아 샤샤 티게기 친구 딘제지 스트랑 신진 피게야 유베치 퇴용기 센제기기라 무슨 요스 벨기라
1: 다디 디 디스워다 디나나 카치 추고 파티 로아
0: 어 딘제지
1: 파티 디 디나 카레스는 카치기다 디닐 모자 딘데기 안다 딘데기 모자 안다 맹교 딘들 안다 딘데 착하제
0: 바
1: 표주 지거 봐
0: 롤라
1: 어 딘데기 간조 디나리아 다 자가다니 타오페서 스그도아
0: 어
1: 딘데 미신다 안다 비게야 가제 안수수 봐 당친제
0: 단
1: 카지야 모자 닝부든데 존제 비게야 모자 다마신 존데 존 존 마셔고 다 템도 다마샤도 존 초고 요마 템도 주 초고 요마데 디비게 존 디존지 바라리아 모자 디다 차차냐지 그런지 비게야 배주 체제
0: 아한 레스
1: 디제기 디제기다 그런지 디 배주 지인도 아니 디비게 파티도 디 아파트 과 튀는 거라서 체진 유스대 튀는 거래
0: 어 레스
1: 체진 유스대 다 그냥 뭐지 비게 토고 요 말에 안다니 안다니 그냥 비나 가요를 그냥한테 조절라 기 기게 요 말 봐
0: 다
1: 그냥 파티도 다 녀들 찾아요래 안다니 안다다 찾습니다 체진 녀들 튀는 거래
0: 어 레스
1: 다 디 가르스나 아 카바윤이 미 숨시지게 가바인데 레조 디나 니디 카르스는 디지디는 그냥게 카지기 당부된 아래 빈자를 랩지 예제제가 따로 신이들 두와 제미스니 주거 제가 주디 제가 주님이 주고 제가 친자 비게 대장 제로다
0: 어 저반리기라
1: 주거 야 빠르면 그때 사실도 뭐라게 다 비게 친 비게 비타바 빈자를네 비게 빈자를 응우단 샤섬제 다 수수 제가 주디 수수 도뉴메와 사지된 될 파티브 톰브와
0: 오즈 발리라
1: 디톤디오니 근데 있는 섬 한 한산제
0: 뒤응대
1: 수중의 제 감차고야 제가는 제도 왔다
0: 지지라
1: 저든 뒤도 주고 학고디오 가라스는 아 수수 다음에와 수수 사지될 중념 들려질 도뉴메 앞들 파티 윤디 안에 딱다 마대한테 덕부 제제 안 간제 제고 유미디 가라스는 네바도 있는 에 비게야 지 수수 모제 조교 라키다 유미 탑단 라키데 남제 만주 즉 짐주 닐라루가 기 짐루 방 디 슝레 강 태오레
0: 어 레세
1: 만주 아 저진 지디르 봐
0: 지방가
1: 파트 방고실레 디나 태오레 디나 태제 가르스는 디 디나레 디 닐레 네주 인데 돌립디 군주 체딘데 대그르 봐
0: 어 지방가 이
1: 차다나 체딘디 대제 아니 모든 도스데 대대미 계란 모르디 주슈데 콘주 디나 차도나 대그리 계란 주주데 계란 모르디 야만은 일레셀랑 같은 데 주구여로 봐 파티 주주딘 데젤 비게 베나 싱자르 하나 간소리 딘 데젤 비게 직테데여로 봐 디주디 아니 디니 방다 세브슈 사사로 봐 디인디 디 짐주인년도 짐루 슝래 한 잘레 나니게 디 비기 파트에서 비기 만주 직다 짐준이한테 비기 참바야 파 이 이거든 그래.
0: 아, 네.
1: 이제 근데 또 뒤 또 안다도 좀 같이 뒤 만주 대 윤정 뭐지 이제 지금 안다 비기 같이 변에 또 파티 대제 이제 대응 그변에 따로 제제 또 제대로 그래.
0: 아, 네. 앞에
1: 뒤날 대제 다 건조 당하는 주다 차차기한 계급이 지금 제시된 배 롱미 바르
0: 이래
1: 있다 슐롱이 여러 봐 바르 간에 간에 팀이 모든 간에 간에 두고 이면 건조 변에 비게 자주 치아다 딱제 치아다 각동 치아 강야 치아 제주로 봐 어떤 지구리면도 건조 카지게 가서는 막 예제 대냐 수수 토고 매체제 다 바르 근데 팀은 사제 안 제식 동안
0: 어제 바르게
1: 비게 혼자 맞대지 아 야만 수수도 봐 지 답빈자 소진데 비게 짐주인도 봐 지 이제 여배인한테 아니 건조야 제시하려 뭐 건조미
0: 쇼리야
1: 제시그러봐
0: 제질
1: 근데 주스 과침 침부에서 제주된 말 봐
0: 제질
1: 빈데 주스 과과 침부디 미니 다르시 님도 레요 말 봐 제자 또 제제 아주 인지미지 수수디 진이 진이 숨가야 대응그래 뒤 대응인데 슐놈도 과르도 뒤주 그뒤주도 아 수수대내도 레미도 봐
0: 어 제방이다
1: 뒤 인지미지 니엘이야 디나 수수수소야 디십시 지나고 왔다
0: 논스키나
1: 말아줘 제가 되네 허시 사죠 디십시 지나 아니 수수란 디나 아니 수수 담이
0: 예제
1: 제규로 와
0: 제제제
1: 이제 제가 정우 맞자란 제로 봐
0: 제제
1: 제가 디디 디토리아 인지미지기 맞죠 제 비게야 테오레스
0: 논스키나
1: 비게야 테제 카지기 또 예윤을 기지 팀네 디라 진이 진이 숨도 칼이야 슈도 이그티슈다 디그리 산데레 그래 다 이내레도 이그티야 랑 직티제 다시네 디그리 데 수수랑 비게 치비나 직네 비게 세브 슈조레 군즈비나 다죠이 그루아 니네 비게 수수 못독제 못독제 비게 내주 슈비네 페네 딱제 치야다 디에야 비게레 데 템바요레
0: 레세로
1: 주주데 교거요레
0: 르발키라
1: 어디데기 내주 요레스
0: 론스키나 토제나
1: 이탈리아 그랑게 도스는 주체르바
0: 롤로 토치기라 차조 계산라 그랑게 계산라 시 치린라 그랑게 단데 처완데 계란게 카세브 쉽지 잘레나 토제나스 고나살
1: 로
0: 아니 디다 투촌 지제가나 조 강종 아치르라 그랑게 숨비나 계란가나 조다 랑코 또 중앙완 단계 주도 참바 케시 아니 카도 초리아르 바길라 니시 송그르발 어 진짜 체제 요 얘기랑 거 다 좀 줄래 주 템베서 체비나 만나 주 카도리아 요 얘기랑 거 뒤 긴지 찾아 기안 제 이나
1: 저스게 카지 수수 독저 지 수수 비게 동거 겨로 와
0: 어르 발길라
1: 아니 미 제지 드디다 수수 뭐 차베서 제 이제 갑자기 제 미 독저 제 연장 동시 연대 제지 인제 나 돈요 예
0: 아
1: 저거 제도 수수 돈저 해동아 디인데 니나 니가 사냐 게릴루드 범지게 가반 들레 중아 아침부터 그래서 개비 인간매 주시 바나 응아 나라도 스마트 또 침비 있으니스도아
0: 로레생
1: 아니 바나와 우리야 너여를 했으니지 이 시에 동아 다 뒤체에 가르스네 수수 독절 침이네 단다 간주 짐주 짐루디 가르스네 쇼예네 제제 약할로 제 두주로 봐 쇼예 제 두주리 간주 점불인 간이야 가르스 짐주 지카니 여봐
0: 직
1: 쇼예네
0: 칼로이스
1: 가초제 두고 유시고
0: 다
1: 짐주 팀로 나래 맞아 배티 디자드인 차대어래
0: 나올리세
1: 아 단등에 뒤는 수수 나가서 교사디 디나로 그 자드인 차대어 봐 지기네 가서네 카오요시 카오요 통신의 원则 사치 카이에네 니 처제 도야게 자드인 봐 디네 수수 나가서 수수 도야게 자드인 디네 가서네 지 랑가게 저교그 톱단이야 지순쇼야 자데 로바
0: 지지나
1: 어디 덱서 저 자데 저나리아 디치도 잠바 카유 예네 교제 조야디다 예는 자제 조야디다 수수 랑가 수수 조야디 짐주 짐루구나 자데 쳔부니나 취디아레 디인디 수수 다른게 틸렘 셰베 가이 틸렘도 수수 틸렘 나 치유나
0: 음음
1: 아 동거 겸네 수시고요 말해
0: 어 저발게라
1: 야나 라틱스 교차 유던 커버를 봐
0: 음음
1: 봐 야나 라트로디 틱스 튕게 아유 야나 뭐제 십시 십제디 틱스 게메로 서치 뒤주 유메로 산소티데 내주 디제면도 신다고 너무 말 수수 틸렘 나 치브로 와
0: 어 저발게라
1: 다 딘딘데 너도나 반항어 독정 유인다 동거 겹쟁아 배지 라기디 배 튐부라 메스 야소든데 아는 아티 겨타유 사든데 신아 지구도는 이소든데 가르스는 짐진년도 계란이야 예자든 그렇다
0: 넌스
1: 예자든 그래 감치니 자야로 속는 뷰다 겨제 기 자지 시자다다는 딘제기 라기마 튐베 감구자 소든데 이와 어디 어저 이제 좀 얘기다 소든데 예자든 그럼도 짐줄에 줄딜이야 계라 대가기 계란게 주주 팀럼 날 친제 먼저 겨우 단제 아니 가르스는 계란 대야 긴지도스 대가 긴지대주 요말에 이 긴지수레스는 독저 요니디 가르스는 찍네 로마우 게보다 차리 당부디 니부디는 수수 간주네 독저로 조마초가 신기신기 수수 수소야 디 독저를 치면은 가르스는 짐주기 지르기 된자래야 뇌교유보다 닌가유바 동구제야가 닌가 첨부유보다 하 구기구기 수수수수 대왕 삼르키제 독서를 주고 열어봐 어디인디 디인 지단전에 긴지 창문이 그래 아주 지단 긴지 시에도 짐주 칠레가 기시에도 주요 이상 자리는 슬레과치 그래 야 태가비게 르그 말하디 태가 르디 르브초고 말해 내 주변에 실려도 이냐 나 비게 딱자신이니 겔라디 수요 넣어도 쓰고 아 비게 창문 나서 딜러 말해.
0: 어, 네.
1: 그래서 먼저 단다 딱지에도 고주고래.
0: 십제
1: 딱지에도 먼저 지키로 봐. 십제 딱지는 아니 미디 지 단다면 교든데요.
0: 봐.
1: 심 단다면 교든데 이나. 얀 로가르 봐.
0: 어, 저 봐. 그 아닌 세그네스.
1: 어디 로가르 세다 디 뉴잠 봐. 짓단 전에 어 인제 조회 이야기 불리 그래서 저면도 이제 창문 레시피에 다 지금 말이나 니네 주 딱지 쳤었네 대가 이제 이제 피그레스 이제 조금 말해
0: 대단하고
1: 이제 지금 주 칠레 그 잘해 나니 피그레 주 딱지 진이 단 계란 시즌 마담들이 있는 미 디연연 담이 먹고 여러 때문에 다니 여러 가세 디저가는 야 주도 접지 진이들의 여래 가세 양문의 로코 진이 여래 가세가 다 접지 진이들의 여래 예수 전부수도 파대 초대제 비기 견도 하사면 아니 죽 죽부대야 견도 하더라고 제가 그런 얘들이 와
0: 시바니라
1: 인도 잠바 세상 디토리아 긴지디는 독저 용의의 긴지 짓다 전에 긴지 참을리 그래 긴지 참을리 그래 전화 어디 좀 넣어요 넣어야 돼 이제 된 그래 디나 피기 딱 디네 디교틱스 교타샤데 디긴지 민도스 레븐네 디교타네 수수 팅럼 관심으로 와
0: 지지
1: 수수 팅럼 나 줘야 디 주거 신다가 수소에 문제 없다 요래
0: 지지
1: 문제 없다 지순 쇼그로 된 건 좀 문제 없다 나로 자대 나로 아주 대세 개 참겨 되긴 봐 제가 디 디래 저든지 있는 건 좀 대가리 저당에 뒤뒤에 범지게 또 스카발리 좀 같이 부디게 개비 피기 나도 스톡 저 침비 피게 아 지 감로 그 콜로숨 지다 동을 잡히시고 와 아피게 라키맨 교이 레샤스 이선들 그 동아
0: 나는
1: 좀 홉디 때문에 칠레 멤직 때문에 라키맨 교가 비게야 이제 범지 동샤 스그로 받아
0: 어 저 발기라
1: 범디 닝제 범디 내샤 범디다 자스시다 개규 있는 동시다 돌아다샤 스그로 받아
0: 그래서
1: 강가 피게 초로 와 세상 초봉 동어 돌이야 진로다 저는 문화하게 독절 심으로 문화 긴지 상물이게 대가 골랍제 라 지단 전에 긴지 상물 리그레스
0: 이제
1: 가르스는 어도스도스레스
0: 론스키라
1: 다 파나원에 짐준년도가 파나원 긴지 폐버치 이게 세요 저는 이게 제비나 아 군주 잔아야 더 잔메드 저런 로고 십 제브레스 딤메나 피게 너조디 예제던 그림도 짐줄에 대가리야 긴지 요 말레스 자당아주 디다 차례 독조 연교 디다 간주 넘규 로마오 계제 동야스도 와 차차갸리
0: 차차갸
1: 제가 또 주인의 간주 단다 지 짐주고 단다 줄람 그 자대 날로리아 지 라도 하마 마게스도 카와 계제 내줄하고 요 파티기 와 제가 로마오 마게스도 로마오 계제 간주 동고 계고 유와 이제 보고 유와 감 주제고 유와 다 제가 독절 마요스네 독절 용구 여러 간주 용구 여러 동고 기 개티 개로와
0: 시시와
1: 독서 연예 자식 같은 거 가는 동기 계획 말했대.
0: 땡큐
1: 동기 계약 자체 대 화장 토부 차대요. 아니 미 전화도 파이어 그래 주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인도 좀 봐. 디토리아 다른 예시요. 수수이 틀림 간 수수 침배 쉬고 반항을 그 컨트리스 동고 개비원자 수수 디날 지단 전에 긴지 제주 차도 뉴뉴뉴뉴리
0: 지단
1: 디 인도 디날 먼저 자제도 무슨 뉴뉴리 라 반항을 독초 용이디 지단 전에 긴지 즉 창문 내 용구래 창문 내 문도 쓰기도 나 긴지 저보다 임브레다 이브레 지단 디 인도 디토리아
0: 都是结婚人这些学过隐私。老师给咱推荐呢，康庄阿村老，可能给拉给谁听呢？看谁不是来穿给拉，姑苏谁谈谈，瞧我们这样别面对学隐，推荐呢，姑娘下来了，给拉推荐，咱们要给拉姑娘做咱们做罗南了。

0: 장중기 투시리 요셉시라요.
1: 작자 법두제 되네. 하고 전부 손제 겹두 잠바.
2: 남시 야오메도 대외장 된절 소소 지금 다 저기 남시 컨디션 라고다야 뉴제도 교타위네. 야고야 말.
3: 철수 모조고네 철지 요제도 줘야. 십시 팀지 지구리.
4: 기원 배디 게비네 시우 저저 체리.
5: 자다가 남시 대한 좀 줄려 저토양기 금자 조치리.
6: 사죠 하바티 냉원네 남시리아 귤은 체디 캐침브리.
7: 예.
8: 人情沉默其他五年月扛架车龙肯这几年已经落撇脱不难受老森伯林给他的给那组先生那新北里前的呢 萨克里里斯巴萨宁克小贝出自古坦嘎蒙埃托了恰见铁东学院去金主铁之西北求对金主里参的人马天地里参作用吧等子拉米了老给拉母推那个那组查着给的吃完哈些尽量将来是那种那学院了老弟那老里因巴恰像那个那组查着给上了库兰给他的我最通行呗金主给那不起对呀
9: 嗯，车子是困难都给你给那个对呀，嗯，正规是来去咱们去那罗那，困难给送下车费呢，嗯，听上俺最大托忙喂，底下两东西差不差不多完了给啦，俺这一顿餐把他的甘露给宽松的追给车费，那不忙我是同样都送不多完了，老弟天亮给那个嗯俺那做呀，这是谢谢是来去看那有哪了，
10: 老师老师，你天天他当年老正当地那里吃的那些啥药？
8: 嗯，老师，俺
10: 那地当年对个的。 남시고도 슈차보다 다가 길로 다가 나니 지금 남시를 뚫지 먼저 익습치고야 돼. 다디 주거 균형을 야시기 여러 봐. 지금 남시 지금 도구다 통계다 농유 요새다 되네 렘디르 봐. 다시 쉬면 다 되네 가르스는 렘디디 수수 세 조규다 다 슝름과 자기인다 조규를 꼬고 제제 대대제 슝름디 티컨데스레 자킨컨데스레 아니 예 조규 고고가레 아무르 체단조야 고고레 중간단조야 고고레로 와
8: 시진
10: 아 하나 디컨데 체단 디데지로 토인디 응조 렘디디 수수 렘디디 응조 단데 예 모르 중간다 겨름다 체다 텔름다 로바틴데 슈샤이 와
8: 이 집에서
10: 딱 강아부터 가르스는 렘디 딱다 수수 수수랑가 수수 니다 수수 냄디는 수수 조규 나베 명시돌 아니 강아부터 가래 먼저 이섭적으로서 뉴제 춘지 뉴제 춘지 되냐 다 뒤로 쉬셔요 먼저 흉롱관을 좀 주고 전다 여러 봐
8: 지지라
10: 전다 나라 먼저 흉롱 있는 다 먼저 충아 공공원조 허공원조 이렇게 주제 다 여러 봐
8: 지지라
10: 그 봐 땅 아주 시기정원조 그 상 아주 높잖아 쉬다든 이 가지 시기제를 빠르게 쉽도 시기제 빠르게 쉽게 있으려 봐 이제 쉬든 게 감 쉬지기 다 비주 로가르샤스 이슈를 시작했다. 비군원에서는 슝럼 차견을 대제 디 가르선 토담다 디 만장 임바르바기라 고주 지난다 디 여자들이 고지 차샤르와 당연히 수비 국자 국제 국제 임베 천다기 춘진 여러와
8: 지지라
10: 디미가 300인 300

0: 제 숙지 자고요. 자제 가르스는 모두 쉬는 마법도 지단체는 주들이나 지리 십주나 마사르고로 봐. 자단티 사르도 용카지 되네 되게다는 마사람 마법도 야 바르게 없었어. 대야 니 라르샤스 레고도와. 디드조 가르스는 라게 세베나리아 전다 편에 모두 쉬는 전다 제인 고래. 내 장안조 간대 공부스 레버네 간대 공부스 디 람도데 퍼스데 람도데 말레코네 디 공부 전다 제인 고래.
1: 저발기라.
0: 제인 고래. 아니 미응 앞게 요네 미직도 유스 제인 고래. 미직도 뉴줄 미응 앞게 제인 고래. 등 앞게 전에 라슈크자야다. 바다
1: 땅에 심부 요래
0: 라야라.
1: 제제.
0: 제다 디인디 전다 가르스는 전다디 계란 주 도담치 고래. 계란 제왕 도담치 고래다. 전다디 계란 야 제와치 고래. 니 바 제와 열다. 대통 중에 얘랑 워싱기다라 간델 범예르샤. 대유도 마 대유도 델레조 두가 미 납결레미 두고 세인 고래다.
1: 제제라.
0: 아 딘지 세인 고래다. 아는 가도 너바. 어 딘지스 지 지리 찍네. 는 가 디 납께스 제제 이제 대용 고래다. 미질리 질리 찍 지 미 질질 미직 돈으로봐
1: 세단디
0: 그 질질 내가 지금 앞에서 제 이제 맞아 되는 거 세단 디가를 양아줘 드네 쇼예를 파 난가 집을 개벼 집을 개 개벼 나로리아 록더 예의 제야 그러봐 록더 예의 록더 대 세븐이 대인인데 천다이 개블로 개 따뚱데 요마르데 개블로 야 지단 전에 먼저 개다 뒤리야 가르다 대브레스는 나카예를 준이 나예를 준이 俺老爷了，就你，俺叔家你，啥子打这不的？前后是以我的行事方向是这不的。前后是以给不打对你个了，打这个意思对不对？前段第一段，俺做打的俺是这块的，看清不清了吧？前段第二了呀，母子的那俺做，当不，这里就是那这里给他做的嘛，跟着下过来。 아니 kena mi nga pya nana ra tando tango mendo tando nyi kyege se na ani kena chay lumbay khalo se ma re tawa re mendo tati kena la kye de shugu ngwa chay soji re sha mendo kena la di khalo be la di da she che di chay lungu mendo rwa chay ta dinde chiga ne to she goya kye chay dinde cha sung chay ta ka nga wadi nyu zay gana chun zay chi kyu chay tang nam chay mendo dine ka chukbu di ani kare se na 먼저 렘디 요번에 롱뉴도 간가 최산단 격제 진주 더듬난다 가르 격제 맞자 인당다매 스기도나 다카 두부다 거왔다 그랬네 파르다 개다 뒤응가 된자 파르다 샤우로 와 다야 뭔 도메 드네 게메 스라체네 야 파르다디 자타는 뒤응이들 로 덮자라 카 지금 로다 맞잡자 로 답자리 예르추 랑가 제베 제게 이방
1: 저 단다
0: 중계 나로를 예르 주게 연주 가셔 람도 비게 로 정구도 마우데 세오 바서 람도 된다 자들레네레 데모 저 숨레미도 선 파주 야 비게 모르 마우데 주게 선 야 추주 파주 추주 가셔 도 데게 동아 도선 뭐라 제미 지게 이베서지 파지 비게 추지 비게 데 카르투 직날 데덴 카르투 다르 카르투 직 데베시고 겔로다 디게 강 데오슈조 통자 따라 파진 추지리 겔로 통제 직 네베 겔로 봐 통자 거그리 제자 데조이나 파르다 간에 파르다디나 덴자 파르다 샤로치 시 덴진이 레브샤 무주간 미니슈 다 숨주 디게 제가 통결레 민도는 아무도 슐로네 남세 마파과 주주레면도 무주 슐로가 도야 고려 말 무주 슐로가 카카체 대야 말때 디 법규라래 마 말아서 지 제단 대주 있는 자자간에 마 지 도덤난 교다 자자간에라 록더디게 빠제 자라 록더디게 빠제 에마 법스 체제 타니스네 마 법주주레 디 마체제야 독재체 소대 디스카카데는 어좀가서 대비는 에 결론이야 통제 매매관리 기록 모두 경영인들에게 라 기록 돈스나나 아니 라니긴디야래
1: 오
0: 저봐 라니긴디야래 가르스네 라가디 라가디까디야 알아봐 최단 뒤인디 안 뒤뒤 비기 독저 말이 비기 독저 말이 비기 긴지 상 비기 나대 대대 비기 기록 내 돈 주스는 아니 라 대세 사치 뒤르베 세세 주시 오래
1: 라
0: 카카세 사치 뒤르베 세네 말이 스기도 라니긴디야래 따라 카카세 사치 레도나 아라기도 요마레 어도스창한조 짐주카지 짐주래 저디 예바치 두문도 디싱금도 디 디카쿠슈도스바 디카쿠케게 요마레 수수 사제르 왜 수수 도교 탑단르 왜 수수 틸름르 왜 수수 뉴 뉴제 게도 게면도 도저가 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 주버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내게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발
3: 초외 펍기 랭예웨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수블리 마르 신토 미치 잉리 데 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되모디 생케 초고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비
3: 점종탕 룽친 대발
5: 점종탕 룽진 대발
6: 자스단 덴베 생겐링게 공감상 땡디 리제낭 어리 원론 좀케마 할링 칼르키 랑남 좀류기 남베 토안에 잠베 점충 링체 네기 초외 남탈 시바식 편온의 벽에도 법규당 좀지 양균제 슈주인베 센시입슈 디린텐게 기념남도 비안니 네기 초외 남탈 시베 점충기 류시바디인 생겐링게 점종 링체 내기 초에 남탈 시비 좀케마 할링 칼르니 드럽 주급에 장망 오차르지

ཁབ རི ཧུབ རི ཚེ དུ མི ཞིག ཚེན ཐུབ

0: 한다니 비친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생에 남초 링게 공감사 샴라 부부좀네 까망에 생규 년주쇼이 사르괴베 계서 중국랑고 소리에 투조네 시도 체발시나 녀동겸인 주저조르 로드투 랑게키 뉴규사베 랑고 튼총 치체 카소소로 코잔치 듄게 십주시 숨차게타 코잔치 듄게 십주시 십시차 주스마테 투숭벌레 니가 판을 중외추 로구경매 랑고 치종치제기 누창숭체 갸자 주주립 듄예매 승기유지 게가 최대대타 오윤행칸에 비외 체진래시나 마조기 내주공주집의 시제면제기 구고 대외예과공치 그래서 게가 최대대타 오윤행칸타 게가 중로수리면제주 계급 림고 주제기 녀동 겸인 주저조류 밤에 계급 기시제 면제 민중시바 용자 체부타 진도구비의 최지년의 송 라다 체규 임부지 밤사비의 민중나 면제리 둔계급주 콥시 도룹 체유베나 제규 면제타 기원 면제리 십계 둔주 둔주타 중로 조면리 숨계 접계 유부지 Ganyo pyomi nyam tso so tsempa chuchu ki nitu dadu tamdi, lu jung chi bi lo ka tang la cho, ngi dun lo chi tong ni chan lung chi chi bi. Nye dong gyami nchu zi zhu lu yar sing ki chi bi chi sim chi bshu chi kor nyam di to gui di chi pa ma si. Sa chi ka ta tsempa ka ki. Si lu chi pa ta, ngun kor chi pa, gangi yu bi chi pa so ki gui kor ming ni, kun zui chi ku ta gangi sim chi. 日国这个那团他去其他其国别拉着团游戏人类他如果不可能从未行进土你懂给民主自助旅给用给亚森人体人类他如果在去突起国措不是提醒萨吉卡克参与他创战作性前面变久了作性出现习近平如果了虚下心思电子看了过我所给国库平点 人类如果去在住结果天送至哪边去谈在住可是国通主席谈请阿东哪住个也不是中国南西列库即便南西协助的那个肯定其中出最出版除在托为南西我的当心肯定你没了货币谈河南湖北陕西所行进去四个月卡级了车度破速于别起码给超过车脚前的别个送的车在托为团长谈言呢 车在托为古瑞沃七六图规矩七米中为成规切预备所的俄罗格格姆的顿起肯尼塞扎比瓦西呢伊斯雷克所的俄罗格姆的顿起冲击发给米伊斯雷内增送切别帕勒斯坦克阿孔拉称之切图就个米不是俄罗格顿伦琴卢比奥也肯尼塞扎比的深圳天狼佩天尼给做了连接的师兄克尼是不是先爱我们这
3: 三大东院组织者，斯里亚丁尼，激动人落了，叫叫起跟几个给民团男的，七点七个人协助游人。俄罗斯红绿军给俺的协议，代表给肯尼，这两年就他准备一边呢，俺的天，年天托人说，西军几位明明能住，结果破呢，农村出生人了，多军跑不他，明年了，美军跑远解决游人。
2: 开始，推广一边让教教人别得不到起来，若教如看了，他去准备结果。让教教拆开牛身，脱他们听头错不谈。来这看看起来得不到若教如看就，让教教人别机构归东若教马拉那就有些天哪，熊冷真对他，绝对免去。陆续听到说给刚才来这个若教如看就有别，教养去却忙不贴去拆开牛身若教给东家。
3: 共突破一不是，老大去进的出版当中呢，进的准备当归盘呢，最拉几对托最初给为推个不是，第六，你们从二手相去最低砸汤了，最末去送他最初给我留一不是，他的最末切断他怎最初给什么他，最阿么他最初给长毛你个俺路来忙活一不是。
2: 你对初中中学双甲给那样越南前途得是不牵连他，人民日本集团当前起不足的，你就有个处理给人国的送来团别有些，谁能做？天地革命的生育，你就学啥？

네 주시대 펜션 받아야 하니 줄링당 줄바 줄교 되는지 제자스 아니 고랑기야 가수래 창각에 뭐 고랑기 내주 등지 우연 향강을 봐 제시 취약이 난된 조디 카레스스나 아니 등지 우연 향강을 기야 아니 공식 가게 뭐 뒷얘기 지금 이 돈 때문에 중앙에 더 니번에 손 아니 무튜도 아니 이도기 내주 견자 샤 매버체 고랑 내주 견자 짱번에 손 더 미는 거리 라자게 땀니 체제 고랑 친이나 시동 두개 시비탄 봐 제고야기 저거든 저 시동샤스 안돼야 니가 주 중화민만 지든지 흑기 제외기 돈지기 제림나 야나 아니 만든 도시기 제림 경연의 시합이 인수나 담어디 아니 내주 미든 돈지 우연 향강기야 돈지 제벤 질러야 돼야 매주 뭐 좀 봐 인수나 아니 촌 이게 미만 증강할 제초기 여배든 제기 아니 고림든지 그릭 제외할스 이내래 아니 내주 미든 꽃기 교식인 봐 인수나 디기 저외 조롱당 야나 저외 고림디 카레에서스나 태가 증강한 조초금 해봐 인간 주중화민만 주는 계곡이 제외기 땜벽이 난도야 아니 미디엔 동주 조당디 하장기 개침부 임바당야나 내주에 저외 기변 순급 치해다 내주에 배에다 가수래 소수 치 망시기 조외 망시디 순급 치해 인장 그런 믹스에기 제는 게 난도야 또지 아니 미디엔 동주 우연 향강기 아니 내주에 배 왕자 순급 치해기 심각하게 지금 요아리스 최상 아니 아주 내주에 주의다야나 미디엔 주기 디타우즈 체기 동직 경면의 친 아니 동직 때 매주 매번 인수나 제팀기 땜비 시순지 아니 미마 증강라디 동직이 제르디 치료 체하다는 저기 저번 주 요아레스 이내래 아니 통말 드래그 그림디 카레스 수나 미튼 동직 우인 해가 시시디엔 그림디 제 제샤스 딘제 윤지 잠바 아니 미튼 동직 우인 해가 그런라야 침다 칸디 제버레스 수나 동직 칸디스 제버레스 수나 아니 공스 가금 디니기 아니 과 미튼 동주 우인 향강기 저거 제시 아니 라보기 담니기 파티 고르 치지단 니도 숨게 니시단 바 저게 아니 제자 담바 된 제시 제시스 다 디나도야 담니 창극 뭐 그런 게 내주 동주 우인 향강라 바 뜸베 저디 담니기 라보니 메스 치니단 시동 주게 십지단 말에 이내래 주시대 아니 제진기 동주 제약이 그 가는데 가려서서나 치 지단 니도 숨게 니시단 바 아니 잡죠 제베든 제시스 다디 토구야게 금전 카리인데 고르데 아니 주셔데 리시신 현재 손을 모르시고 인스 내주 동지 우인 한강기 동지기 제자 땅변 지려야 아니 권한 공스 디니기 동지 우인 한강기 제점 땅변 죽제 대야 아니 이 말은 붙여 침강을 봐 슈둑 치해디 슈둑기 집에 난도 가르치고 할 수는 아니 라보기 발기에 다 라보기 가르치고 권한 아파 제로 주위에게 치지다 니돈 숨겨 유시단 못해 좀 먹어야기 아니 침다 제로스 되어야 아니 대야 침닥 든지기 제로서 저것도 못 해야 아니 시림이만 침강기 뒤 가수래 저것디 따다 되기 매버 든지라 든지 아니 아니 돌버 든지 저자세 저것대야 아니 갑교 체험해 버 든지 저자세 아니 대야 양디 이 말하면 체제 결시단 든지기 저것도 못 든지기 아니 조단이 유아레스 든지 수원자 아니 아 주시대 그런 공식 든지기 뒤 믿게 돼야 아니 라보기 담기 아니 발제기 책임이 지지단 이동 숨겨 니시던 바 제구야기 이제 제삼당 바 침묵이 죽제 대야 아니 침묵이 니버튼기 여자 아니디 우디 제국해 버든 시제 딘지시 지샤스 아니 진짜 윤디 짬바야 아니 다 지주에 당부 대야 아니 갑교 맞춤 붙이 아니 주셔대 결십 제제 대야 갑교 맞도 버든 시 손상 공시 딘니 믿게 창가게 뭐 고란라 양무지 제국이 여바 손상 아니 대야 안주 주시 딘니기 내가 다나 침 딘제기 쬐야기 금쟁 근데지가 토요할 생으로 쉬는 인수나 토마야 딘난도야 안주야 가수래 빵다뚜야기 의견세야 줄 빵다뚜야기 의견세야디 가수고 할 수수나 개시 미개당 공시보로도 내주 견제 은하 이토기 내주 견제 여부채 아니 주시대 지당기 안주 균댕기 삼주당하나 균댕기 균댕기 초에 균시도 부인배 인수나 은대야 아니 이토기 내주 견제 여배는 줄 질러야 아니 이토기 내주 견제 짱배 질러 다동의 이동경에 주 견제 잘하디 하장기 레 러브지다야나 하장기 갈수 답대부든 대시 손상 디 계속 이동경에 주 견제 시험에 보내서 디 주제 디 답지 답니기 아니 라지든 제 그거 여자 아니 디기 빵다도 자주시고 왔어 빵다 가래 자주 제국의 유아리스 수나 이동경에 주 견제 미샤에 디 내주부 디니기 간순에 마샤바 이미기 갈수래 빵다다야나 자주시고 유아리스 또 디 가래스고 왔으나 아니 내주부 캐제 내가 그년기 내가 디니다야는 공스 디니기
kuni paru tu ngezu kentia shaya ki riwa tunayla ani mikir tini ki nga ngezu kentia shaki miyasi yana ngezu kentia shaya gu se kane shangnya yinsi nayla ani kaya sa mabuji zaya yana tuizu me siya ki tindra gunze mabuji zaya zaya ikito ki ngezu kentia todu minta ma gui ba tindra cheba yinsu na di miyu karayasa suna ani jushu di yang jatim ki lamda chinze kurangya damni ki lacha raya ki tindra ki gyunlong ngeba tindra ke yubda yana gyunlong marungbe gyunlong tindra yue sikir ba wo tindra kurangki gansu na ngezu kentia mishaya dan yana ngezu kentia tatu minta mikyo ya tindra ki ngezu yubba di raja tuba yinsu na ani damni ki lacha tindra kukuyo amarasi kaisi tindra ki ngezu meba yinsu na ani ngezu kentia misho shaa meba ki jukde tindra tuyaya di karayasu suna ani mikyo ngen Lekun tini ki leka chidu ya sabsa maja ba. Yana leka gyunyan ki leka chinya ki miti. Ani kaya sa mabu zecha. Ani lene le chirpi tanya ki tinje ki chidu ngezu kentia maja ya da. Yana ngezu kentia maja ba yin su na. Ngezu be timni ki kiwan sun kip chin tuk mep da. Yana ani ngezu be chi zawe ani wangja sun kip chigi meza. Ani ngezu kentia shaya da lakbar du. Kondu shibu nashin cheche, ikito ki ngezu kenge shayadi hajangi kechin buji riz. Tinja yunji zamba, ani ngezu jachim nado ya karsue, ngezu ikito ki ngezu kenge shayadi ya hajangi tunangda yana chimgi ya nitenbi nyambu cheyo riz. Kesi ikito ki ngezu kenge shayameba insuna, ngelega cheche dawa chik chinje dadu ngezu shayameba. Ikito ki ngezu kenge shayameba insuna, dawa mirin ngore cheche digi laje damni jago goyo bedin jegi denbi yo riz. Tāng āñzu tārē kī kyūshī tīngi tāng sūngzhē chēba yīn sū na kyūshī tīngi kī zuibā yōngyā tāng yāna zūlīn kī shī zhēba tī kārā yā sī sū na yītō kī ngā zū kāngyā lōjī shā jū tī tui zī tīmbā jīla yā anī mū tū tū yītō kī ngā zū kāngyā shā mē bā tāng yāna mū tū tū anī lē sū bā tīngi kī kāng sū na yītō kī ngā zū shā bā tīng zhē mā yīn bā yīn sū na mī kūng Tinje che kuya ki gyumtsen tang yana tini che kuya ki ani chinglu ki shi zinsa kharaya su su na nye zuye kor ki Zhunghwa Mima Chidun Kiyagab ki kenye jerim sar ta anzu tigin nye zuye kenye jerim sar nye zuye batang yana kenye shaya tang tini ki chewa yu kyo ki ani Zhunghwa Mima Chidun Kiyagab ki jerim chiyo aras ani tini ki tuenzen gyaju kenyi ben tsenpa tangben nandu ya ani tenbi chaya batang chewa yu aras din nandu ya tenbi kenye se chewa aras su su na mi chun ken tizen tini ki Lianmi goji qian bin ne sung di ani dawaji kia batang yana loji ma lunbi par zu du ya ani nye zui batang yi togi nye zui kengia ma sha ba yin su na nye zui bar dare labo ki dam niri zhugi ba yin su yi togi nye zui kengia jo ba ni ani ta zu kar zu ra nye zui gyungan di ni ki lagung di ni ki ani chim gi yu gan ji sung zang ani kongi nga zui dian bi di chung ba resi Kaisi dawa chi laki loji nanshun tu nye zui kenti shaa meba yinsu na Ani dawa mire ngore ki la jay damni chen jay nye zui bala pa jaya ki wegen nila chiyo ba Ta di zo dayung kondu chiyo ba nanshin chay jay Ani ito nye zui kenti shaa yati zo Lekun dini dan yana mi gyun ken disen dini ki Chim ki tenpe chay ba wegen nila chiyo ba Ani kyushi di dan sunri chay ba yinsu na Chang kake mo kurang dan ani Gungzi dini ki padu ya Ito ki nye zui kenti di Jilu nidong kya me chunga li dawa tangbe chiba sunju sojigi nini ya ni tim zhuguyo ba tinja yinzaan ani kesi penchun nijay meydun laga chayagi mudi laga chayagi meydun yobo yisu na nye zui kengya di kenne chikuguyo bada yana nye zui kengya todu mintakiguyo aresi inere deya ani nye zui kengya timbe jila ya nija penchun ya ani laga chik laga guyagi ani khas meydun yobo tangajik laga chayagi dunba yobo tinja inere ani chushu diya 내주 경계 시험에 받아야나 내주 경계 도도 아 민다 꿰매 봐 진짜지 손자 아니 다 창각에 뭐 그런기 주 경계 모셔야디 창각에 뭐 그런기 가수의 근생 멤버 다긴 콘도 쉬면 아신 제제 계속은 창각에 뭐 그런기 가야서 마부 제압다야나 뒤에 매 이게 지금 매세지 야나 근생 시험 받아 근데 마부지도 된지 아니 내주 경계 도도 세이 먹을 받 진짜 제제 주시되 공실라 봐 견지 유해다 야나 담니기 라자 리야기 Nezu tinja yoba raja chetuku meba yinsuna, dor dina sheba yinsuna, ani changaka mo kurangi nunchu mayinba, nezu kengya misho ayati, ani gongsi tingi ki nunchu tangyana gongsi tingi ki gansu na nezu kengya mashaba tinja ki wangdu sonba yinza, ani changaka mo kurangla, ani gongsi tingi ki nezu gorki kengya mashaba tingi ki labo ki damni
제가 요아레스 다 디난도야 땀니 세야데 카르스스나 아 땀니기 디스 요아르다 마담베 차디 가습 제고 요아레스 다 디나로 다 공기 디난도야 아니

0: 창극금 권한 동주 우연 향할 바 지식 개발이 같이 개발했으나 치 니단 시동 주기 십시단 바 안지 라보 담니기 라보 제국 유스인데 저도요 봐 이내래 아니 안주 내주 견제국이 제주민난도야 담니기 아니 마담배차디 제국이 알았어 니는 돌뒤네 세븐이으나 마담배차 가르스고 알았으나 창극금 권한 당 내주 근년기 공수 디버도야 아니 라자가가 제사바 라자제 그지 라자 다음에 보인수나 아니 라자제 거기 가라야 아니 다동에 되게 답니 답다 그 답치가 잡고요 봐. 다 뒤나도야 답니 세야도 가르치고 와서는 계속 라자 지 겸해 보인수나 답니 다달래 보고 와서지. 이내래 라보 맞아 봐제 조치슈디 내주 굉장히 시험해 봐 되기 다 체바 답니지 아니 마당배자 커서비 차디 지지다 니동 숨겨 니시다 무슨 어디 잡고야 그 진다제 어르스 아니 디 진다 제디 양타바단디 친록단 제림기 시진서 옆에 제제스 다 다른 건지 콘도 슈베 개베디단 손제 제제 아니 제제 다야디 조 가레스고 세교하스스나 규진도 미교베 규진근나도 야니 이도경에 주 굉장히 잘 돼 가장 개진 부인바 미교경 디자인기 면에 시합에서 파바도야 이도경에 주 굉장히 잘 돼 가장 개진 부인바 다 레밍은 시합에서나 이도경에 주 굉장히 잘 통바다 유베에서나 아니 대야 수수 내가 대야 아니 아 주저지 체하다 아닌 내가 이제 유에스면서 체하 가서 삼민나도 딩수 유에바 야나 다 대작이 좀 전나지 용대기에 자 아니 아 레미 꾀년다 야나 레수베 버두야 아니 니자라 변제 이제 체하다 침루기 양탑에 통에 안 나다 체하기 시디에서 자고 열스 디마도 계승해 주 견제 시험해 봐 예수나 파바도 이도기 예수 견제 시험해 봐 예수나 침묵이 시작다 야나 침묵이 돌아야 안 돈하시다 매교가 고생이나 시험해 예수나 딘제기 내가 침묵 손상 아니 조슈대야 담니 얘기 라보트야 딘제기 주제는 봐 요약이 내가 침묵 유업다 미계기 문에 시험해 예수나 아니 아지 가수야 아니 뒤다 안 남복근도 가도 이내라 그런 레군이 말 겸용에 삼성기 쓰는 야니 대접 내부다 야나 그런 가수에 삼민나도 행범해 봐. 어떤 제기 변준 니자라 내주 예배 주제 연구 아래서 들었던 제가 저 뒤긴도 로직이나 로직 로니나 로니 어떤 제스 제제 아니 이도경에 저 견제디 샤에다 하장이 계지 뭐 이보다 아니 계지 이도경에 저 견제 샤에 뭐 인수나 아니 제진기 조단다 야나 돔지기 조단인데 당연한 주슈대 침강기 조단강가 침바 인수나 아니 니자 진년 니자 이 말함보다 니네 아니 주슈대야 아니 튀지기 가르쳐야다 마사스네 튀지기 조선 진해 변조기 조선 어딘지 하장기 망보 조그 여부디 아니 전니가야 아니 하장기 아 뉴지치 어딘지기 주제지지 샤스쉐
1: 생일링게 니즈버정니기 디제 키왕리아 게린 토민티이나 랑게키 지소용 윤링딜링탄 피게 토민텔리아 탁조린신키 누부디오지 티디이나 랑니기 룩툰 키왕리아 긴송기치도 니바르투이나 미피주 챔부카와리아 니즈 켄게조구바마세 티워야 이토기 니즈 켄게조구베이나 친구슈이라

0: Mutune chobchen chen che tiringan zame olele chenan chiri chebe yunsi kaji sensinaso namju nga so lochung chibnam gi chedu yangne yangdo gyeongjin mingne thungge jimangdo joshin dupe chejang tiringle sen ti khogap thangdunne nga chujin de loma da sujun lak thang losang ji tra langne lengge la mingla sungge chetup gor ngodro durdu sik shugyu imbe lengge gi thongnang jokbar che gyeongjin mingne ngongo chetup gor gi shecha
1: 생계는
2: 老多卡巴所对于人不疲倦民众话堂你呢老者能图明年我过去旅节子话送你一个车位够吃的汤米给帕塔在人不回吧是吧我这给人忙咱们再回吧所给觉得这天俺村民送了进这车位所
3: 남다 리베네라 인예주
4: 벤조르 니르레 마데바르 공페 조탕 투숨 서시 첨부티 축제 되로 주고요라 갸람토 랑코르 상가 식식 남바티 균도 통야유 이내 미카시에게 된자 두시 하장 셴부손자 짐주 튕게 튕야 마로 마로 주유
5: 추장 계시 뜸을렉바 롭중 로마 짐주 레제 튕바이나 파파푼체 장마 샘체 당 심도 침부용구리

0: ship chelin lega, chendian jian ta, kyun yong la kip kyo ro gudi da yubji. Dilu dawa tangbu ne ngabe pa cham to chong gi ki, chong gu ma jin nam chan ka sum chu sup si la da che bar. Gor tung chu chu cha chi si dan yubi tie chu ne, meng yu gor tung chu si cha sum, ting rip ship shu tun le tie da yubji. Tang zang nu gu ta, jung ju so le pi ge dian bu chi ma ta. Ka su so ro meng yu dong che, gor tung chu ro le wo cha gu ta. Gwaar tungju lewa cha xi ji sen yubzi. Nitu lhasa chonggi ki, ugaara bianjua tunle na tun zuba ta, na tun ti, gansu shibshu ta deta menchu, gansu nguza chowe gansong, lusu yugo so kibung dandri da ne, kimzang nang ki dadua ta deta lusu, gangun lopkan ki shibshu gyunam jantu yuwa chebi, gansu shibshu ngarwe leksu chi yubzi. Nichia ngari sa gui ki sa ta kibung ki zazhuo nanbi di gui ta, zazhuo nanbi chongkang ki guo jiang giyo ta. Zazhuo nanbi chogu ti, nga giba ta, nyur giba so sa ta kibung ki nye zui bar. Mangpin shibshu zhu gui yubi. Ngari sa gui ki chonggi ta chongsi ki, jibi shibshu ma la ngar wei tuigu chang tu qi yubi.
1: Sebab lingye, ten ti pen chong san yu nyam cha li chen ki zumji kengu wa. La gu chen zum la ta di jen zhong ga la. Shibshi chenggui nangkhen lakwa tsirin la, zhebab zhesu shukhen, dechen la, nyanchun shukhen, pup zhaman la tang zhe tsirin jie yin, ten tie pen chong san yu nyam cha li chen nyanchun shu sa.
2: Dika ra ni, pen chong long chi nyanchun le gong, pe gen long chi yi.
3: Zhe tun chi zha, tu do dong bi ta. Gapchi Sishu Dine Sechichi
4: Gwendu Sengkyur Mangchwe Tone So Gwenchong Nor Pyu Weishin Dine Chien
3: Tadakegi Sengho Chobe Lezen Dini Pyeongchong Longching Nyenchen Leku Pyoge Longchinki
4: Sengkyur Gwendu Gwenchong Sebe Lechen Yin
5: Nidui Sargubi Mungsi Pune
6: Yegam Nugyugi Kepchak
7: Sargubi Yegam Minze Dandong
6: Sengro Lengge Jilu Nidong Nirsum Lor Pyoge Yezu
8: 三九滚地滚穷捏错别句子这不里样子的区别门顶卡着样子的他在区里地上老道卡巴牛鬼子几天的西塘给个什么女塔轮就给科色别老道卡巴给狂在体位期连尼康的配置给个别科色别的这样隆聚切巧脱续了我人阿给教育堂天庆人心了我写东给给你是教育是不是能听中国地庭给连尼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庭给云志老道卡巴城西亚爷了电价月了烧江阔月的
9: 卡巴尔塔安嘎忙为连续去了熊杰人界些熊杰龙世界内铁东年龙扛地儿死一瞧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死一瞧在当地北生根超不灵界公感上当地灵界内生古措北里在地里这个平常龙天年这里公表给龙天气生古尔滚掉滚中西北七日里在地时俺们一听地里在年中学看变教音生根灵界看不上俺里在年中学看地经营
10: 天地三九滚队滚中西北列在南南部村绝对作为叱咤团三九滚队是南西列在看你这只学院三个月我了南部村绝对作为叱咤级别能进的信息拿手昨天七个月娘娘塔北桥地不地面叱咤三部七三九滚队滚中列在起绝对作为叱咤能进
9: 三周年前天地决定作为叱咤级别能进南安的南部村让将给三年卡谈地震卡去举措力动他团结了他们今年不切别国给人民地令日损保国决托举措力健康谈米斯日记解决不行年终雄意三个月龙安前九十八年松让将将等于各区别健康松将切据地投到派出所后也给天津西都自我谈将用其健康考虑空道地当云谈列级别 习近平给健康西北的广播堂推入三百档的培养社区六十七八天津西人民国堂组队西的休假吧聚集力动堂团聚了他们今年不切就港内追杀的七八
5: yang thakbe situn le chi tawa tempo chu bat hang la lin tarwa ge gap gi jing gam xie be ki to sa chuan bi chum zhe jun dui sa ding tang jia ji tong a ji che di kang zhong sa dui nam ge ti wei ya ta ba tang chu mu ti wei tang chang si xi ti wei wang jiang mang zuo ti wei di ji ding ba jie chung yi shi
9: sa tu jin kan ma la ha jiang nyam xian yin ba ta nyam su tu gu jin wei jin kan le tun che si la ju dian ne qi mi rong xi ran yong zhong jin kan ku yu ding dang zuo ye shu ji xuan ba ta ting zhang 王小东去俺去相爱那天就他这只嘴没说啊主角切班这是拉去切不说给那天主地他这都切的来天他打主班金看给偏正我了命不他忙做给日故谈参班切个谢谢月不是每次端着铁道比浪切瓦进入你多年了老了这种结个别嘴都点别冲色给我们别去看汤别明天拿去贴别让月中给 믹세 천년 대토배 정보시도 효력이 시지 천년 대니 시림 내제바 특조 당불교부 당문지응을 쫓게 배준 혐의 체교 배둔기 니지타 배준기 꿀티라 대내 중우시그리 별기린단 체슈타 겐지지슈 민은배 도수 체슈제 겐캄르 토유 겐용기 원퇴래 된바타 시지 총결 겐캄코유주 림본종 옌라주기 레로 락제 체모와 로산젠 베키 랑유기 겐지로라 덴부 내내 양탁배 시드윤래지 따와태 댄댄띠띠키 자주토토르네 종용기 샹기에타 청조직 신진청조 눈주퇴니제 소교유 주최리동라디네 뷰세토로타 편제체로 주교로 규제체대 랑종기의 중화미마지퇴계급기 초별사대 겐캄송용 제팀처용의 된교체유시 롱아진 주시변에서 정용기 림지겸의 몽유골 통주를 숨겨투주립시 당내 겐캄송경 라수타 총계탄총습기 쿨유제용 계급지링조준서 겐캄도구 개진라 유림댄병아 근디당화타 제로니도 년안로 랑종기 겐캄시배기 토사대배 편제기 뜬다카 니슈증치 겐용기 뜬체토레버타 뜬다카구 겐용기 앙탕볼렘네 추제토외 송경뇌버 뷰체토외 피게라 튠긴조외 꼬버상보 윤투 사딘총이없이
5: 계급기 서체리리신 추부 치고지 옆시 류통주유친 강엘의 탑시 마오유 리보핑니 하사총지를 날에 자당주기 낙수 탑조 당구로 균캔 레체부시기부터 로콤으로 차진신슈기 낙수 육구토 자대치기 옆시 냠세 틱톱의 주주니 링운 추당 송교 치비 자외 기능시타 탑조 당부 우줌니 지도된배 편종 속준 치비 딩슈 딩부식시 별이 사제 채워다 다경 치균 채워 정중 차진까지 채워 제 유진 정용기 경감 코류 송종기 레치바타 레수 토장기 쇠룽 미당와타 부다링와 민용라 레가망와 제기 응유 강의 체제 제디 탑조 당부로 균투 시족부터 둔조수 각주 레룹 체내 긴티 딘디 코르디 경감 된자기 송제 된부준 유지 뒤유진부랑 정용기 경감 코류 더십 체리 미네 로콤으로 서브토의 타는 롱국도 규티 내람 탕딩도 제신 러롱 게니 로렐 찬용 20탕 더십 체링키 정시티 뉴슐 학점 최도 체니 사대 긴감키 법든 균도 내민 콩도 주입시 긴감 고르유키 팀주루 미네 탑조 당보로 꼴십탕 따돔 내부 타용 체니 로다라 윤물수 규티 긴감 고르유키 팀계키 교시카 야탕 조준 학점 십시를 탁조 제입시
9: 딩서별고내 긴감 망편 망키 망디 운조체바 정용기 겐캄 쿠유 콩도아게 망라 디기 준버니 시트 레지 치슈 인베 레게 두시 덴부조네 레게 주추 균투 레스동와타 망조 년장게 겐캄 쿠유 예네 튼세도 텔레 레체바 겐티 증급체베 펜제 세도 주와타 탁데 덴데라 데네 망조 게지고라 렌로바타 겐캄 레스동네 망조 데자 치루동와지 체유 拉斯通街城关区重新地对零三百朋友你都是铁孙娘点别村最新的忙着给健康苦有给人端了与他没把他让给心地米切把蓝天车主 체주 제배 문제기 덤접 사제티 중미 예수 계제도 교류 없이 대가르 교중 예골기 남원수 덤접 여부타 구류 용진 체외 저와 기퇴 하장 교부유 겐캄 구류 초교주지 당원교 레수 당원교 타자 강남장싱 제디부타 지신기 용수 룹싱 대내기 구류 하장 냠가와 교류 시슝 대전기 차와 총자네 고조부타 망조了 삼르동외 치덥了 매대치기유지 중미 뜻이기 용솔 섬무 대달세샤 대잠도 장종기 健康망변기 치덥了 균퇴 텀진댄디 체디 健康닥용배 시주튼규 체디 신조 망조 타니살 健康松종타 버발댄변나 修수종내 지신松종 라 连내约不타 지신颠送了 견디约바 지신파는라 라却约不借借约不借 아라 로코모 육도 담나 꿀송타 쿠요 주지서기 레드연라 쇼베 포유기 정원 초당 송종 토바마세 김장기 용법야 땡부 파르토바타 겐캄기 망변 시주기 시림 망조 랑원지 캠바토비지 서지종 미디샹기 담라 닥종바 도지 하게기 사괴바 테다 셰샤 장종기 제도 댄베 편종 직딩 게는베 주드 말라라 규림 댄베 앙 군디 동웨
8: 特地总塔光不讲的总所极度点别重视组中给批准别村了当天穷我塔云南建局国内极度点别重视组中塔对面苦有局地重视各个列东街老军地当我局重视给健康南北军队列数千年重视给健康塔界给让当二位塞博求有时据去年不穷的恰下塔界州塔健康列不穷的米斯尔迪瓦克明二配头健康松用塔忙作列东据去局话米里团地界
10: 차용내니변총어타미근키겐감라제종타지신송종라슈바키변냠주제체배괴바상부식착발디롱아첸주영어배고야부조부타콤바약부보치겐캄시베게토서조준기류살바모투존발멍시댐부띵이없시생리게콜라나바제센초바티니랑중기산에카탄디진카기주주릭돈탄튕줄레텀진님부체배고르키 림비디링 니르송바고주토 주주릭 겐캄타라 미세리키지 코베테시
9: 센트럴링게 샴랑안주무투체 개용개원툰시림당전조기 시지 천년통계 닝지통계 특입추 딤부총주 비텁덤규괴배 팀송고주토 텀징젠종댐부주내 사대피계를 튕기조와시 코베시 센나이엽슈
10: 今天准备提醒您您的重点的特意去您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点的重
5: 동린키 당탕 총주 냠디 벤저키 케보 고급 총민고 동네 응외배 디지기 당 총주 영기 미세남 로직 심지기 듄도 규비 튠지기 당소 조낭탕 총제 망부 뒤유 직접 수지 토답 하루숨투 나조로 토구로 삽시 남기유 비징 미마 초간 침으로 직접 수지 나조 총주로 니자라 폐지의 강조 총민 꼬르 간지낭쇼 시 총주로 7일 로마타 7일 남기기 직접 수지 토구로 탕 시지 체니 유미초로 캡자체 유시
9: Jinpa Chongzu lo Jiuchang Rinke Chongzhe Ta Yungdo Le Qimi Dece Dangzu Yungke Nite Le Simshu Jigdu Jitoba Chongyu Te Xirin Peke Yurim Chueke Ningchi Gatsumke Netun Mangbushik Lecheba Ta Mangzo Chue Lakdang Jixing Lo Sim Jigdunke Chawa Jube Chue Takchue Chongyu Pshigri Kambu Medo Rabdu Shedu Chongzu Nangke Kambu Medo Ke Zinjong Kuto Yuguwa Yunche Meibar 出席哈江退步月铁坦切记前中区都张着切不坦铁尼张西切把雨果给级别上去各据党用所给联盟忙图熟清清月铁尼沿用三年卡给重视给人类雨果撇给给雨林处永天马车别干年级人原价正不重视党组用给 Tunjin Jorwe, Nindian Tudi Ki, Jujung Lamsun La Dene, Shirim Ki, Gane Tata, Kanglik Se Toba Chung Yu. Dawa Yenzen Dang Lishu Ne, Lo Nishu Sung Rin, Jinpa Chongzu Kong Do. Gala Rengchung Chongzu, Nindian Tudi Ki, Tenbun Shikri. Dawa Yenzen Ki, Jibu Yi, Jindum Guji Ta, Dang Yun Ki, Niti Ti, Gengu Wa Ta, Zenjong Ki, Ki, Zangzha Ta, Jing Lam Sung Yung Chi Ba. Changma Tuzang Tu, Shibza, Go Wa Ta, Mito Tu, Tun Yu Ji, Chi Ki Yu. 屯大铁大重尊那七个明年建章联不塔真是给恰是米家把土章苍马建制约不塔米苍马建制苦瓦当云起仍够昂安了七吧忙做给兄弟呼大七不借他用七个月即谢下
5: 恰我出地前边重这铁他的忙做给安安静静去用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2: 시계라 슈피 비르핀드 넘바당 잠니사죠 칼라이 베갤룽디 생겔힌 게 구검사 나남소 사퇴 응어서 집이 지조래 전화 제월 가르치 말레 센소주 슈케 비주지 생겔힌 게 딜루니 별라 시위 진저 땅에 로트주 땅어 코로다 소비 장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장랑 샤르동 투바디 벤종게 집주 자샤라 튕긴 상부 준바 마세 총소 치존다 랑제테 더브디 튕디 유소 치존라 데네 변조 용보 파는 동기 때 네가 계신 태이바리
3: 드디어 차는 터는 뻔세야 드네는 배대 또대바 배대 단데 알레데 말로 딘젠 딘데 다그라지 아래
4: 어라다
3: 되게 칼 먼저 다가야 아니 장랑
4: 장랑
3: 나가디 나가디 다가야다 알발
4: 근데
3: 메세기야 도저 아니 저거네 저지메 메세긴 저래 가인젠 농대 주지 제베시고 농대 밀 Nyingba yue ba
4: tenge.
3: Ya luji luji ji tora ji aa se rao shukwa dinda dada kanyi yan dimi ga tom ji.
4: Nga warba. Nga tsoa kibu di mudi kye ya ji ba tsoa kibu
3: diye ji kaya ya di ji. Pega ji ta ala tong tu.
4: Tong tu ya ga tenge rao shirwa.
3: Ani pega dada tong bata gale bami se ga pega ri.
2: Pela xiwe jinri tangwa ni song kya ji xing chok mang tso tso di jin tenbi tsoa sabar ki ji chungwa tang rim shing rim ju tog teru chingbi kang la 소비 장람 샤르동 투바티 변종기 변조 폐계다 망기 초와 대외 자제 표준 초조 조주 순수 파문내 유발이 로규기 인신 대비 뒤치 인종 대네 벽이 자샤카 자부와 따라 폐계 침비 남제 둘이 인인 폐계기 망과 상부되다 규자 강리 용치 맞추 변조 처음부터 종지 땡진 종기 민통 로신기 폐계 고 진주와 침바기 땡진 종니 파시 장샤르당 처음부터 종지기 노장소 내신 유규 거바 모터 도미 추신 아이린비 지주 젠조단 부도 지위 계획 유고른 젠조 교소 런종 젠조 마부 두베 유고르네실 앞에나 참보 용사린도 서이 첩주인의 쉬나 롱서다 탕송 양모 통주 여바 강시 거지 리토 양사르다 양가르 자탄 갸체신 리롱 지차 내바 통주도 도나 덴치게 사강 저주라 장자탄다 치주 위주기 체주 외세 되고 통주도 Rinne tene xu na, jikou rinpi jikam xiebe beidun ke duba ma se, dengqin reba dang, xiongxu rinne so nguimi rinne la dengne, rebi pasa dang, yarza gungbu necho xiebe, yugur chongda dode, rengchung dang suyugun rinne xi jidun dubi nambu sambu doxindu, dengqin zongi jizu benzul dang, mangzu lechu rinne sungyuk, dexin jikam zujuk so la, rumche nguye so dubu tubdu la, dengja tongju dang, logra duchang yong la kioba ma se, 멍시 지구 지제 차라 차차시 뷰그다고 시라도 덴진 종기 강사 지대라 토비 중제 럭드 켄도 남그거나 덴진 사지 도지기 제소 정가 체링기 가메디지 세나다
5: 감사
6: 응 감사
5: 아 잘 가시나
6: 아 정가 체링
5: 정가 체링
6: 응
5: 알았어 아니 땡에 잘 가는
6: 아 땡에 대시한 리샹다다 수지 덴다지기 때문에 검박하기 때문에 어 자도기 투레 점반 가질레 네 인도 녀혀산 로라 네 투슈위 아 투르베테 따라찬도 디겐도 투르이 아
5: 살레세 제예슈나브르라 녀도 니슐라 녀도 니스타송 로르 티슈 맞살레세 안지게 땡에 땡신 슈브르와 디지 어 일단 짐주이 인엔다 러브스 인엔다 디지 캬직 어 넘버 디게 되나
6: 어야 땅에 엄마 이제네 땡아게 따라리 노진 쳔버스 히드 고비에 알라더라 로위 고진에 달로 로노 같이 가사사 세이 데레레데 다테네 다랑에 쳔보 마세 히드 고지데나데 로게 냠냠데 마냐차데 팅무스 히드 고비 데시 마시 파토르레다 레데 다터레 나라 아나 고데스 비온데 텔라테 치가레스 노 마히나 노데테 고니 히게 하토 텔라테 노와 다나테 고가메 바히아 도치테네 브로 데 고마 고진에 테 포존 폴레 고진아 테 라노 마소나 오데 온도레시 오토 텔레 쳔세나 탄라 킬라스 마토 ke ten thale nen thale ten da ye ke ten la cha chu ye ba ten la don la demo me ba thon za ba ta tar re de de la ma ma su tan ji ke ta to ke ten da ye ke ten ko ba la ten ten sa ta re san do go na tel chue ji ma to ba ke ten yin da ke ro ji me ba tar sa re tel tu re on do de tel ten to po la ten ma su chu jo ten da ye ke ten ko po she we chin do ton ten da ye ke ten re po ron jo jo ten zo ten san jo ne ten Belate, in Chazogri, or Yanso da Yanso Jiba Tabakitine, a Pedina Masona, Chimbozone, they told Monde Tela, Tene, La Junana Masona, they, Chaton Zoo, Yonla Chaton Zoo, Totanala, Tene Long Corda, they, Tata, Zisone, they like you, Jujutaba, Jenny Turutone, they Mazibagatene, and Nintoja as on Lolatin, Nanako Rezu, Nanako Rezon de Tela, they Tarawe Godina, the Chando Tinchin Palandas Zogodina, then Nimatela, Cora Jachuba. Lasan jin ngoma nyima nyin lo go te tara jin nyima a che la te la sal sha tong ke tu chu tong tong no ni cha ta ba te du re re che ni te nyin ne we go jin ne te chen ga che go jin na te na kha la za pho ri tim ba wo ri ji le ma to ba ke te na kha la ye me wo le ma sa chai ke shi ho de ma zo le shi de ma re te te ha te tong go kon ta ta ke thung khor jap jo te da ye ke chen chen tu ke jap jo wi chai no go ta na la te ne na kha la te ne ta nam ra pha jo le chong te jan lo sa pejenda te por ni ke pala jong ta ni re tong te nyana na jada te ko ka yam ra na te nyama che ki no ko ra ja ta pa tur cha or che ni ha jen tur si ni ne be ko jen na te te tarang ga ke ma ma ma su tan che ki cho a no na ngu ma ko jen na rong chu nyo ma o te la so te na ma sa no be ko de cham pa cha chi shu che in sa re te si ne te si ne cha ri pa te cham pa te ni ma che la tu sa na cham pa sa ji ma to pa ke te ji me ke cha zo ge re cha tang se ji song le te ໄດ້ຍິກິຕິກົງກົງເຕນໄດ້ຍິກິສາຈະໂອ້ເຕສາຈະເມປາໂຕຈະຊາບຈຸກໍຕິນໂຍໂອ້ໂຊເຕໂຕຊິຊາມບາເລເຕເລອອນເຕເຕລະເຕເຣຕົງໂກວັນຍິເຕນໄດ້ຍິກິເຕເວລົງຈຸຈຸໂຊຊັນເຕເຕຈຸຈຸພເພດກໍຍິມີໄຊນໍຍໍເຕນເຕມໍມໍຊຸກຊວາຕິຍາຈີທາງຈາຊິມໍຊຸນເຕຕາລາຊາເລງໍເລເຊເລເຕນຄາຣະຍໍກໍນໍລໍເປຊາວະນະເຕນຍໍຕົມຣາຊາຕົມຣາທາຣະສະກິຕຸຊຸຊາຕິເຕລະຕາລ 다르서 차오르기
5: 전에 아니 디그랑 좀 누가 다 나지게 아 대가여와 김정 어디 사진들 유도로 그랬지
6: 아 다 뒤에 가고 거기는 이게 앞에 다 앞에지도 될라 따라든지 따라 아래 터지다도 오잖아 젤리 이게 이제 제대로 돼 제온도 될라 뒤에 다 따라게 로반지지 가오데 도반 에르콘 우마 도모제고게 사모 도모제고게
5: 사나신
6: 어 다 두루루 해서네 대단할 진도도 되도 된게 존절 될 대나라 하나 거기는 따라 신축게 체크하게 체크하세요 파티 레겔 필인지 르자이스세메스데 메리 아케 제치 두르레 오사리 데제데 론로란 론도 코타나 다라 틴첸케 데니 눈조 콩가 안초토나라티 에리 차도그레 오 리홍케 데 자라나 쳔보 코갈리 데네 노타나르 콩파네 춘초 노 레젠도 살라 더 콩네 춘초 노모 모토 탄첸라 데니 츠바케 콩아 지스네 데다 데네 노마 그 콩파 자마위마 아 토토보 메바 데라 데네 노라 시자 메바 아 데네 카콘티 드레나 데 카콘티 엘한난데 데네 만데스케 인사레 데카 콘로 파치즈는 고 파형을 메산레 게 데카 콘조 데마나 아 메바트르세 노 차고리 게제 드르레 데네 데네 주추페 페지 고예 즈찬 선초다 데 마모만 소탄제게 데 라라판조 올레레 데 야자고 마팅체 메 고진네 데 야자고 메 텐지 데 론조조베 고진네 타 휴스 인 존이 실레레 데 다게 게 야자고 메 부체 메 고진네 데 팅체 야 슈인 지차도 데 팅체라 야자금과 군진이 맞선에 야보데 데 마마마서 그 초하리 반절에 데 야진을 갖다 데 마마마서 단지 그 콤바티야 데 리투즈 리투즈 살레다 따라 도콤과 거제나 파체 생아제 그 끝 그유 단진도 살라 파체 따라 따라서 얼 만나서 이렇게 페이지 따라서 정어리게
5: 맞아요 이제 숙침치
6: 뭐 숙침 뭐래 그래
5: 따지 가지 어 니마 인상라 시르바 미잔다 뒤잔다 뒤잔바라 칼랑가 저르바 아 디 디유나
6: 아 데 송라메 거제네 따라 데 저도 마마마서 단지 당게
5: 그게
6: tapa duri re ore la.
5: Da mi zan mang che lang gur da ya ore.
6: Ore ore. Ha long ko me to che ho da ho je re te te la te ore baba me to chata me to pa che ho je ma re la. Ne se le se te me ni. Ha te ngun je ne te ta ta ki te da ki re me se te ta la ta ra da se ki ta ko ju le ke ta lu ma re te te rong ke kon te ते नेगे कॉम्पिटेंस आ जोरले रोगो नते कॉम्पिटेंस रोगो ते रो माजा ता सु आ ता ते कोंते वेने रोजे मातो बाके तने येमे के छत गुरन रोग पे छ तो मे बा तुरे रे दोरेला
5: अल्लाह सले सले ती गर्सो रदा किमजाना छिने मे छ ड्रोंजो ना छु थुंजु शोरवा मि थुंया थुंजु ते तिले यो
6: न जो छ छ छ छ छ गोजे नते छ थुंजु ते गा पगे शशान रोंदो को ते ता शान जो जो शान रोंदो को छ छ छ थुंजु नते छ कला जो गो लो मारेला
5: ना
6: ते मे तुतेला ते मम मन छ छरेसिन छ जम जो ते नगे के छ के जो जो छ जम ओदला ओ ता ते खो ने ते आ था रिन फोन रो ते छ थुंजु ओसा ते ते पुचे ते पाच ते छ से ने ते थुंजु रे ते थों दे तेला मम मन छ मन छ स छ ला ते कंगला के ना सा जा आ तुरु बिन ते रे टु गो के
5: आ जे छ टुमिन
6: ओ छ टु ओ ता ते कलाक नचाते
5: तो दे छुदी याव मे
6: रे रे रे ला ता तेरे चलते ते कलाक नडा जन ते गे ने छ छ तो करे ने पुजो मपो वरे ने मपो ने ते छ ते थों थों जे मे बा छ के पुचे मन दा बा दुरु रे दु दे ला ते ने छ ता ने दो ते दुरु रे मन दे ते ने तु तारा के सी जुबे गो जन ते ने तारा छ कला ते मेसा दुकारे गो चला ते छ कला रे रे ते मेसा होल मारे ला थों जे ना चो मा पुचे दे बा दुरु छ दो रे ला
5: ता दा ता जला चला ने ति सुस मा Kaji nebu jebris, nebu jebi manzoga, tsoi chajero nidogi deshi de, nebu jebi.
6: Nebu zikia toti, nguma ngu jine, di gongpa la, tsike natsa yo tse dute, rodi tab depo meba, di lo chung chung e na gongpa ge natsa jeb de tu turi ri. Tene nebu chabi no gyote ne, di che tsoma tongji ni, tene do kongru ma sonu kore zu turi bi tsale, tara nguma zinda, di dikik tsoba ju ne, tara lo chung to tangji la, tara di tsike ge natsa di pachi yosa ma ri la, tara sarki ting pe jitsa da.
5: ですね。天元に勝ちなディオラは水勝ちなど論人人人やるわ。だち、ただやもんどやもんどみんどせろ。かばじにゃびなおだかばでたじゃけじゅんしんほしろ。みんただしろだね。ていうもんどせろって。にじてるやるべ。ただちょっとめこじにももまとパララたらり、あ、移動機構のだと天使機構のだと。てたらめさわるまれ。のまんじねた、ちゃすとんこじな、いげてせんだんどねてね、ちゃじゃもこんてち、ますとん。てちゃが
6: दुरु को ले रहे जेने नियम तो तय तरह वे को जेने ते ते पो मोगो ले ता रे चोंसो चोंसो पाला ला ते रे ठिंडा मेसा ते चेतन वाले मरे ला ते देरी रे वांधे ते ले ते ने जानो ला इना रे ते सचा कसूलो हो भी ते रों के पिं शनि पिंचे तांचे ला ते ने तरह न चाल दे जा पाके ते ने रे खबानो ने एंड रे तो जो ते मंजा वे ते चुले ते तरह ममा जी गपो चिपो रे दस ने नोंसो दुरु दला
5: あ、そうです。あんじげた、あ、てるわ、あつじん。ロプソ。うん。てもろ。フグラブラタイヤン、てちが、ラブリチャジェイネだ。あ、た、あ、ナミシフグラブラタイヤン、シンシュイネだ。てて、てて、ミゾロがてちん。あ、グマウェゴジェナ、て、あ、ムチウェゴジェナ、てろ、あ、チュンチョマでロダンロコテナラ、てて、てんじん、あ、リロプチョンロコテナラ、てロダ、チェモナ、スンジャサ。
6: あ、てるまつて路上ちゃい。だて、てじゃたな、中小ちゃい。あ、で、まとばけてね、たなろろだ。あ、すんじゃすまつ、ほるまれる。あ、そうです。あ、て、めんどててらて、てらて、てどきちゃちゃめこじ、げげけぷちれ。て、げげにばたんじゃぷえな、たんぷ、やぼよば。あ、てんだ、じめけてね、たらんげげ、じょんじもんぼてて、げげけてて、じょんまにょば。あ、どるれどれら。てて、てじゃや、あんちじそねてた。あ、ぷえ。
5: でね、ディノタナティ、イメケ、カリコレティ、インウィゾタランゲキ、トラサンダグリマト。インゲセワ。インゲテトゥヨマレラ。ナゲゾ、ん、ゲチョドク。インゲ、ユルスタタン、ルギセトジマル。あ、ヨマ。ソディティメタ。ゲギダピ。オサンロトクンチュ、オサンロトクンチュ、ジソンレティ、ダテ、ジュヤヨマ。ディテジャヤペ、アンチサンツオンレセンジンダネティ。アティカタナリザ、カリコレコレベ。トラサベトゥ、ゲゲロタ。 で、あの、どういうことなの?で、コンバタンチが下げたんじゃなくて、単純、ゾコンバチュンチュンまでて、ての、ただ、に、にちゃって、とちゃって、目玉ちゃって、の、かち、たっちゃあさるまとばけ、て、目ばとるちゃうり。
6: あ、ね、だんほだて、え、が、あ、とちゃだべ、がちゃだべ、つんちょとなら、て、らばて、とちゃだべ、つちょとなべごじん。て、もももん、ちやすけて、で、しのまそうな、とろじじゅまて、て、にげしゃのどいてて、かれのまそうな、ちもにょんて。あ、てどかれの、ちもおりて、あん、ぷちたんち、ろだとんじゃけ、さんばて、ぽつあねてて、まんそうも、たんちゃらん、ゆえまれ。あ、めでてらて、えりた、と、ん、てんけ、ぞんうり、ぞんもんせよりて、んらぎけ、ぞんのそち、てんらぎけ、んれ、でんちゃたんちゃけ、て、とん、 それがこの目らもな。せ、て、てそうめこじね、て、たももんもんと探知、そうめこじね。なさがとんじんじょ、ぞんさててて。てもまずれたらがけ、とんじんのちゃさなももんもんと探知。たとじてさんとじなてがぞちんのじまとか。じゃとん、とぎょんがけ、うん、とんじてじばけ、じせでせせ。もう、ごかいなめんせ。とばちく、てんと、まとばけにまつれて、さんばてさん。うん。
4: 三年有什么的，把这虽然破坏这样的东西，我们都认识的老正常的。对，都是这样的。啊，亲戚之间都，但是俺这南京是吧？家具是吧？这个是，你都要去都跟着亲戚。啊，当然不过年的，你妈妈做东西可恐怕了，你就哈，就给亲婆做了。嗯，是。妈妈今年恐怕了，得个过年春节，恐怕咱，恐怕慢嘞。啊，对了，对，拿了暑假没嘞？啊，暑假没嘞。暑假没嘞，暑假没嘞，恐怕给家全穷嘞。啊，对，对，那农村去，啊，妈妈做给。
6: ちんそうでまろまんば。で、ラテ、ラポカ、こんじゃけちゃうちん、さらてんじゃけちゃうちん。で、ちんせいぞよるまれらね。で、ちょっとめごて、あらこんじゃちな、て、とれにまく、たならちゃくな、て、とごつくなまとばけ。で、たらこんご、たたれん、こんじゃと、にんか、にもこんじゃと、まぴ。で、ごもこんじゃ、ぷいかひょぞに、こんどじゃって、どおるまれら。ん、せね。にんねべごてね、て、たじじのばい。たらて、まもまんそ、たんじちゃんのげん。で、こけんちんちょじに、ちょっとめてて、ら、てんげたらんじぞ、まび
4: とかこんばちとんよじまれら。ああ、せら。まだんげとんちの、たんじぞべんでてれ。めげたり、おすにファンリーガルでさ。かんどんぽおじまれまとばけ。で、まもまんそたんじこんばなのじん。ちょっとずでパターンじゅんでね。あや、たつんがぜたらんぱらら。もみんじとちぼさんだひ。たんごまん、ふまけ。からたんじけらこんら。ぱちえるそじまれ。ああ、まもまんそたんじたらんどさがとつわちど。ぞねてんどこれけたらかなそな。ちょっとんじぞまえても。
6: いや、わじまるな。もうこういうな。なぜなら。あんじにまいな。こそせんじやおるば。せんじやだ。みこわちくするしやおるば。だってディバ、ゆどけてちな。てんじ。たらこじね。あ、まいこじねて。そ、ま、あ、やにじね。てせんじやて、ろやたなた。てのせんじちょんあたんじ。ちゃだらたけじれ。てちょんあたんじ。てじんせんけさんるとぱてけ。てなんらた。
4: だからこじねて、ちゃんのらというこじね。で、論地人なんだと、げてんしじなんだと。たって、おれてね、たらあり、わんけからて、ちやれ、ちらあり、ちゃわて、ちゃのて、で、まるで、かばれて、ぽぐれて、かばれて、めり、パチ、おじまれら。うん。で、なかち、で、たちべこじねて、たちたんじじね、で、たばれ、でやろまとがけ、うまくとら、なばれ、とげちずよ。
6: ぞんでとらてんじどるまさのちもぞんれ。なせなせ。たちのぎまんぞがゆんぼさやしょら。てぞかれてんよ。ああ、よばてぞうでせんどりぞうや。しんどれぞうで。めびやばれてでぞう。あ、てんじんでら。なせなせ。ああ、りせんよときせんちゃんどばいときどばさ。てんどばとやとたち。やざかまれてん。あ、てんじんごじねてぞうべごじね。よんばちゃてべごじね。やざかまれて。のうねぞうまろば。
4: パニエキギャーギャーとて、たらヒンドニキリカテテンゲザゴチジテレレ、テレテネティカテナヒョリーのマサナ、テネヤチュティヤザガンバテダ、テネサヨンジサ、テネママンツチアセタ、ママガンジネ、ツランドネ、アポライアケ、ユソテオマラ。セラセラ。テタラウェゴジネタ、ママンツチア、テツユヨナテ、ニマチェラノリナ、ニマチェラマロ、ニマニーラマリナ、ニマニーロ、テンガシネテ、レチャツオグリチャノラリマヨナ、テジェニーセセ。
6: 人肉，他那人肉，用个的啥？对，轻松的做啊，别激动。呀，对，他那个问题做啊，接的了。嗯，我们印度大吉，老板专业晓得，那就用不啥个，那就去写作去了，阿婆请写作，他专业要嘛吧？嗯，根据的忙不起来的了吧？嗯，他做中间那点土嘛？他妈妈做当姐，给这当外头的了，他，我们那个今年他阿婆啦。
4: 哦，自从来对的，对，因为个，他吃的外头的了啊，他对我差哩。嗯，我那个有时候来对，阿婆他们说，我差哩，不得是说他们的，我差阿婆来弄的，种的种。
6: 但是到底，
4: 我他把点就都没得着，对，我们许多都有哩。他那个过节呢，对，他那里是节日，对呢，有很多老对，没忙着忙着团结，这种给接触跟老主席参的对了，他，然后给老年了对呢，他离开离开的。
6: རང་གི་ཚོ་དེ་རང་གི་ཚོ་ཅིན་ནི་ཏ་ཡ་མོ་ཧོན་དེ་ཏ་ཏ་རབ་གོ་ཅིན་རེ་ཁོ་ཡོ་ཚོང་ད་ཡོ་མ་གི་ཨོ་ནག་གི་གི་ཨོ་དེ་ས་ཅང་ཁེན་གི་ 개인아래 된다 이게 근데 처리해 간 아버는 못 버리라.
4: 알았어. 또 저도 즉 사울이 또도
6: 좀 챙겨. 어, 되지라.
4: 알아봐. 됐어. 아니, 디저로다 지금 저자게 표준 사고 쳐야 되라. 또 먼저 디시 좀 500배인다. 300배인 쓰르바. 300배인 갈게 되지 원해
6: 줘. 300배야 갈베 거지는 거 만. 대신 마선아. 대 하죠. 야 버렸어.
4: 알았어.
6: 뭐 거지는 대 300배야 될. 300배야 저 파천도 저 될. 롱게 히디어 체인다 산에. 매년도 300배야 저 조일도 500배야 저 조일도 다 산. 산토 들어서 그런 거 마고 거진. 대 롱게 히디어 다 300배야 저 조일 저 할다. 롱게 저 진심이
4: 저
6: 다 조일 저 할다. 다 진심이 저 저도 대 조일 저 할다. 롱게
4: 들어. 사야
6: 我们做到这三百八十七个人，每个人都心里的，这三百个人的心里马上好几个就知道的事了。对吧？他还会搞点别的，像那他那工人，像些把他给他打打，那么个阿婆来就提了，就都当三百多人的心，阿婆咋的事呢？阿婆，人呢给看了个搞点，我们还见了他，忙些啥事给忙到要买的，他打他会搞点，如果有个不好打，当着的，如果给哦，眼睛里的三把事，三零的心里马上就知道事了，如果咋呢？他如果给咋了？ Cerele tiene, rupa tsaje. Wata yupa tsaana, pa cerele tando tsaje ni, mumanda se tsaja gomita, mumanda se ke, tene, tunzi mawa, turi humida, tunzi na masona, tsamo honda sanisike, nishi turi re tsatite, mumu manso tanchi, tsua na masona, jega chichi to onla da sanisike, nishi da sanisike, te, rongro kisam tsua na masona, turi da,
4: panyo tiki kare. Anchi manso tisha rwa, anta chi tsua ke, sambi penyin, nere, ngabe penyin, darshin jebe kam, chik, manso rinne tsua che rwa, ta shi eshi abru yin, nere,
6: ཨ་ཉིན་ཅིན་ལུང་རི་ཏ་ཡ་ཡིན་ན་དེ་ཅིག་ང་གི་དོར་བེད་ཅིན་ན་ཨ་ང་མ་གི་གོ་ཅིན་ནེ་ཏི་ཏོ་དོང་ཟོ་དེ་ཏེ་ལ་ཏེ་ཏན་ཏོ་གི་གོ་དེ་བི་ད་མ་ཏོ་པ་གི་ཏེ་དོང་དོང་ཡོ་མ་ལ་ཨ་སལ་ལ་ཨ་ཏེ་ཅ་ཏོ་མ་གི་ཏེ་ལ་ཅིག་ང་རེ་པ་དོ་མ་ཏེ་ཏེ་ཏ་རེ་པ་གི་ལོ་ཇུན་མ་སོ་ཤེ་དེ་ཏེ་རེ་པ་ཏེ་ཏ་ཏོ་དོང ཁྱི ཕྱད མ རེད ལ ངེས ཀྱི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hen a channel canna. They put a tangi, loch, tangi, panda, and a cabat by yan, that cabano, roger, than a chanta, Kaliji, the Kaliji, that doma, and the nerve, the sympathy, the ogle, that put a tangi, throw them on the nola. They do to him, that to him, and get it to Nago be chedel, they throw don't let a chedel, really, that the Hindumazon, they take and tomorrow the tender.
7: That's a lesson, that's a renee in Angel, out of the rain and dust, segue in Angel. Anjing jin jin ni na love song ni da chi sa bi bian ni da zu gan yu du shu qian bu qian ba ma zai an chi ge su ren ga zu chi mi li ge jie jin de bi sui jin ge ni ni xie xiao zu zu lai an chi
6: a wo men tong qian bei da
7: jin jin jin da da bu jin da qin jin bu ge chi

0: ཁོ་ཡང་པོ་ཅིག་དེ་ཡིན་ཅེས་ཅིག་མོ་ནེ་མ་དེ་ཅིག་དེ་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ག་ཅ 어디 두둑 치단다 찍디면라 걔는 찍지 다들 인고를 한다 봐도 두둑으로 해 줘라 근데 인고 두둑으로 해 뒤직지 그럼 뒤가는 돌매 말긴 줘라 근데 저는 다 두둑 가 가진 자도 나서 다 말소 줘라 돌매 말소 찍지 어 줘베 줘바 해야지 다 줘바 해야 뒤가는 또디 말기 소자 담은들 구리티 메도 소들 담을 소하러 어디 라게 소티
1: 디무
0: 미르나 휴야고 아 뒤가는 야지 야 정도 메콩 야지 그주스민 토제로부터 담아 줘들이 지름 말벌로도 자갈 피제 나르로 군들 휴윤기다 겨주 담배 줘디 나르 주룩사 디 아니 작진기 공지 믹서로 다 작진기 담보 작진 원조를 해야 제제 아니 전부 힘도 야친제 저제 전부 공비 이름에 랑들이 메뜨기로 대팅이 니서 휴유로 난 뒤에가 야 니말에다 그 주대 찾는 대가리 대주도 좀 뜨기로다 안달지 표현 할래 자신은 까마가 유나라 준비지 다 도로 차려 대중들은 도로 부지 다 균지민이 소나 난 뒤에 원조는 그 뒤중 생기다 되게 도시지 뒤 도시지니 야나 몸이네 휴시하는 야 니휴야야 뭔가 그 무슨 몸이네 휴시하대 공라 남자들은 주피 소리 다 들어서 못해 남자 주피 소리 뒤날 뭔가 뒤날 균지민의 체험 구조나라 아직 균지고 균지민아 결혼이 균지민아 되게 다 뒤 초바시나 뒤 균지민아 규즈미네 나 소문듯이 들렸지 제 얼을.
1: 하는 건 아주 더 내나 나부칸기다. 비고디 카르지나 디비고는 사고야 근생 가리.
0: 다티 딘데스를 열다. 담보고라 빼고는 사고라. 다 빼지 공부질 쓰고 그러고. 빼지 가장 공부 쓰다 공부 쓰는 데는 그래. 두지 잘하다 맞은 나다. 기단 다 매대고 찍니를 매대고 딘데스를 다 빼고 쓰고 그러고. 다 뒤날 샤샤이나 뒤고래 빼고는 샤 찍도. 다 빼고 뒤로서 유도 빼지 들려다 빼고는 제 빈닝세지. 야 또 아직 뒤야 찍지. 다 진짜 있는 효를 찍니 이면 나 가장 배다 지금 뒤다디 전부 뒤 배저고 뒤다 지금 뒤야 찍지 다 찍 남도 잘해도 배저고라 정제 잘해 다 배저고라 정제 가장 용유세제 찍 뜻을 내면 좀 해주세요 다 그 배저고라 다 배우용라 니마 전에 기라 용수일도 다 지라 뒤 교만 보나라 돌지 찍 들으면 뒤에 넣유 있제대 안 남도 고라 남도 배 가장 약보다 지 다 지금 보인대요 배저 남도도 힘들어 다 지금도 고고 채워 드리는 다 뒤 찍대요 니마 배군스 찍용도 다 배군 코랄이 수수수 배자 코레 다티 돌이 야담만다로 휴지용기라 배군 수수도 배다 간다 만들어 비닝스야 걸 간다 뛰고 도서나 지 응급 좀 거우 공기 뛰게 다 휴치해로 지다 지겹으로 지라 비닝 수수도 배 지동 급제 응급 좀 거우 펀데 불어로다 뒤 공기 뛰게 차단해야 하니 비닝스 이제 밤 명로 다 뛰게 나라야 하니 정제 돌이 알람 휴치해로 다 정제 돌로 좀 소치 비닝 수도 배군 수도 다 찍든 니도 좀 해야 돼 다 가셔 비닝 이불 들어 놔불 인데불아야 하장 배워 요즘 들어 그러고 다지 들어 버드미나 제 연주 고라 니말에 배저거나 배 축 욕심 무슨 다 김발고 이제 김발 배워 요대 봐 근데 인다 배고를 하지 다 곧 비닝 들어 다 배고서 곧 장제 걸 배
1: 공부
0: 공부
1: 자청
0: 뉴뉴 휴체제 다 찍든 이 좀 심어 텔라 배고서도 근데 자게로 지금 구벤 쓰다 건데
1: 구벤
0: 와 진짜 소리 다 지도다 뒤쪽 라그는 그래서 지기 요거도 다 라그는 고배 라고 다 신다 자라 지금 업으로 지면은 그러냐 야소야 알아 니마 틴데 저다 소다 틴데 저도 못 뒤야소나 뒤쳐 붙이더라도 다 빼자 이미는 지기 라그는 휴얼지 라그는 러지로 좀바부 뒤 지면은 희지 지미 뒤도 말디 하정 공부 뒤고냐 비닝스 그대야 가르 코라 대야 제주도 지기 가르거든 만들어지 리무 신다 말아 리무 신다 다지 가르 만들어서 대리무 차샤나 소대리무 나도 알아 다지 구유스러 요리 직도와 당가 요리 신다가 규제 그랬다 나도 그러고 도저바시 규제 코레 모두 없다 되거나 아직 심주 체제 직 계절로 뒤지면 요지 코초 먼저야 계절로 개대해서 휴휴요 말고 다 그 직 배차시 규제 당가로 직 가르쳐 하시는 거 뒤리 뮤치 다리 다 뒤리 뮤치 유리 다 뒤리 뮤직 뒤토로 요지 휴직 접게 좀 돼야 뭐 다 빈이 나라 차시는 안 담보 그런 건데 휴소다 님아 보여게 비뉴 디간에 담보고 비뉴 다 무시 디간에 담보도 보여 휴고 나가세 디간에 디 낙제 비뉴 디간 트림 주 낙자디 낙자 옛날에 소태만 보도 걸 표현이 막 다티 낙자디 낙제 다 그래 소재라 그래 휴고 나가세 낙제 나가세 다 이르네 또 이르네 소르다 디 표지 이기라 간 자셔는 익숙돼야 김주자도 와 아니 이 익숙을 김주자야 디간에 튜럽 디 비뉴 디 행배 튜럽 디간이 휴근 소재 올라대 낙제 소재 올라대 디간라 이기치대 다 이수 근데 찍어래 디간라 이기 이수 근데 집에 가면 디간라 타녀도 근데 배지 찍어래 배우 지도 디나래야 다 동법 디가 타녀 배지 지지 뒤인 거로 디마 좀 뒤인 뒤에서 배 디간라 뒤럽 디간라 등사 있는 거더라 등사 지도 그냥 계좌 사업 시라 통해도 디는 이제 뒤럽 소수 나라야 다 지 계좌 사업 통해 타녀 사업 통해 가로 다 뒤럽 디간 타녀 사업 가래 배지도 다 만들어 배우랑 그 다들 자세는 다들 두문디 뭐 중국 등산 만들어 두문제 지규제다 다들 두고로 뒤 뭐 중국에 별 다들 주다 나도 두고 다 저도 있는 뒤로 긴대지라 다들 주다 긴대 주고 뒤 다들 가는 힘 주지야 다 니래 배저 코로나라 저 주제 또데 저 뒤 맞아 건데 맞아 건데 배저 뒤 물도 알아래 다 뒤가 뒤 속으로 주지 두고 다 뒤가는 배저 코로나 남도 배저 코로나 남도 뒤 맹 배저 진민하니 아니 맹이다 뒤 여러분 다 그런 로규 배제는 로규 다 줄로그 배제는 줄로그 리바 다 재미있는 재미 다 뒤 그런 뒤남도 뒤가 내가 어느 정도 뒤치려야 배우리는 다 제외 해제 자체 뭐지 비닝스 때문에 다 그라 그냥 주문 시한다 말 그러고 체주 망고요 되고 다 뒤걸 그라 라고 남도 조제라 되면 조제도 막 뒤뒤 체도 비는 직 남도 다 농어 동장 그 매별고 다 자신적으로 희력 닝주소로 다 닝주도 차단 배제는 하셔로 다 뒤게 찍는 찍는 막 뒤뒤 체야요 되고 직 등산자였던 자, 배자병은 코라라를 하시는 직대 하시는 뒤로 교정이 나리. 다들 직 다부장기 직 박공지 대제 팀하시는 미신한테 제야 그거 용어로. 다들 조직
1: 발
0: 대직 야 버둥치야 용어는 장면제야 용어는 직 매비시하시는 경우를 유휴 신내 휴시야 되게 나리. 미럽래 미럽마 유비시야 되어요. 다들 제스로 지는 시야.
1: 아니 걔라 다 편전 없듯이 시면 나비카 인비인 대야 불이 잔디 다디
0: 자치슈스네 안티그나지 지수 뭐지 도와지도관 봐도 지도관에 직대도 나 향유다 연지 텐테망도도 연도 뭐지 등세 배제 디세는 그 가게 분비된 데도 딘데세제 부득숨제 차지 다 디나라 양다 배 무엇으로 배군라 인데보다 디 지금쇼 디무쇼 요서 말해서 배제 제나 까먹어기 숨붐지 까먹어기 숨붐티 숨부 호랑 가자 그럼 잡아서 뒤셔 니마 배제 부이비니 그 부득한 거 배제 군나서 뒤브려 힌다 참바 신다도 공바 신다게 되는데 제도 나게 공나도 싫어도 되나 해들 지게 되나 다디나 드리시 다디 남도 차례 이날이 배저 거래 좀 좁히 차례 이날이 아니야 배저 뒤강에 믹스에 가로서 공룰 연된 자도 전부 드려 드려서 유대와 드려 지도 좀 배저 지글 배저 뒤 코라한 다 남도 차례 제 날이 코라 정대 차례 그 공부인데 안 뒤강에 나 개바도 남겨지 저도 있는 디니노라 겐히로 성불하고 나서 대피제 보나서 젠드노도 하장 공부 익숙도 되나래 미세자고 배제도도 배 지단 디미효 요소 말해 사람들이 딜렉서 먼저 일단 먼저 이렇게 특직 지도관 경화로 원래 건리 휴대지도 다디나라 히자치 히누는 공부다 자기가 좀 구변나 생기 다디 히수로지 다 신다도 가까로 유야도 되는 양 안도 찍어지 그냥 말이야 신다만도 숨제도 유대는 가게 안도 유야도 치마 이면은 신다를 유야도 배제 남도 찍어버리는 바람만인데 야 팀아 먼저 여기 우진 있는 신달 여기 인나인데 진례세제 팀으로 만나듯이 진례도 용비
1: 캐나다 만나주 나부 관계다 나비 두루다 냐차 심주 버튼 딘제기 차례나 배규진 날이야다 갤라키나

0: 마태에서 그래. 딱 안 들어오는 거지. 저 그래 강의 지교 그런 마비 체조 지어야 되는 거지. 딱 안 좁히 차잖아. 배제님 뭐 딱 송부 개바지를 송도 차시하거나. 딱 개화 배제잖아. 보도라 청아 송소로 차시하거나. 보도라 청아 송 공기 송부 가자는 거 니만 님 뭐 가자님 배나 때는 더 배제디디디 유스 체제 가자는 저는 토치 당하고. 딱 안 도직 체인지 좀 뒤날에 참지고 좀 배제 효를 찍듯 된게 지래. 다 가르잖아. 배제도 토여로. 뒤지래. 언제 그냥 사다른 모든 걸 줘봐. 딱 지글 여비나 니라 다 편대지를 독서 아주 고민나. 다 배제든 되지 사제든 되지 독서이나. 니라 대미 저와 세요로. 다 사지 요소 배제 요소 대 저와 세. 대 저와 세 세도 좀 했다 대야. 배제 야로 치스. 좀 했다 뒤 상매 대송결 지그리고 다 뒤 능률이 뒤 좀 상매 대야 나 치고 뒤로 뒤 좀 지면 일래야 다 경주 모두 대로 지금 말로. 다들 된야가 지금 아주 도와를 못 주고 그래. 아니 지금 미현실현 규제 못 주고 그러지 이제 등등 못 주세. 아니 지금 딱 배제 코라 소마야 나래. 아무도 내 빠르지 않아 좀 이렇게도. 배제 내 빠르지 않아 좀 나. 아니 아무도 마비도 좀 그러고. 딱 대대 지금 아주 아니 조용 좀 올라 나는 이다고. 아니 배제도 조용으로 소 좀 도와. 등대에서 이제 딱 또 간에 치휴를 마비 해야 되는. 야 나면 또 정신정수 받잖아. 얘는 또 비유 나면 그도 대야. 나비가나라 배제 토요로 디나바 토고 거둥나비가나 배제나바 도수 가르자수 나중에 뭐 힘도 막 이다고 도체 디게로 봐 주었으면 디나 뭐 지대 요구들
1: 네

0: Leden kongmen nangla, nge ngobu dakshe nisi yue daga ngobu kongsu duje nangse ki yuwa sene re, namdang ki yuwa sene re, chile shiba di kanda jikla ngundi chi gugu yume ta te seji gita jodang julu kanda yimi gola ya ina ngodu tang jeshe shube moche. Dakshen ki seji dashi inani ngunji niga shube chawe mingshi yimbe mikyobe gola ya ina ngodu tang jeshe shube re. Lizen di nangla ayang anzu bezi shaje ngodu shuna digre anzu becha shabe ina sobe ja dung shibe debu dung dile ya cha tun shibe ina di tu sum di pawo rada da dashib ju dung a dung tandawe gabla ina rada da dashib ju dung a dung debe gabla ina pawo rada da dashib ju dung a sa dung debu re denju zam shibe zam di tu sum la ya cha tun shibe ina pawo rada da zam a zam tandawe gabla rada da zan a do zom a zom debe gabla pawo rada da zam a sa zam debu re di indu zane 被定义了呀恰存的虚不赢了马文爹把你一个胳膊了呀赢了我就给一个的赢了就不得文爹谈到外胳膊了呀赢了我就一个没输不得到呢空都下边被东堂站得不了呀恰存的虚不赢了恰接他爹不得当先给我其余赢不得就不得赢了空都下边被铁大郎被那按照家东得不了呀赢了 동오보 라다다다십둥아둥동오보라다다다십둥아둥동치 다가능신기 동월체제 오부다기 쿵수유배 이외 남당 숨부소소 세월체벌 와라 야 다가능신기 쫌바보 쫌지 쫌바체제바소 오부다 세월주부디 진주코네 누배 세월체벌에 동자 양요아래라 잠자 양요아래 잠자탕 동자 니기급러 야이나 우주 그 푸이 베이드 슈버래 푸이 베이 슈버테 뭐부 당신 니스 이외 뭐부 현대발 주버로 와라 언데 탄다외 급기 동탕 좀니라 우주 이게 뭐 슈버래 뭐 슈버래 때 뭐부 다대발 주버디 진주 코네 누베 뭐부 당신 니스 이외 다대발 주버래 제자 大个我不难我就谈金就你个书本难被电门一把的呢先就我不难讲我就你个书本难被电门一把的呢找你呢要嘛的做客的是呢查起他这边乔瓦银把扛起就是几趟切扎突不说是去你个他就这边的被这恰下的书本一呢心结得不了呀一呢忙白个不了可我加他借的 谈到外国了，可我家那都借他借的，被敌我的设备呢？你搞了温州修，你搞了金州修过的，是吧？第一呢，借把包，借借借把钱借把得不？温州可以给你呗，我不打，这会儿就不是完了。二不，我那俺做羊白下，被那肉娘是不得不娘都不缺钱。 被下在一些虚伪呢，忙把的买的娘啊娘的，谈到我的买的娘啊娘的，爹不得看嘞，买的娘啊啥娘的，到那娘些不得，查起他爹不得，当先给我几样的，是吧啦？第一呢，娘家堂，娘把你特地给我起个药的，第一呢，给你娘把娘去，娘儿去，鸡巴都不进去。
1: 我不打算我就不玩了，然后就没去白相了，这个人本来一个吃都不了呀，吃成的血不赢了，一个吃血不吃的，吃起他就不玩了。当先给我吃鱼的，是吧啦？当先给我吃鱼呢，吃血不的，退出我那血不赢了，忙白给了爬着的查起个吃的，谈到外给了牙医呢，我爬着的查起个吃的，到那俺都背起了呀，一些血不赢了，吃我不。 我怕他的查起个吃，吃我不，吃鸡，吃我吃鸡巴得不，我就给我一个一个，我不打点个鱼呢，我不先点白个不啦，退出那呢，退忙把的价位，天天怕他的查起个吃，怕他吃着完了。第一呢，当然就吃着是写不赢了，我不先说我就不热点，吃写不的了，全都了月呗，进就我一直修药的嘛多，我就修药嘛的。 现在我不打的，没一个一个点个月不赢呢，我不嫌的，金就给你不可能点不着了。现在。 홍도 갸지 퓨겔 룽딘 샘바보 남게 킨 대외 치도 당한도 닥신 소스 세지 다 도당 도론 오도 슈드 전에 문죽 당 진죽 니가 슈베 베 망치와지 진짜 장 샤바데 또 가데스나 갸지 퓨겔 룽딘 샘바보 남게 뭐숭 대와 당 킨 대외 치도래 와라 이네 네, 대비디게 슈제 또 가르치고 가르스나 닥신소스 땜베 달라 문중탄 진중 슈바 코나인베 켜구마레 로알라 급지 투몽가 땜바 양요아레 급지 문중 누베 땜바 양요아레 급지니 문지 니게 남베 토네 땜바 유바 급지니 진중 코네 누베 땜바 소 남바 지리 요아레 배디게 슈제 얘는 시베 이와 체구주 당 시베 섬시 체구베 꼴라야이나 랑제된베 체도 네 대다 모두 슈베이 샴라 네 뭐부 당신 이수기베 뭐부 신기 콩수 유베 남당기 이와 체다게 낭세기 꼴라야이나 야제 퓨겔 룬딘 샘바보 남라 모두 슈베이 뭐부 당신 이수기베 뭐부 신디라양 콩동 모두 슈베 능신 레섬 유교 뭐부라 뭐부 신시 주베 이와 디츠베 낭세기 이와 숨기 차네 네 모두 다 제시 슈즈유 디 슈고고이나 샴랑안도 치라기낭세 당보 다디 카른 모두 슈고고와도 베스나 콩도 모두 송스바 능신 다 레섬 유경어보 차왕워스 주베 시디레야이나 모보 시엔시 스그레스 콩라야 모두 슈 주버르바라 당아도 오나 빼지 샤제 이십슈나 독베 야라 케게 시바 더부 빼딘데지 샤제 안도 이십슈나 독바디 치바보 인자 외부다래 케게시베 게디 저외민디 두숨도 컨데데스나 마음바디 더워 가라게데 단다와디 응원 가득 길라게데 디에바디 카데스나 버워 가라게데 루알라 다디이나 외부다세지기 달라 투숨기 나네 투 탄다와디 조국이 요르바라 야마나 투숨기 탄다와 차와 민티단 도아제 아고고 나미나 세고고 요르바라 나오나 둘루디는 신자제 쪽바디레 야카르르 고고아르스나 게오포 도알라 게 어원 카드무 게라 게 게오포 게오포스도 전에 쳬보보들 와라 게지스도 전에 공동어를 슈베 쳬바디르 와라 게월 치 슬로베 있나니 칠레디르 와라 도드슈베나 테다게 응어부 닥셴니스 이외 응어부 다디 세월주베디 공동어를 송스메능신르 와라 베디레야 차천 시에베이나 응주무이의 키 응어부 닥셴니스 이외 다 세월주베드르 와라 다오나 응어부 시에 세디 근데지로 고구구요아르베스나 닥셴니스 이외 응어부 시에니 레섬 유주 응어부 양마나 차왕우스 죽베 시디레야 고구구요아레 다오나 고구구요나 공도샤베 베디단 리디제 모두 슈베이나 캐디레 캐세디 야기 강하게 야기 캐디르 와라 토부디레 다 캐디레레 캐디 카드에서는 유중어버리 캐디 카드에서는 정우수 주배 시드리 나도 대야 시에기 렌세디 공라 나도 따기 주배 시에베급래 렌망부 충무리라 시에양 숨주바 시에베급래 렌세디 모두 커시에지 충무리 와라 숨주바 스네레 양만나 남인니바 렌스 차와 시에베급래 야이나 렌지 모두 슈버리 그 뒤도 시에베 레디 당 다리 대시에게 레디 숙직버레 라직버레 이내 디니니기 땐지에 더 용수 미지버레 레스 차와 레디 레레 다리 대시에게 레섬 유중어부 시베 레디 레레 이내 레디니니기 땐지에 더 디나 용수 미지버레 루알라 날 숨주바 시에베 급기 레스 차와 시베 레디 컨대지글 고구와르스나 제바베 차와 강시 치베 내삼 유로 고구여봐 배차샤베이나 낙제도 신제시베 낙제 진양라지 다세세게 진양라디 다가는 신기 신배 신라 사변 덥시베 급기 신거디 류젠탕도 류젠제시베 류젠탕도 불야이나 고어와라 디나 레스 차와시베 급기 레드와라 다 레스 차와시베 급기 레디라 캐주지요

심탄 심바체비에 퇴시리라 소의 가균염제 치비에 고급식 양식 시자 디링케 리제 갸제 추디시베 리젠디나 나버초 냠좀탄 제외 루세카지 제리시윤

생각 너무 좋아. 단단 너무 최신 신별의 전디니. 변종 롱진 연진 내공. 벽에 롱진기 초대지 제리젠. 직제가지 추대시듯이. 알리젠 측은 슈캠 뱀종아인. 디딩키 직제가지 추대시별의 전디나. 너무 좋아 냠좀탄 제외 루시아카지 추대시유. 나무츠 무티체 안즈리젠 센시능교 거슈인.

생각 넘어 쳐. 단단 넘어 쳐 센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전의 공 벽의 농진기의 초대지 전리전 직제가지 추대시듯이 말리전 지금 쇼캠 뱀조아인 디딩키 직제가지 추대시별의 전디나 넘어 쳐 냠종탄 제외 루시아카지 추대시유 넘어 쳐 무디체 안지리전 센신능교 거수인

那不错，人一给姐对别米谈，俺们总认为这是民间修行，应该是点家伙。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교왕송 랑랑 송차도니나 멜롱 딜라 세파르츠
4: 망정망법이 준비 어디가 이거 지 이제 무슨 아니 소수의 차동기 이게 이게 좀 그래서
5: 친구 개왕
4: 성경대
3: 팀세 멜롱
0: 생글링게 공감사 단달행게 내 생심버디니 팀세 멜롱의 전인

왜 그림이 가려졌으나 태가 증강을 놓쳐고 매봐 딩한 주중 아니면 주딩 계곡이 제기 땜벽이 난도 아니 미천 동주 조단 디하장이 개침부 임받다 야나 내주에 저외 기변 순급 치에다 내주에 배다 가수래 소수 치 망식이 조외 망식이 순급 치에 인장 그런 믹스에기 재는 게 난도야 도저 아니 미천 동주 우연 향강기 아니 내주에 배 왕자 순급 치에기 심각하게 지금 요아래서 최상 아니 아주 내주에 주다 야나 미천 주기 디타우주 치에기 동주 경매나 친 아니 동주 때 매주 매번 인수나 재짐기 땜비 시순지 아니 미마 증가라디 돔지기 재르디 치료치하다든지 그리고 된 조교 아래서 이내래 아니 통말 드래그 그림디 가려서 수나 미주엔 돔지 우연 해가마 시시디엔 그 그림디 이제 제시하세 딘제 인지 잠바 아니 미주엔 돔지 우연 해가마 고난라야 침다 간지 재버려서 수나 돔지 간지 재버려서 수나 아니 공스 가끔은 이니기 아니 고난 미주엔 돔지 우연 해가마 그리고 제시 아니 라보기 덤니기 파티에 kor chiji dan nidong sumja nishitamba chukwebe ani jeta tanga dinda jirishasa. Ta di nandu ya damni changkaga mokurangki ya ngay zui dumji uyan hanga la pa duenbe rio di damni ki labo inbe sun chini dan shidong chukya shibitamba re. Yine le jushide ani jetim ki dumji chaya ki ngay katante karayasa suna chiji dan nidong sumja nishitamba ya ani gyabjo chayabu dinda jirishasa. Ta di togu ya ki gumzan karay inbe korda ya ni jushide rishishin lenge zola muru shukuyinsa. ngay zui dumji uyan hangang ki dumji ki jeta tangbyan jela ya ani konang gongsi dini ki dumji uyan hangang ki jetsam tangbyan jukjaya de ya ani yima rangba che chimkang la pa shuduk che di ani shuduk ki jivay nandu karchi warasu suna ani labo ki parke ta labo ki karchi warasu konang la pa jiru juya ki chijidang nidong sumja nishitamba de jim mogo ya ki ani chimdak jerosu dunya hara ani deya chimdak dinje ki jerosu riva dunba de ya ani shiri mimang chimkang ki di kāsūrē shivātī tātā tīki mē bātīn jēlā tīnjē āni āni dhūrū bātīn jēchī rīshāsī shivātī āni gyābjō chē mē bātīn jēchī rīshāsī āni tēyā yāntī yī mārāma chē chē gyārshī tāng tīnjē kī shivātī mā tīnjē kī āni chūtāng nē yuā rēsī tīnjē suwānsā āni jūshū tē kūrāng kūnsī tīnjī kī tī mī kērtē yā āni labo kī tām nī kī āni pārtiyā kī chēt mūyī chēchī tāng nidōng sūmjā nishitāmbā chē kūyā kī āni jēsām tāng bā chīmlū kī jūk chē tē yā āni 친구기 니바 튀는 게 여자 아니디 우디 제고 캐버 진짜 진짜 제샤스 아니 진짜 윤디 짬바야 아니 다 지주에 담보 돼야 아니 갑교 맞춤 붙이 아니 주셔대 결십 제제 대야 갑교 맞도 받은 데 손자 공시 뒤니 믿게 창가게 뭐 고라나 양무지 제고 그 여바 손자 아니 대야 안주 주시 뒤니 기 내가 다나 팀 진짜기 쪼야기 금쟁 근데지가 토요할 생으로 시변 인수나 토마야 딘난도야 안주야 가수래 빵다 돈야기 의견세야 줘 반다 뚜냐가 외견세에 가르치고 할 수는 계시 미게다 공시 버루도 내주 견제 뭐라 이토긴 내주 견제 여비체 아니 주시대 지단긴 안주 균쟁기 삼주다 하나 균쟁기 균쟁기 최 균시도 보인 배인 수나 응은대야 아니 이토긴 내주 견제 여변 줄 지라야 아니 이토긴 내주 견제 때 짬배 지라 더동에 이토긴 내주 견제 잡아야 돼 하장기 레 러브 지다 하나 하장기 가르쳐 답대 보든 대신 손상 이 계시 이토긴 내주 견제 잡아야 배인 수 뒤 주제 뒤 답지 답니기 아니 라지든지 제 그거 여자 아니 되게 반다도 자주 쉬고 왔어 반다 가래 자주 제 그거 여자에서 주나 기도기 예주 견제 미샤에 디 예주부 디니기 간순에 마샤부 디니기 가주래 반다 다야나 자주 쉬고 여자 또 디 가래서 그랬으나 아니 예주부 캐제 내가 그년기 내가 디니 다야나 공스 디니기 군이 버루도 예주 견제 샤야기 저것도 내려 아니 미끄르티니 경강 예수 견디 샤기면서 야나 내주에 견디 샤고스 칸에 샤년 인치 내려 아니 카야서 마부지 제야나 뒤주 매 샤기 근데 근제 마부지 제제 이토긴 예수 견디 도도 민다 먹어 봐 진제 제버 인소나 데미유 카레스 수는 주셔디야 제진기 남내 신제 코로나야 담니기 라자라야기 진제기 그놈 냐버든제 오케이 옆다는 그놈 마롱베 그놈 진짜 예식을 봐. 뭐 진짜 코랑기 깐츠네 예주 견제 미샤야 당하는 예주 견제 다도 민다 먹여야 진짜 기 예주 여버디 자제 투바 인수나 아니 담기기 나지 때 고구요 말해서 계속 진짜 기 예주 매버 인수나 아니 예주 견제 미셔 샤 매버기 주제 진짜 튀어야 돼 그랬었어 아니 믿겨게 레고 뒤니기 레가 주도야 삽삽 맞아봐 야나 레가 그냥기 레가 진냐기 믿디 아니 카야서 마부제자 아니 레네레 chirpi tanya dhinje ki chi tu ngay zui khenja maa shaa ya taa yaa naa ngay zui khenja maa shaa pa yin su naa ngay zui bai timdi ki kiwaan sun ju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중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마 쌤시야.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지 구지 주 려워지지 지지지.
5: 대중 롱친 인치니포 대기 롱치니 다다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6: 대중 롱친 인치니포 대기 롱치니 다다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5: 깨상 미도
7: 초부증정서 공감사 다다 초부증정서 생구수배리젠디니 깨상 미도시 레젠 고모츠 콘리아 자게 초부증정서 친구 쇼교 타니자 남시기 최제 토르 침다 듄제 초부증정서야 추창무 동야기 쿰시 윤도 합시 타 이내레 추창무 티아가 동비는 연 토나마 제베 긴키 참부 티비야 탄 초고 나야서기 닌가 침부하시 제자 아자게 저와 초부증정서 창문식 뇽잠 동야 탄 케시다 남시 처와 사부 제제 창무 동고 케비 내레 초고 창무 동야기 쿰시 잡 제비나 아니 정이기 디 탄이야 늦지 속마리 제장 초부증정체 쿰시대야 능충마지라 심리야 디링은즈께서미도 기능등의 고주기 디링은즈께서미도 리체나러리는 응을 균신 아미 올타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제구지 초 려워 지직 지직지.
5: 내가 년토바. 더둥 로수 제도배 커큐라 균어 유탐. 중국 귀진 캄스 인류 커큐 진류 차상라 닝예와. 진세 진고 투배. 전부 유바탕. 권박부두 로데버 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무년초바탕 천년지기 무주보여초바탕 자자내수체두 제마저와체두 고무치루규두 록수양바르초

0: 남는게 전능한 총회에서 다진키 짐주 태지 시비 리생기 난 통회 되고 주고인 런 견총달랑 감사 쇼부들레라
1: 쇼부들레 인자 고맙사
0: 남식이 차긴 딘데 원래 게랑게 태동한 나무 투표 봐 터제나 쇼인
1: 러
0: 게라 터치 아니 드링리 채널이야 게랑게 체징 난 통회 카체지 나이나 게라
1: 러시 더트리 디날이야 다는 게랑 뒤는이야 좀반다기 남실이야 주고 전부 침부로 와
0: 어제 반가
1: 계시네 제 먼저 남시 남티비아르 봐. 남 차바타야. 로아무고 티비아라.
0: 시지라.
1: 소제 남시 규베딩 건 좀 준나로네 전에 하자기 된자기 코리오기 나리아. 아, 딱 하루에 먼저 담배 규림 나리아. 칼로 찍고 그지 된자기 시지 봐 피베르 봐. 주고기 지 된자 요제 참블 뉴비유 봐 피베. 디미기 슝롬기 다다리 슝롬기 체진 봐 피베 디미기 건 좋다. 코리오기 나라. 치슈지 카르스는 딱 남시 차디 어레스
0: 로레세
1: 먼저 직 짐주시에 인도 짐주리 지단전에 교카 전부들 숨셰 인구르바
0: 주말로
1: 신이름 아니 지 짐주 요제 신이름 디미기다
0: 남시 주시다
1: 주고 꺼져 난 얘기 미 어쩌 미르바
0: 로스르바
1: 우리 주니 칼 주고 칼로 난 얘기 신이름 안 디미기 간조 디날이야다 직 두주 남배 디나 코리오다 코리오 나로래 양 아주 방구 요래 양유 그치다 강보 토부 제버스니는 뭐지 소네 통계 제버스니는 양 방구 요래 이날에 아주 남시 스니데 당 아주 짐주 코리오 나로고 조금씩 차디야 그래스 자단 디날이 아들이 디나 쇼고 야게 가르스나 먼저 뒤 데벨롭 제날이야 남시 차도 치도 먼저 지 뒤지 칼로 디겔 양이 친구 롭제 나로리야 차도 치제 주고 된뒤 지 이조 개비하시다. 저도 치제 지 체진도야를 대르줘야. 저도 치제 먼저 주고 꾸지 치도.
0: 세실라.
1: 뒤에 다시제야리야 대르줘야로 속. 진짜기 고기요를 제장 뒤인도 다 단다. 즉 저도 메시기야 남시디 먼저 잡아 당겨 봐.
0: 안텔리야
1: 급제기 가르스네. 즉 남 티바 무부 집을 와.
0: 세실라.
1: 이미 그 착착 퍼버 사적하실리야 가면 잡아버려 봐. 진짜 인도 먼저 터진 뒤지리. 아주 팀에게 에퍼츠즈 테니 타는 아주 칼로벨라키 라바찰 잔조 체제 모두 단제 같이 그 돈나 가지고 이렇게 블로리아 말라고 사위 말이야 즉 다도나로나 사든지 티셔 그도와 지다 전에 디 아주 좀 주기 시즈다 좀 주기 된대가 내 전에 모자가는 그 된대가 좀 좀 자초 요 말에 모두 장모 제시하고 요래 원장 딱 고란 리스제도 지 고란 답도 매자 아 여러분의 파르다티 야우지 샤로섬제 디제 지 시제 마단디 여러분의 도모섬 그제 채용섬 안달은 그러바 제단디 디제가 내 있는 주고 땅야 디토레 남실 규버주디 터린 주니 그 주베 사고 고멜로진 안에 지단전에 주지 시제리 디미기 도덤 쳔베 르바 미수기 주가 쳔바 디미기 가서 맹가 쳔바 르바 디미기 가서 짐주 도덤 쳔바 슝롬 견제기 도덤 쳔바 디미기 슝롬 다견다 슝롬 숨겨 쳔바 소고 딘제 먼저 몽골 이제 지금 된자글로 된다론에 친구 쉬사 유 세상 아주 대린 디나리아 남시 규부 집에 제리아 당부디나 지 칼로베르와 대린 대니 나타가리 인기하기라 니와도 있는 니엘이야 남시디나 인지민지 도나나로 나스 남시 잡았던 그 열의 여말에 남티구 열의 여말에 와 아니 디인디 직내 있는 아주 칼로베르 차샤나 굴로 지 퇴비키야다 딘젤레 제와 열바 니네 있는 아주 추고 가르스는 된자기 주고 당주 뒤 디날이야 주고 기 등의 시고 통자 철저고 여자 디나 사발은 뉴비 유비 구구하레스 아주 개가 당연히 유과치 있으려고 열어봐 디는 아주 도스더니 되게 차열이로봐 도스더니 주고 뒤 시도 차장 차한대열이로봐 원장 본다 시도 지 보고 여말로봐다 제장 아주 시도 마바 뒤 어느 가르스는 아주 거브리 모델로 세워 봐야 지워야 땅이 뒤미 간다 주미 체조도 모델로 세워 시도 뒤에 동부시담이도 생겨도 이네 전화로 칼로디 양 시도 단단 해외수르지 봐 칼로에 지라 세워 니저 개비 이네 아니 칼로에 로바야 미 로바야 세워 여말 봐 통제 세워 여말 뒤인데 먼저 안 탐보디 인지 민지 그 남시 응원대 디투 두고 나와 멍신 거라 예 사고 공무원 없지 널로래 쉬어도 가르스네 남시 응원대 뒤 나가서 털이 두기 칼로에 진짜 촉배 날로래야 양세양스 당구여스 슈비니스 다제 친구 친구여스 사지딘델 탁자도 가서 사지딘델이야 롱마도 가서 이름을 봐 아마차도 가서 이서도 주인 가장 개침 부시고 지차디어 디인데 먼저 당부된 남시자 니부디네 된자 그 철저 요제디 참발은 뉴비요 단 뉴비요스도 비게 차디어 때 양디 차가도 차부터 차가도 아지우지 체온이 장모 참아톱니르 봐.
0: 어르마다.
1: 단들 말한조 지기 야고 매비네 제약 두줄 내대어레 인지직 가르스는 건조 표기 사공기 다 쳇뒤 두주디 단들 들레인 거 레브로 와다. 들레인 뒤 다지다 잡았다면 지단 잡는 잡아 유림 부다야다 잡아 죽침 부다야딘데 열에 사자카셀다. 베나 장어조 너리군조 등어조 사자 토스도 지기 가마차던 거 봐.
0: 지금
1: 정리배 쇼름이나다 샤르배 쇼름이나다 다 디강게 말한주 지 짐주 천다기 뉴제 춘지기 다다디인 통계가네 통국이 열에
0: 라
1: 통계가네 아주 칼로바 가르스르진 오 쇼름대야 년도배 롱미 파르도 가르바
0: 시지라
1: 칼레마타는 아파티그레 나 까마 제그르바 아주 또 통계가네 통국이 열에 제가 통계가네 아주 짐주 년도배 고린인 치부다 짐주 년도배 비게야 즉 즉 토덤 딱지 된자가 친구나 나세 세지도 좀 통국이요. 저단 뒤인데 먼저 칼로베 있네. 통 통계 뒤는 아주 즉 당부 뒤는 게 철주 남신원도 뒤 더 나나백을이야 철주 요제 뒤는 인지미지 참을 뉴비 요치 와 다디는 된지 차부터 뒤 된자 요제 나로고 저부터 니부터 수부터 가려서는 아주 주고 나로를 땅아 좀 못 먹고 땅에 뒤대벨롭진날에 칼로웨 라트 게라디게레 저버슈샤유 지난에 벨롭진 치티 직 탑시 랩제 익절려야 지고 멤체르발라 기조 라제 아니 카다지 요제 디스선 디 따다제 디금도 로바 먼저 가르스네 디날이야 명시 시자 베나 롱욕 로바 콩테오
0: 시질
1: 저주 베주 근데스 당구래 남 즉 정무치료 근데스 당구래 저도 저도 근데스 당구래 차와 법규 근데스 당구래 로바
0: 시질
1: 저장 저도 저 디날이야 야굴레 보고 진짜 수베된 롱욕 요제디나 베주 당심 고고래 아주 거기 가지 기본 백 개비나 아니 저버저버 차야다 기본 백 차버던디 아니 기본 백 개는 용 말에
0: 나버 걸고
1: 시어와 그 차버던디 기본 뭐 개비나 차버던 나로 지구르
0: 반겨.
1: 먼저 나로 주는구르 봐. 제질. 대배 동계 맵 차도구르 칼로 대위 맵 차도구르 봐. 제단 아 모르디니 야고 수준이에 유치 시중 없이 재미다 모두 숨다 그도 시에 고야미도 겨고 시지 두기를 봐 아니 캔디델도 숙청 부시부도 다 이내래 모두 숨롱아 두디 직 차도 시지 지기 아니 시고 지난에 학부 시지 주제 모르베 야짜 뭔가 삼삼 비딘데 계신 부 계기 신이 소든데 랩제다 이날 가려서는 롱뉴도 배주 제 말씀 치세. 이제 그 내주 동안
0: 다
1: 두주 있는 거네 채는 개체 부 쉬우리. 딱 봐 배주 여마때 혼자 배주 치고 뒤 뒤나 하장이 있나. 가자간이야 토디야. 뒤도 좀 봐. 아니 가서 대주 야고 제 멀어비나. 당아주 칼로벨라 쳤을 때 지단 채는 된자가 멍시 나로고 멍시. 이제 롭존 치세리다. 멍시 롭존 제제 아니 제 런제 이제 런 차네 가서 먼저 칼로벨 레스 랩제 어쭈브리 접제 된자가 탐지 샤야시다 뒤 로직 나로리아 시엠 그제 중소 마시 그제 중소 로직 친자니 지금 안주 진주년 덕디야 친제 직수수 로직이야 마세 세우 맵디게 컨데 최고 유미비게 지기 뒤대변나 디데 교리야 수든데 쇠샤다 단도 교리야 디 지단첸 맵 쇠로 봐
0: 이
1: 가르 고고 거라서 디게 맵 수디 뜻 대로 담 배서지 아주 카지기 뜻 대로 쉬 차샤 뜻 디스지 던잘로 버 정말 털 뜻 대로 카지기 아주 시지 정황 안에 자주야 디 자야 맵 차디야 그래 아주 정국 시지 자야 디 아나주 하고 싶지 차 두고도 와. 차장은 저 된자가 뭐를 당주 뒤 된자 구구열이 내정은 거 최구구열이 차장 텔리야 최와 제제 냄부천지 용구 연말에 차장 뒤 있는 건 저 침루기 짐주 침루 다 튠배 지기 된자 당 구구유바 그봐
0: 짐주
1: 천다 다 튠배 주고 당 구구열이 차장 뒤나 카 손배디는 된자가 지 농용 요새디는 인지미지 단대 표지하고 남고고 열에스
0: 아니야
1: 뒤대변한 발달 근데 하고 이미 되게 찾아 롭제나 치산교들이 이 찾아 농유유 제디 표지하고 단십에 멍시간이야 아니 가르쳐고 얻다면 좀 얻다 이제 고수 이제 된주고 얻어봐 된주 뒤 즉 농유유 제 표지 다양 낭다 매르봐 디나량아래 즉 제주유 제디 낭다 매르봐 남신군대 대행 아래 도나 제유 낭다 매 가슴부터 가슴부터 가렸어. 단 가슴부터 가슴에 렘디 수수 렘디디 있는 세브치 조고. 말한 수 짐주기 단다 사자 가질이야. 거신치도 승인치 지제 빈제기 이제 그 전다시 가시
0: 그랬다가
1: 술다 남도든들 거신치도 쓰는 수수 난가 수수
0: 수수
1: 저게 난고도 슬러와
0: 다디
1: 도스네 게체 도도지래 요 말이 이게 가실래 요 말이 디 가르스거든 수수 렘디 수수 세브제 교 쓰래 수수 난가 수수 니입치 쓰래 디 최와면 봐 아주 단다 뒤 데벨롭잖아 지주 난고를 칠럼 열었들래 지주 난고 가지 야 칠럼부 뒤줄래 야 계란디 지준한 거 신다지 태우고 좀 계란 뒤께 이제 전화고 주고 신다 그런데나 수교 용 거로 봐. 디다 총배가 저 지금 렘디 멋튼배 저 규티 봐. 먼저 렘디나 래 지금 먼저 총에 렘디 예 나로 나로 들어봐. 쇼이용 저 렘디 나로도 먼저 총에 렘디리 뒤쪽으로 그 렘디리 쇼이에디 먼저 책 렘디리 봐. 대남 그 대교 그 렘디리 카 숨부디 봐. 주구 코리미 벨렘디레 카시베딩 안조 강다투미 렘디 생안조 진주 침루게 랑가게 차긴다 만조 조교고 고골 된제 만조 슝람디인 토스 제구지 제유 사데나 안조 도세요레 저다 디인디 디날이야 카시베디나 만조 카르스나 계란 렘디디나 야고제 수수 랑가디 수수 머세니 인지미지 이야데 주지 안조 탄다 초보 등에서 나타 디벨롭먼트에서 나타 머르체 사도 언니스 나타 체마 언니스 나타 머르체도 렘디가 아니게 테마 가셔 주셔요. 지기 지 폴럼이 나타 총계 연연기 지 교단 초고에 지 슝럼이 나타 디미기 무주 슝럼이 나타 디미기 지 겔럼이 나타 딘데간 주디 머르체 가지 전 연데 나로 나로 될 거도 와.
0: 단지
1: 아니 수수 지불로 요래 수수
0: 통로
1: 요래 수수 채네 개베 루제 딩알 갑자기 개브드 아니 수수 교고 호르단 투고 요마다
0: 어제 발기라
1: 어 수수 주주진나 지 지 모두슐랑아 개주스다 요르데 개조다 투고 요마레 슈께 투고 요마다 지자제 但我讲，其他个考试呢，你要谈的些云南老南老的教人者，南老南老的，没得穷个提人者是，没得钱的学业的这些些，这当中没得的，其他提人的呢，没得钱的呢，学业的都去吃，没得穷个的呢，学院的都去吃。院的做土木民族呢，俺们院的东北人多呢，院了多年没得钱的，做久了国计没法干了呀，
0: 第
1: 问卷了呀，计算学问系统了。看那两个学业的，也在也能超过他们这些，也能超过他们这些。再当俺做其他也要从学业呢建筑过了吧？但
0: 现在
1: 嘞，可不是，那就顶着土运对俺做学业呢，把这熊人的人地的几把家有了。再当人地几把家对，人地可能拿让拿了着急的，突然以为出国地着急的要搞建设出国嘛的，
0: 本
1: 来让个路突然怕人家叫吧，那听人几把家不接，怕那我可能你们过年。 반항어 숙자군이 반항어
0: Lo,

0: 딘제 친구 얘기 로그 완결아 컨줄리아 샤샤스 지게기 친구 딘제지 스트랑싱 힘피게야 유베치 퇴용기 센제기기라 무슨 요새 벨기라
1: 디 디스워다 디나는 카치 추고 파티 로아
0: 어 딘제지
1: 파티디 카치기다 안다 맹교든들 안다든데 착하제 바표주 지거로 봐
0: 롤로
1: 어 딘제기 간조 디나리아 다 자가다니 타오페서 스그도아 오디데스 미신다가 안다 비게야 가제 안수수바 당친제 단 카지야 모르 님부든데 존제 비게야 모르 다마신 존데 존 존 마셔고 다 템도 다마샤도 존 초고 요마 템도 줄 초고 요마데 디비게 존 디존제 바랄야 모르티다 차차냐지 고란주 비게야 베주체제
0: 아한 레레스레스
1: 디제기 디제기다 고란주 베주치인데 안 디비게 파티르디 아 파티 과티인 거라스네 체딘 유스테 태용 그래
0: 어 레스
1: 체딘 유스테 다 기랑 모르디 비가 토고 요마레 안다디냐 안다디 기랑 비나 가요레 기랑데 조줄라 키 기게 요마르 바 기랑 파티디 다 녜데 찾아요레 안다디냐 안다다 찾순자 체딘디 녜데 태용 그래
0: 어 레스
1: 다 디 카레스나 나 카바유니 미 숨시지게 카바인데 레죠 디나 니 디직디니 기랑게 카치기 당부딩 아래 빈자를 렙지 이제 제가 따로 신이들 두와 제비 신이 주거 제가 주디 제가 주님이 주고 제가 친자 비가 대장 제로다
0: 어 저번에 길라
1: 주거 야 빠르면 그 티셔츠도 뭐라게 다 비게 친 비기 비다바 빈자르네 비기 빈자가 응우탄 샤섬제 다 수수 제가 주디 수수 주님의 사진들 될 파티 톰브로 와
0: 어 저번에 길라
1: 뒤통디요니 근데 이 무슨 한 한산제
0: 저
1: 뒤응대 수중 제 까마차고야 제가 제도 왔다
0: 지지라
1: 저든지 주고 학교도 가라서는 아 수수 다음에 봐 수수 사지들 중념 뒤들 중요 맵들 파티 윤도 아니 딱다 마대한테 덕부 제제 안 간다 제고 유미디 가라서는 예바도 있는 지 수수 뭐제 조절 라기다 유미 덕다 라기데 남제 만주 즉 짐주 닐라루가기 짐루 방 디 슝레가 태우래
0: 어 레세
1: 아주 아 저진 지도르 봐
0: 저반가
1: 办公室嘞，你那贴过来，你那贴些，你嘞，你就你的独立对，控制前进的得个了吧？
0: 我是办了个。你查到那前进的贴些，
1: 某阵都是贴贴的，你其他某阵的注意的，控制查到那得个嘞，其他突出的，其他某阵的，也没能能联系啷个的，就注意了吧？把的突出的这里边，本来新疆的啊，甘肃的这里边，这贴的了吧？
0: 我是办了个。
1: 你就对，你第一帮他三十五、三十二了吧？第一
0: 今天你到金陆熊来看，吃了那年的第皮皮巴天是皮皮，满足吃的，今天你到皮皮参拜呀，把一个一个等个嘞。啊，那是。也就凭着多的都是，按照都是这么个些，满足第一运动，满足今天这个按照皮皮个些，本来都是巴天，天这今天团圆个，本来大罗是这这都是吃住的。
1: 啊，
0: 那是。
1: 啊，本来的那嘞，第这大工作，俺们做的，吃吃家的几个个。 这些店被农民把，这里打熊农药了吧？把那个那天玉米不是看那个那种玉米，俺们工作边呢，别个在就吃啊，打打吃啊，打搞东吃啊，干呀吃啊，吃住了吧？
0: 我是办了个。
1: 我都是几个人们都，我就看这个，还是呢，嘛，人家这家，叔叔托个面吃着，你到他把看这是天不啥子，俺这是个多啊？
0: 我是办了个。
1: 别个好像没得吃，哎呀，俺们叔叔对吧？这大饼家说的这批个，今年年头对吧？这。 这月月呢？但俺那工作也摘下了，我工作也没，收了呀。摘下了吧？摘下了。那到，就是花钱，钱不来事，再去等嘛了吧？摘下了。那平这叔叔花花钱不得，明年大的是你，你们都来要嘛了吧？现在都是拆解，俺做应急嘛，这个叔叔的，今年送干了呀，团圆过来的团圆的，兄弟们都花了到，就可对着到，啊叔叔得来到来没到了吧？
0: 哦，是办了。
1: 我这个的应急嘛，这年了呀。 第一呢，叔叔叔叔呀，第十批是哪个玩的？
0: 老师去了。
1: 俺那做，伢个天天合适啥吃吧？第十批是哪？俺那叔叔让第一呢，他明年也就这一句了哇。
0: 是是是。
1: 对，伢这个成为马家人去了吧？
0: 是是。
1: 这咱第一对，第一套了呀，应急嘛这个，嘛这批个呀，太贵了。
0: 老师去了。
1: 这个呀，太这卡这个对吧？演员了，给这提呢，第二今年送的干了呀。 许多一个提出他这个的三点六五嘞，但一年来都是一个提啊，让这个提前当下呢，这个的叔叔让别个去背呢，今年别个三不许做了，我这边呢大家就过了啊，明年别个叔叔我都接。 ngotuk che pigi ne chut shi ne pene tar che chi ya da die ya pigi le te ten ba yore
0: le se lo chu
1: de gyo go yore
0: je ban le kila
1: o ti de gi ne chu yore yes
0: lo ski la to chen na
1: ti to li ya kurang ge to s ne ju che ba
0: lo lo to chi ki la si ri la kurang ge tan de chwan de ki la ge ka se shi ji za le na chu to chen na s gu na sha la lo ne di da tu chung ji je ng na zo kang jong a chi ri la kurang ge sum bi na ge la ng na zo da lang kho tu chung lang wan dan je ju tu chen ba ke si ne ka to cho le ar ba ge la ni si sum gur ba la
1: 我听着姐姐用你给啷个打针就来做吞白色切不赢了，我那时候卡多了呀，用你给啷个滴，跟着擦擦，起眼这一拿，特地滴的卡子，叔叔读着去进，叔叔不给动个脚了哇？
0: 哦，是完了给啦。
1: 哎呀，你姐姐提的，但叔叔我擦白色切，人家是卡着这米读着这用着啊，东西也得给这提的，俺都有。老，这个这都叔叔同学的东西。
0: 老，
1: 他提的你那了，你看啥呀？给这路的碰碰几个卡板之类的种啊？ Thank you. 연연 담이 먹고 요래 때문에 다녀라 가셔 진짜가냐 주도 접지 친이들의 요래 가셔 양문에 로고 친이 요래 가셔 그 다 접지 친이들의 요래 예수 전부 주도 파대 초대제 비기 견도 가서 아니 주 주부대야 견도 하대 로고 제가 로 니들의 요바
0: 시바니까
1: 이 인도 잠바 제자 디토리아 진지디는 덕저 용의의 진지 기타 전에 진지 참을이 그래 진지 참을이 그래 예수나 어디 좀 너여나 너야디 이제 된 그래 겨틱스 겨타셔 돼 대기 진지 민도스 레븐네 디 겨타네 수수 틀려 관 심으로 와
0: 지지
1: 수수 틀림 나 저야 디 주거 신다가 수소에 문제 없다 여래
0: 지지
1: 문제 없다 지순 쇼그로 된 건 좀 건 좀 문제 없다 나로 자대 나로 먼저 대세 겹 참겨 돼 임바 제가 디 디래 저든 저 있는 건 좀 대가리 제단에 뒤뒤에 야 범지게 도스 카발리 좀 같이 부디게 개비 피기 나도 스톡 저 침비 피게 감로 그 콜로숨지다 동고 잡주스 와 아 피게 라기맨 겨 레샤스 이선들 그 동안
0: 나
1: 저 홉데 때문에 칠레 멤직 때문에 라기맨 겨가 피게야 범지 동샤스 그러 봐다
0: 범지 발리키라
1: 범지 닝제 범지 매샤 범지다 장스다 개규 있는 동시다 돌아다샤스 그러 봐다
0: 그
1: 강가 피게 초로 그러 와 세상 초봉 동요 돌이야 진로다 전에 뭐라게 덕절 심으로 뭐라 긴지 참으리게 대가 굴럽제 난 지단 전에 긴지 참을 리그레스
0: 이제
1: 가르스네 오도스도스레스
0: 론스키라
1: 다 파나고네 짐진년도가 파나고 긴지 패버치 이게 세요 전에 이게 제비네 아 군주 잔에 잔메티 잔로 로고 십 제브레스 딤메나 피게 넣어줘디 예제 등그림도 짐질의 대가리야 긴지 요 말레스 자당한수 디다 차례 덕절 연교 디다 간주 넘기 로마오 계제 동야스도 와 차차갸리
0: 차차갸
1: 자다 두주 있는 간주 단다 지 짐주고 단다 줄람 그 자대 날로리야 지 라도 하마 마게스도 카와 계제 내줄하고 요 파티기 와 제자 로마오 마게스도 로마오 계제 간주 동고 계고 요와 이제 보고 요와 감 주 제게 요와 다 자다 독절 마요스네 독절 용구 여러 방주 용구 여래 동고 기 개티 개로 와 봐 도저히 자식 같으면 가서 동기 계획 말할 때 동기 자야 자체 대 화장 토부 차야 돼요 아니 미쳐나도 파이어 그래 주의어 그래 가고 싶어 차야 돼요 이 인도 좀 봐 디토리아 나는 예시에 수수이 틀려면 가는 수수 침배 쉬고 반항 오고 근처에서 동기 계획이 온자 수수 디날 지단 전에 긴지 제주 차도 요요요요래 제가 디 인도 디날 왕조 자체도 무슨 요요래 라 반항 오고 독조 요요래 지단 전에 긴지 참을 내 용구래
0: 상만
1: 내면 또 쓰기도 나 기저 저보다 이인브레다 이인브레서다 뒤에 뒤털이야 또 세고난 저 저거 인스
0: 노스키란 터제나 강정 아츠르라 그런게 게라게 세티남 카세브시라 총 게라 구수세 탄탄 차와람 주연베 민주 쇼인 터제나스 고나살로 게라 터치 참대야 게라 공에 더 잠스러 날
1: 무슨 무슨

0: 장중기 뒤시리 요셉시라요리
1: 작자 법규제 되네네 하고 전부 손제 겹뒤 잠바
2: 넘시 야오메도 대외장 된절 소소증 타조르티 넘시 컨테시나 나고다양 요제도 겨타위네 야고야마
3: 살수 머조고네 철지 요제도 조야 십시 팀지 치고리
4: 기원 배디 게비네 세우저저 체리
5: 자다가 넘시 대양 좀 줄래 저토양기 좀 자조지
6: 사쇼 하바티 냥원네 넘시리아 귤은 체디 캐침브리
7: 예 정팀 처모 키랑 오네예 강야 철롱 근처 지네 이지 로피 토브나죠
8: 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7: 딤주 태제 레전디 키게 귤미 람초인
8: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펜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짐주 태진시비 내세

0: 在当天被龙天先行预备三百零个堂，可以提备托给查州林家公看守。他的看到最先行那新北的村子里呢，贫穷龙天年轻的空，培养龙天去，今朝天气是被秋冬今朝的村子里，我听的里村子讲吧，那么林家他林家里村那里呢，那从二军新今朝年多个来那托了罗曼恰来那牛喂，跟穷大拉定的学院，现在其实看了呀，今朝天气的水质难谈，他能行可以托他们说给那屯路的南国光不呢，我村里村太多，才会决定拿了里村去贴着看望场，来我也估计。 出个松啊，你出出他，来我也估计出个静啊，短短过年肯用个这样子的菜那里啊，小能够个修炎了。他能先去查找林家的奶奶，偷袭看这月饼呢，吃这个那边托呢，看人给吃完定，我就太懂看那了，过年的这个月了，太短三百零个个，光家月不休，查找街上了，看人给他的。 俺最同心呗，今朝个那不急，吃点西瓜那都跟你家那个爹啊，嗯，成功起来，咱们去那罗那。过两天送下钱呗呢，听说俺最大托忙喂，刚落个快送的，最近吃饭那不忙过是同样都送不多了。老弟天里俺家那个，嗯，俺那做呀，这是谢谢，是那些那有那了。老师，老师，你这里他不他伢老不正，他爹那里吃的那些啥药？嗯，老师。俺那爹，他那伢对个的。 남시고도슈차다다가
1: 지금 남시를 뜬지 안 주 익습 최고야 돼. 다들 주거 균형을 야시기 열어봐. 제가 단지 뒤나라 카시 슈타송아. 지금 남시 도다 통제다 농유 요새다 되네 렘디르바. 제가 카시 바. 아 제가 슈미 다 되네 카르스는 렘디 디수수 세 조규다 딱 슝렘과 자기인다 조규를 꼬고 제제
2: 爹爹在熊林地地肯定是的，咱家肯定是的。你爹着就过过来，俺们这车当着呀，过过来，穷当着过过来是吧？
1: 是是。
2: 啊，好呢，车上停车记录图云对，俺做林地的，叔叔林地的，俺做他的爷，我这穷的大，叫林大，车大，铁林大，是吧？停车学校有吧？
1: 那是吧？
2: 他看俺们的看的是呢，林地大大，叔叔两个叔叔你不大，叔叔林地的叔叔着就那边门西到了，
1: 嗯嗯。
2: 你在春节的伢，他的对你学校有，俺这熊龙关的，这么这个村代晓得吧？
1: 谢谢了。
2: 村代拿了，没这熊龙呢，但没这穷啊，光光我叫老公我叫的，家都住在那晓得吧？
1: 谢谢了。
2: 是吧？但俺这十个字我叫，可是俺这路子那学校的，你看这个十个字里边这十多，十个字里边十几个字了，是吧？人家十多个干十几个，老二的学生说的写了。他凭我那讲呢，熊龙看见了的这，可是他们他。
1: 满账银吧，是吧？
2: 过去是哪吒？第一要债的个估计差些，是吧？嗯，这些。他那些水平，国家应该存在个，存在有了吧？
1: 是是了。
2: 第二个三百人，三百存在有的，嘛，没准说了嘛，跑不住的，跑不住，主要的呀，要交这个存在。当不然，家子家公司他们嘛，跑不住的里头，落到的，可是呢。 米家家在那，但某种熊人不哇，米家在那把老多把摘下，是吧？我那农学嘞米，家就他出就农学嘞，把老多叶了摘下，哎，么么着农了摘了吧？哎，刚刚不的呢，农牛个，地干呢，可是呢，块儿干干干不出去摘下，熊娃家过过哟。
1: 是吧？
2: 隔壁那农牛的么着，绿树染个，嗯嗯，过来人心个农牛的。 果然没得人性的，老个熟在乎嘞，熟几结果了吧？地大嘛说呢，俺俺做，刚被给块干了呀，买块干，你们这熟几结果了？价钱还是呢，没这熟了嘛，跑不掉。鸡蛋钱呢，嗯，就是那这里十几那嘛杀着过了吧？
1: 哦，这把你讲。
2: 现在地杀着的，用卡去，现在这个在当的嘛，是咱们嘛跑不掉，也把的给不下死。
1: 嗯嗯。
2: 对呀，你让的下死，来不动啊？
1: 了。
2: 地这就还是呢，让的身边那里呀，存在的本来。
1: 무주슐로가 천다 때인 거래. 아니 미인 앞게 요 아니 미 직동 육주를 미인 앞게 때인 거래. 대응 앞게 전에 라 숙자야다. 당연히 신부 요래. 다야 그야로 봐. 제단 뒤인 뒤 천다 때 하래서는 천다 때 계란을 쳐 도담치고래. 계란을 쯔왕 도담치고래다. 천다 때 계란을 야 쯔와치고래. 니 바 쯔와 열다. 대통 중에 니랑 워싱게 유다랑 간델 파미래샤. 대유도 나 대유도 델레조도가 미
2: 앞길에 미두고 세인 거다.
1: 세실.
2: 아, 딘지 세인 거다. 아, 나 또, 너 봐. 어, 딘지 세. 질이 찍네. 니가, 니가 앞길에 세. 이제 퇴행 거다.
1: 질질 미직 돈으로 봐.
0: 시다디
1: 질질직내가 징압했지. 이제 반제 대응 그 시다 디가려 저 드네 쇼예를 파 난가 집에 집에. 집에 집에 나로리아 록더 예드 제야. 록더 예드 록더 데 세븐이 대년대 천단이 겹로 겹 다 듄데 요마르데 겹도 야 지단 전에 먼저 겹다 듄이야. 가르다 데브스네 나카예를 준이. 나예를 준이. 나로 예리아 Loktatetu, Nashuk Jani, such that every. Chen Hoshi, what the Shinsh function shift. Chen Hoshi, kept that unigal on that day used every. Chetan D, do Manzo, Dadding us, Sister, at Kitchen Bucherba, Chetan Dinalia, Murzetti, Namanzo, Tangbe, Chili, Chudurina, Chili, Gather Junema, Condes Chakre. Any can I mean again and there, Tando Tangumindo, Tando Nikisena, any can I tell him by Kalos and Mare,
0: she
1: do. Daddy, can I like it, sugar, motor, so Jerry Samendo, can I like the Calube, like
0: she said,
1: Telugum and Dora,
0: or
1: the Dichigane, and to see where it gets into the chasm, just a kang out in New Zealand, to the chicken, done of Chamond. Then a car to goody. Any caressin, Manzo, Lendi, you were gonna loan you the Ganga chest and done, Jose, Jinju, Totum and Jose Macha, in Nanda, Sigduna. Tak ada korang sini parta, kira tak tuh yang tenja parta syawurwa. Daya mon toh me dene kira me segache ne, yang parta di jatuhan tuh yang itu luhu topjal. Kha cik lawat macam macam, luhu topjal iya lu su, langka cik kira iwa
0: macam tu.
1: Chongjian nalo lu iya lu cik iya lu kasih lamdo, pihak law jenggu tu mau tu, sewa pasal lamdo tu ntar zat le ne le, dia macam sumle macam tu sam
0: parju.
1: Ya pihak macam mana tu cik sana ya cuju.
0: Pa
1: cu cu cu, kerja dia ke tuan, tuhan, mana zaman zaman ini bersurce,
0: pa
1: cik cik, cu cik cik, dia kerja cik nak dia, dia nak kerja dah le, kerja cik dia macam tu, kilo dah dia kata dia macam tu orang tunggang, tapi apa pa cik cu cik, kilo tunggang cik, ni berkilo ba,
0: tunggang
1: kerja, cerita tu tu ina, parta kan le, parta dia na, tenaga parta syarat si, si, tenaga ni lepas ni muncul kan, ni nisho. 다 숨주 되게 제가 통계를 민도는 무주슐론의 남세 마파과 주교님도 무주슐론과 줘야 그래 말이야. 무주슐론과 카카제 대야 말때 디법규라래 마. 말아서 지 재단 대주 있는 자자간에 마 지 도덤난 교다 자자간에라 록더디게 빠제 자라 록더디게 빠제 마 법스 체제 타니스네 마 법주교래.
0: 어디
1: 마체제야 독재제 소대디스 카카데는 어주문에서 대비는 결론이야. 통계 매번 가는 길로 모두 경영인들 되게 라는 길로 돈 쓰나나 아니 라는 길이야래.
0: 오,
1: 좋아. 라는 길이야래. 가서는 라가디 라가디 가디야. 알아봐. 최단 뒤인도 안 뒤도 비교 독자 말해. 비교 독자 말해. 비교 긴장상 비교를 나대 대대 비교 길로 내 돈 주는 아니 라 대세 사치 뒤집에 대주 최고래.
0: 오, 좋아.
1: 라 카카사 사치 뒤집에 쓰는 말이 쓰기도 라는 길이야래. 따라 카카사 사치 뒤도는 아라기 되어 말해 어도 생각도 짐주 가지 짐주래 저기 예바치 도문도 디싱금도 디 카쿠슈도 스바 디 카쿠 게게여 말해 수수 사제를 왜 수수 도교 덥다를 왜 수수 딜럼을 왜 수수 뉴 뉴젯 게도 게면도 디 너이미 다여 봐 제가 디체 디카 죽부티체 다카 듄버디 르바 나도 가르스는 체리 체진이야 되야나요 말해 체진진 가셔 체진이야 다들 여인 봐 당부 뉴젯 뉴젯이 진의 추주진은 진리 가르치는 자도 주다에와는 계주급 주다에와도 로 덮결의 체진디 비내 짐주기 천다디 십조마 사샤 진짜 챙겨도 체진 가도는 라디 회야쇼제 라무튜 자제 단치문을 발티되어래 어도 체진디게 있는 인지 미지 라 중농의 체진디 야 두신바 톤투바 가르치는 건 짐주 천다디 디게 간가 팅랩진 짐주 도덤다 진주 팀로 팀로 도덤 나러게 가르치는 제왕 도덤 인식에 대해
0: 장르
1: 관리
0: 시시와
1: 장르 관리 인소 당한 선다디 니에 단도 뒤에 롭스나 셰유 세우 십지 가유다 그러와 신무 그러와
0: 내내
1: 가르치는 창맹 워시야지 가유다 그러와 공례
0: 그러와
1: 창맹 워시야
0: 창맹
1: 켈리야 내내 가르치는 창맹 뒤 낭낭 뒤에 다시야지 리무르도가 이것도 러시아 지무르도가 응기디 다시야 안다르도가 여러분 제단디 창매 다시야 숨부 시부디는 계급 체시유의 전다임. 나와든 계급 팀로다 되면 전다임. 이게 순다라 최진디 랑가 돈인체 최진디를 때제 다르시드 갈지로 오 마슈크제 주르샤 뭐라 아니 구해줘도 책으로 와.
0: 라
1: 다르시드 마슈크자 국이 제제 뭐지 마 감배 놈들 마 레제 뭐지 슈크제 주로 와. 이게 야 계조 마 사도는 계조 마 마 사업지 바구리 차장 중남기 최진디가 있는 돈아 최고야 돼. 그냥 제주면 최진 돈아 제외 명시간. 따라 나로데 교수 다루는 체진데 마파 벌선 아니 오 다 교수도 제로 모르데 기나게야 치지도서 아니 라 록다디 쇼예르 빠제 랑가예데 제 좀다
0: 오 저발기나
1: 마테르 담브와 제로디 카지 야 처시 제 체진 마드니 된데 라레 통제데 카세가 록고 록슈고 장다데
0: 제
1: 왜 침침침침 그와 근데 통제 다 숙청부 쇼단제 중국 멤버 랑가까지 가자 산인데 도와 다 숙청부 쇼는데 다 아 뒤 제림이가 다 두고 맞다 겨자제 다야 뒤쪽으로 야 맞다 통고 야 맞다 아주 개간하나 셔 보제나 스그도와 제림 여벌 랑도 통 야 맞다 뒤 인도 안 수수 랑가지 제 집 쇼야래 다 맞제 랑가지 제 김다 그래
0: 런스키나
1: 고란스 일단 앗 파티야디 수수 태엄 비디 되어 봐 저다 뒤 인도 뒤 나로리아 지 제림 돌린 자다 수수 제림 받아 야 수수 랑가 제우자로 홉드가 제우 루고톱자 제우 먼저 수수 다시 때 쇼 이해를야 녹다시 빠제 다시 때 아니 나 이해를 보 지도도 아니 반항하게 지단 전에 라는 야 통제 대교 제제 돈다 그래서는 야저 세르 시시 세서 시베 기절에

원점기 채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기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축기 니치르 르디에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시리 갑티두 랑코르키 카발라 사르디아 하장치와 마세 아지 꾸미 틴동키 철럭 출신 유베 콘즈 고급 대당 뒤네 두동 로게낭 폐기에 침부 총유 웬양 철럭탕 사르디티 유지 리미동차 망부 유베 킬레티 닝겐네수 겨루와지 티네 미신키 오주 체부규 콘즈 달라 로람 체규 지슈 된총 Jingdong Sole, Zaje Jingir Kantang, Jingir Kanti, Dajiji, Tasu, Jingir Kanti Nang, Chulungki, Samba, Shukchiwe, Sozogi, Zanzu Shi, Yuba, Shichung. Sozogi, Kumitsu, Chawa Lebu Mijubar, Simnu Yuze, Sobe Liguki, Dingdu Dangshin. Kwanzu, Zenwang To, Lutu Membe, Jawa Dunbe, Daki, Kelin Dene, Chemi. 화자기 드드 남롱 총매베 홍조 럽도 랑디 랑코르키 루초시 지조체네 징동 루양디 촘상카도 티자기 제고비유 콘즈 징동 솔레 자체 징일 칸탕 다기 드강키 타고르투 저리 망부자네 징동 솔레 자체 징일 칸탕 다 미켈라 만베탕 순진체 콘즈 징동이 촘람 체가도 티자 랑고르고네 자감키 기에 툰부 달균다 니즈디리 로게린 균투도 종류 웬경 콘즈 자주 디달라 다기 괴린 강양 말로바 티레도디 심슈 직도 지네 진일 강티 깨준 차샤토 샤베디 미디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팔 로드윈게 잠 신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 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잠 메발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딕 당유 디다르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베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킹 발굴라 탈 진이강 디니 진동 솔레 자제 코리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와마세 뉴베 첸보 튼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솔레 자제 진이르캉 디블랑예웨 갸발 추제 튼기 지긴키 진이르캉 시 돌린 첸네 던지당 진이르캉 디 진제 옌라 진이르 칸토 교와탕 진이르 칸티 껴준레게 겐구르 미나니 난츠 로망가도 냥네 껴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튠기 소제 통맨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이르 칸키 우슈 군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순투 다경 문제 신키 술 로급 체유 시인 탄데 미셴 라팔 로급 지겐키 초스 랑유 테더뷰 초완니 쥐가와 시리 레왕니 진제 섬유레 데브 시리 아 갸바 추제 튕기 지겐키 진일 칸 디리아 총체 첨부 총유라 Jingdong Sole Zajie Chokbe Ngahong Jingir Khang Shiki Mune Chokbe Yongla Cheji Hajang Chimbo Xiayu Wenche Daki Kile Shigla Rokyob Chegyang Samshi Mutube Limika Jiki Ganyo Suyu Inang Liminam Kichidu Darang Yiche Gima Nyongla Tewe Rengnu Yugu Dune Bezun Gunche Mebe Chebe 这不上不提拉里亚大家超市民穷新的那么错今天给咱们这题三百句节三百哪里亚永春肯定是穷人啊谈到狂里亚咱们这哪个亏不能行先团来管主笔呢让团的说了亚主图亚第一年来谈到狂给咱们这哪里亚总不过人你给叔叔我别尊咱们

0: 坦德尼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迪克尔尼
2: 尼
1: 这种龙青年轻烈共北京龙青年

0: ཁ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1: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0: 토콩을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슈피 비르핀드 남바당 잠니서죠 칼라이 베갤롱디 생겔 헨게 구검사 나남소 사퇴용 어서뜸 규치비 치조레 천나 제월 가르치 말레 센소주 슈케 베주지 생겔 헨게 딜루니 벨라 시위 진저 땅에 로트주 땅어 코로다 소비 자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 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자랑 샤르도 토바티 벤종기 짐지 자샤라 튕긴 상부 준바 마세 총소 치르돈다 난제테 덥디 튕디 유소 치존라 데네 변조를 용보 파는 동기 때 네가 계신 태이바리
3: 근데 차는 토는 뻔세야 근데 배대 또대봐 배대 단데 알레데 말로 띵전 근데 다가라지 아래
4: 어라다
3: 되게 칼에 먼저 다가야 아니 장랑
4: 장랑 나가지
3: 되는 게 되어 나가지 다가지다 알 근데 메세기야 도저 아니 저거네 저지메 메세기 저래 가인전 농대 주지 제시고 농대 밀 nimba ye
4: tenge
3: ya luji luji che tora che a se ro shu ga den de de kan jen dimi ge tom ji
4: nor ba
3: ha
4: ta so ji de mu di ge ya ji ta so ji de ji ge ge de ji mu di
3: ge ji ta al tong tu
4: de ro shu ba
3: al pe ge ta de tom ba ta ga le pe mi se pe ge de
2: pe la xi wei jin zhi dang wan de su jia ji xing zhou mang zuo zuo di jin dian bi cuo sa ba ji zhong dang rim xi jin zhi dou de ru qin bi gan la 소비 장람 샤르동 투바티 벤종기 벤조 페게다 망기 초 대외 자제 표준 초조 조주 순수 파만네 유바리 로규기 린신 대비 뒤치 인종 대네 벽이 자샤카 자부가 따라 페게 침비 남제 둘이 인이 페게기 망보 삼부대다 규자 관리 용치 맞추 벤종 처음도 종지 땡진 종기 민통 로신기 페게 고 젠르슈와 쳔바기 땡친 종니 파세 장샤르당 처음도 종기 노장소 내신 유기 거바 모터 도미 출신 아이린비 지주 전조당 부도 최후의 계획한 유역으로 전조 교수 런종 전조 마부 두배 유역으로 내실라 피나 참보 용사린도 서이 첩주인의 쉬나 롱서당 탕송 양모 통유 여바 강시 거브릴 리토 양사르당 양가릴 자당 야채신 리로 지차 대바 통주도 도나 덴치게 사강 저주라 장 자당당 지주 위주기 체주 외세 대부 통주도 rinne tene shuna ye ko rin ki ye kam xie be pe den ke de ba ma se ding qin je ba dang xiang shu rinne so nu mi rinne la ding ne je bi pa sa dang ya zhe gu bi ne chao xie bi yu gu chong da de de ren zhong dang sui jiong rinne xi ji dong de bi nan ba sa bu de xin du ding qin zong ge ji zuo bian zhu dang mang zu li ju rinne sun ju de xin ye kam zu ju so la rum zhe ngue so de bu tou du la ding jia tong ju dang luo zhe du chang yong la qiao ba ma se 멍시 지구 지제 차라 차차시 뷰가 답어 시라도 덴진 종기 강사 지대라 토비 중제 럭드 켄도 남게 거나 덴진 사지 도지기 제송 정아 지링기 까메 디지 세나다
5: 감사
6: 응 감사
5: 아 차양 가시나
6: 아 정아 차
5: 정아 차리
6: 응
5: 나스 나스 아니 덴게 차라 가면
6: 아 덴게 디샹 리샹다 수지 덴다지기 되네 곰바카기 되네 이 어 자도기 투레 점바르게 질레 덴 인도 녀샤산 로라 덴네 투슈위 아 드르베테 따라찬노 디게 두드르니 아
5: 셀레세 덴예슈 나브르라 녀도 니슐라 녀도 니스타송 로르 티슈 나스 나스 안지게 덴게 덴신 슈브르와 디지 어 일단 짐주이 인엔다 럽스 인엔다 제제 캬직 아 넘버 되게 되나
6: 어야 당에 엄마 이제네 땡아게 다라리 로진 쳔버스 히드 거 비에 땡 알라더라 로위 거진에 달로 로노 같이 가사서 세이 데레레데 다테네 다랑에 쳔버 마세 히드 거 제데나데 로게 냠냠데 마냐차데 팀으서 히고 비 대시 마시 바토르레다 레데 다터레 나라 아 나 고데스 비온데 텔라테 치가레스 노 마히나 노데테 고니 히게 하토 텔라테 노와 다나테 고가메 바히 하토 제테네 브로 데 엄마 거진에테 아 포존 포르베 거진아 테 라노 마소나 오데 온도레지 오토 텔레 쳔세데 탄라 킬라스 tu pa ke ten thale ne thale ten da ye ke ten la cha chu ye pa ten la dona demo me pa thon za ba ta tar re di di ten ma ma su tan ji ke ta to ki ten da ye ke ten ko ba la ten te sa ta ne san do go na tel chu ji ma tu pa ke ten yin da ke ro ji me pa tar sa re ten la tu ri on do te ten ten ne tong pa la ten ma su chu jo jo ten da ye ke ten ko ba she we chin do thong ten da ye ke ten ne re pa ro jo jo te zo ti sun jo ne te pa ཁྱི ཕྱད མ ཁྱི ལསང ཡིན ནང མ ཉམ ཉིན ལ རོགོ དེ དེ དར ཡིན ནང ཉམ ཆེ ལ དེ ལསལ ཤ་ཏོང ཁེ དུ ཚུ ཏུང ཏོང ནོ ཉ་ཚ ཐབ དེ དུར རེ རེ ཅེ ནེ དེ ཉིན ཡེ གོ ཅེ ནེ དེ ཚེང་ ཚེ གོ ཅེ ན དེ ནང་ཁལ ཛ་ ཕོ རེ ཏིམ པ་ ཨོ རེ ཟི ལ མ ཏོ པ ཁེ དེ ནང་ཁལ ཡེ མེ ཨོ ལེ མ ས་ ཅེ ཁེ ཤི ཨོ ཅེ མ ཛ་ ཨོ ལེ ཤི ཅེ མ རེ དེ དེ དེ ཏུང གོ ཁོང་ ཏ ཁེ ཐུང ཁོར ཇབ ཇོ དེ ན་ ཡེ ཁེ ཚེ ཚེ ཏུ གེ ཇབ ཇོ ཡེ ཚེ ནོ གོ ཏ ན ལ དེ ནེ ནང་ཁལ དེ ནེ ད ནམ ར ཕ ཇོ ལེ ཛོང དེ ཇན ལ ᱥᱟ ᱯᱮᱡᱮᱱᱫᱟ ᱛᱮ ᱯᱚᱨ ᱱᱤᱭᱟᱹ ᱠᱮ ᱯᱟᱞᱟ ᱡᱚᱱᱛᱟᱛ ᱧᱮᱨᱮᱛᱚ ᱛᱮ ᱧᱟᱱᱟ ᱡᱩᱫᱟᱛᱤ ᱠᱚᱠᱟ ᱭᱟᱢᱚᱢ ᱨᱟᱱᱟ ᱛᱮ ᱧᱮᱢᱟ ᱪᱮᱠᱤ ᱱᱚᱱ ᱠᱚᱨᱟ ᱡᱟᱛ ᱯᱟ ᱛᱩᱨᱤ ᱥᱟᱦᱚᱨ ᱪᱮᱱᱮ ᱡᱮᱱ ᱛᱩᱨᱤ ᱥᱮ ᱧᱤᱱᱮ ᱵᱮ ᱜᱚᱡᱮᱱᱟ ᱛᱮ ᱛᱟᱨᱟᱝᱜᱟ ᱜᱮ ᱢᱚᱢᱚᱢᱟ ᱥᱩ ᱛᱟᱱᱪᱮ ᱠᱤ ᱪᱚᱣᱟ ᱱᱚᱱ ᱦᱩᱢᱟ ᱜᱚᱡᱮᱱᱟ ᱨᱚᱱ ᱪᱩᱱ ᱡᱚᱢᱟ ᱚᱛᱮ ᱛᱮᱞᱟ ᱥᱚᱛᱮᱱᱟ ᱢᱟᱥᱚᱱ ᱵᱮ ᱜᱚᱡᱮᱛ ᱪᱟᱢᱯᱟ ᱪᱟ ᱪᱤᱥᱩ ᱪᱮ ᱤᱱᱥᱟᱨᱮ ᱛᱮ ᱥᱤᱱᱮ ᱛᱮ ᱥᱤᱱᱤ ᱪᱟ ᱨᱤᱯᱟᱛᱮ ᱪᱟᱢᱯᱟ ᱛᱮ ᱧᱮᱢᱟ ᱪᱮᱞᱟ ᱛᱩᱥᱟᱱᱟ ᱪᱟᱢᱯᱟ ᱥᱟᱡᱤ ᱢᱟ ᱛᱚᱯᱟᱠ ᱛᱮ ᱡᱮᱢᱮ ᱠᱮ ᱪᱟᱛᱚ ᱜᱨᱮ ᱪᱟᱛᱟᱝ ᱥᱮ ᱡᱤ ᱥᱚᱱᱞᱮ ᱛᱮᱱ ᱫᱟᱜ ᱜᱮ ᱛᱮ ᱠᱚᱱ ᱠᱚᱱ ᱛᱮᱱ ᱫᱟᱜ ᱜᱮ ᱥᱟᱡᱤ ᱱᱚ ᱚ ᱛᱮ ᱥᱟᱡᱟ ᱢᱮ
5: ᱯᱟᱛᱟ ᱛᱚ ᱥᱟᱢᱵᱟ ᱡᱚᱜᱟ ᱛᱮ ᱭᱟ ᱠᱚᱭᱟ
6: ᱚ ᱥᱚᱛᱮ ᱴᱚᱥᱤ ᱥᱟᱢᱵᱟ ᱨᱮ ᱛᱮ ᱨᱮ ᱚᱱᱫᱮ ᱛᱮ ᱞᱟᱛᱮ ᱨᱮ ᱴᱚᱝᱜᱚ ᱣᱟᱱᱤ ᱛᱮᱱ ᱫᱟᱜ ᱜᱮ ᱛᱮ ᱨᱚᱱ ᱡᱚ ᱡᱚ ᱛᱚ ᱪᱟᱞ ᱛᱮ ᱛᱮ ᱡᱩᱡᱩ ᱯᱷᱟᱜ ᱯᱮ ᱜᱚᱭ ᱢᱤ ᱛᱟᱭ ᱱᱚ ᱜᱚ ᱛᱮᱱ ᱛᱮ ᱢᱟᱢᱟ ᱢᱚᱱ ᱥᱚ ᱠᱤ ᱪᱷᱚᱣᱟ ᱛᱮ ᱭᱟ ᱡᱤ ᱛᱟᱨᱟ ᱪᱮ ᱢᱚ ᱛᱚᱱ ᱫᱮ ᱛᱟᱨᱟ ᱥᱟ ᱨᱮ ᱢᱚ ᱨᱮ ᱪᱮ ᱨᱮ ᱛᱮ ᱠᱟᱨᱟ ᱧᱚ ᱜᱚ ᱱᱟ ᱨᱚᱱ ᱯᱮ ᱥᱟ ᱚᱱᱟ ᱛᱮᱱᱮ ᱧᱚ ᱛᱚᱢᱨᱟ ᱥᱟ ᱛᱚᱢᱨᱟ ᱛᱟᱨᱟ ᱥᱚ ᱠᱤ ᱛᱩ ᱪᱷᱟ ᱛᱮ ᱛᱮᱞ ᱛᱟᱨᱟ ᱛᱟ ᱢᱚᱱ ᱥᱚ ᱢᱚᱱ ᱪᱮ ᱥᱟ ᱞᱚ ᱪᱮ ᱜᱮᱱᱨᱮ ᱛᱟᱱ ᱡᱮ ᱨᱮ ᱢᱟ ᱛᱚ ᱯᱟ ᱠᱮ ᱞᱚ ᱪᱩᱢ ᱵᱟ ᱛᱟᱱ ᱡᱮ ᱠᱮ ᱛᱮᱱᱮ ᱪᱟᱢᱵᱟ ᱞᱟ ᱥᱩᱢᱵᱟ ᱛᱮ ᱪᱟᱢᱵᱟ ᱥᱟ ᱪᱮ ᱛᱮ ᱛᱚ ᱡᱮᱦᱚᱱ ᱛᱟ ᱛᱚ ᱵᱩᱨ ᱫᱟ ᱡᱚ ᱜᱚᱞᱤ ᱛᱩ ᱪᱮ ᱥᱮ ᱛᱟᱨᱟ ᱥᱟ ᱪᱟ ᱦᱚᱨ ᱠᱮ ᱡᱮᱱᱮ
5: ᱟᱱᱮ ᱛᱤᱜᱟᱱ ᱡᱩᱢ ᱫᱩᱜᱟ ᱛᱟᱱᱟ ᱡᱩᱪᱤ ᱜᱮ ᱛᱮᱦᱟᱱ ᱭᱚᱨᱣᱟ ᱡᱤᱢᱡᱟ ᱚᱛᱤ ᱥᱟᱡᱮᱱ ᱛᱮᱱ ᱡᱩᱫᱚᱨ ᱯᱮ ᱪᱤᱱ
6: ᱛᱟ ᱛᱮ ᱠᱷᱟᱞᱚ ᱜᱚ ᱡᱤᱱ ᱱᱮᱜᱮ ᱱᱟᱯᱮ ᱛᱟ ᱱᱟ ᱯᱟᱪᱮ ᱫᱤ ᱛᱮᱞᱟ ᱛᱟᱨᱟ ᱛᱤᱧᱪᱤ ᱛᱟᱨᱟ ᱨᱮ ᱛᱚ ᱡᱤᱛᱟ ᱫᱩᱭ ᱚᱥᱟ ᱱᱟ ᱪᱮᱞᱤ ᱜᱮ ᱡᱮ ᱛᱚ ᱨᱮ ᱨᱮ ᱚᱱ ᱛᱮ ᱛᱮᱞᱟ ᱛᱮ ᱛᱟ ᱛᱟᱨᱟ ᱠᱮ ᱞᱚᱵᱟᱱ ᱡᱤ ᱫᱤ ᱠᱟᱣ ᱛᱮ ᱛᱚᱵᱟ ᱨᱮᱠᱚᱱ ᱩᱢᱟ ᱛᱷᱩᱢᱩ ᱪᱮ ᱠᱚ ᱠᱮ ᱥᱟᱦᱚᱱ ᱛᱷᱩᱢᱩ ᱪᱮ ᱠᱚ ᱠᱮ
5: ᱥᱟᱱᱟ ᱥᱤᱝ
6: ᱦᱚ ᱛᱟ ᱛᱩᱡᱩ ᱨᱚᱱ ᱨᱮ ᱥᱚᱱᱮ ᱛᱮ ᱛᱟᱱᱟ ᱞᱟ ᱪᱤᱱ ᱫᱩ ᱛᱮ ᱛᱩᱫᱩ ᱛᱤᱧᱪᱮ ᱡᱚᱱ ᱡᱚᱞ ᱛᱮᱞ ᱛᱮ ᱱᱟ ᱞᱟ ᱦᱟᱱᱟ ᱵᱚ ᱡᱤᱱ ᱛᱟᱨᱟ ᱥᱤᱱᱪᱩ ᱠᱮ ᱪᱮᱠᱟ ᱠᱮ ᱪᱮᱠᱟ ᱥᱮ ᱯᱟᱪᱮ ᱨᱮᱜᱮᱞ ᱯᱷᱤᱞᱮᱱ ᱡᱮ ᱨᱟᱪᱟᱭ ᱥᱮ ᱢᱮᱥᱮ ᱛᱮ ᱢᱮᱞᱤ ᱟᱠᱮ ᱡᱮᱪᱤ ᱛᱩᱨᱮ ᱨᱮ ᱚᱥᱟᱨᱮ ᱛᱮᱡᱟ ᱛᱮ ᱨᱚᱱ ᱞᱚᱨᱟᱱ ᱨᱚᱱ ᱠᱚ ᱛᱮᱱᱟ ᱛᱟᱨᱟ ᱛᱤᱧᱪᱮ ᱠᱮ ᱛᱮ ᱨᱮ ᱱᱩᱱᱡᱚ ᱠᱚᱱ ᱠᱟᱱ ᱪᱚ ᱛᱚᱱᱟ ᱞᱟ ᱛᱮ ᱨᱤ ᱪᱷᱟᱛᱚ ᱜᱨᱮ ᱚ ᱞᱮ ᱦᱚᱸ ᱠᱮ ᱛᱮ ᱡᱟᱨᱟ ᱱᱟ ᱪᱮᱵᱚ ᱠᱚ ᱜᱟᱞᱤ ᱛᱮᱱᱮ ᱱᱚ ᱛᱟᱱᱟ ᱞ ᱠᱷᱚᱢᱯᱟ ᱱᱮ ᱪᱩᱱ ᱪᱚ ᱱᱚ ᱞᱮᱡᱮᱱ ᱫᱚ ᱥᱟᱞ ᱫᱚ ᱠᱷᱚᱱ ᱱᱮ ᱪᱩᱱ ᱪᱚ ᱢᱚᱢᱚ ᱢᱚᱛᱚ ᱛᱟᱱᱪᱮ ᱞᱟ ᱛᱮᱱᱮ ᱪᱤᱯᱟ ᱠᱮ ᱠᱚ ᱟᱡᱤ ᱥᱩᱱ ᱱᱮ ᱛᱮᱛᱟ ᱛᱮᱱᱮ ᱦᱚᱢᱟ ᱠᱚ ᱠᱷᱚᱢᱯᱟ ᱥᱟ ᱢᱟᱹᱭ ᱢᱟ ᱛᱚᱵᱚ ᱢᱮ ᱯᱟ ᱫᱮ ᱞᱟ ᱛᱮᱱᱮ ᱱᱚ ᱞᱟ ᱥᱤᱡᱟ ᱢᱮ ᱯᱟ ᱛᱮᱱᱮ ᱠᱟᱠᱚᱱ ᱛᱮ ᱫᱨᱮᱱᱟ ᱛᱮ ᱠᱟᱠᱚᱱ ᱛᱮ ᱦᱟᱱᱟᱱ ᱡᱮ ᱛᱮᱱᱮ ᱢᱟᱱᱫᱮ ᱥᱟ ᱠᱮ ᱤᱥᱟᱨᱮ ᱛᱮ ᱠᱟᱠᱚᱱ ᱞᱚ ᱯᱟᱪᱮ ᱡᱮ ᱱᱚ ᱜᱚ ᱯᱷᱟᱭᱚᱱ ᱞᱮ ᱢᱮᱥᱟᱱ ᱞᱮ ᱠᱮ ᱛᱮ ᱠᱟᱠᱚᱱ ᱡᱚ ᱛᱮ ᱢᱟᱱᱟ ᱢᱮ ᱯᱟ ᱛᱟᱨᱮ ᱥᱮ ᱱᱚ ᱪᱟ ᱜᱚᱞᱤ ᱜᱮ ᱡᱮ ᱪᱮ ᱛᱩᱨᱮ ᱛᱮᱱᱮ ᱛᱮᱱᱮ ᱡᱩᱪᱩ ᱯᱮ ᱯᱮᱱᱡᱤ ᱢᱮ ᱜᱚᱭ ᱡᱩ ᱪᱟᱱ ᱥᱩᱱ ᱪᱚ ᱫᱟ ᱛᱮ ᱢᱟ ᱢᱚ ᱢᱟᱱ ᱥᱚ ᱛᱟᱱ ᱡᱮ ᱠᱮ ᱛᱮ ᱞᱟ ᱞᱟ ᱯᱟᱱ ᱡᱚ ᱚᱞᱮ ᱨᱮ ᱛᱮ ᱭᱟᱪᱟ ᱜᱚᱢᱟ ᱛᱤᱱ ᱪᱮ ᱢᱮ ᱜᱚ ᱡᱤᱱᱮ ᱛᱮ ᱭᱟᱪᱟ ᱜᱚᱢᱟ ᱛᱤᱱ ᱡᱤ ᱛᱮ ᱨᱚᱱ ᱡᱚ ᱡᱚ ᱵᱮ ᱜᱚ ᱡᱤᱱᱮ ᱛᱚ ᱦᱩᱭ ᱥᱤᱱ ᱦᱤ ᱡᱚᱱᱤ ᱥᱮᱞᱮ ᱨᱮ ᱛᱮ ᱱᱟ ᱜᱮ ᱠᱮ ᱭᱟᱪᱟ ᱜᱚᱢᱟ ᱯᱩᱪᱷᱮ ᱵᱮ ᱜᱚ ᱡᱤᱱᱟ ᱛᱮ ᱛᱤᱱ ᱪᱮ ᱭᱟ ᱥᱩᱱ ᱡᱤ ᱪᱟ ᱛᱩ ᱛᱮ ᱛᱤᱱ ᱪᱮ ᱞᱟ ᱭᱟᱪᱟ ᱜᱚᱢᱟ ᱛᱤᱱ ᱡᱤᱱ ᱢᱟ ᱥᱚᱱ ᱭᱟ ᱯᱚᱫ ᱛᱮ ᱢᱟ ᱢᱚ ᱢᱟ ᱥᱚ ᱠᱤ ᱱᱟᱱ ᱪᱚ ᱦᱟ ᱨᱮ ᱯᱟᱱ ᱡᱚ ᱨᱮ ᱛᱮ ᱭᱟ ᱡᱤᱱ ᱚ ᱞᱮ ᱠᱟᱛᱟᱱ ᱛᱮ ᱢᱟ ᱢᱚ ᱢᱟ ᱥᱚ ᱛᱟᱱ ᱪᱮ ᱠᱮ ᱠᱚᱢᱵᱟ ᱛᱮ ᱦᱟᱱ ᱛᱮ ᱞᱤᱴᱩ ᱡᱩ ᱪᱟᱞᱮ ᱫᱟ ᱛᱟᱨᱟ ᱫᱚ ᱠᱚᱢ ᱜᱚ ᱡᱤᱱᱟ ᱯᱟᱪᱮ ᱥᱮ ᱱᱟ ᱪᱮ ᱠᱮ ᱠᱟᱫ ᱠᱟᱹᱭᱩ ᱛᱟᱱ ᱡᱤᱱ ᱫᱚᱥᱟ ᱞᱟ ᱯᱟᱪᱮ ᱛᱟᱨᱟ ᱛᱨᱟ ᱥᱚ ᱦᱚᱞ ᱢᱟᱫᱟ ᱥᱟᱱ ᱞᱤᱛᱮ ᱯᱮᱡᱤ ᱛᱟᱨᱟ ᱥ ᱛᱚᱦᱚᱨ ᱜᱮ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apa duri re ore la
5: a to mi zan mang che lang gur da yor ber
6: a ore ore a long ko me to che ho da ho jere te la te re baba me to chata me to pa che ho ji ma che la
5: ten
6: ngi ni a ten ngi jene te ta ta ki ten da ki re me se te ta la ta da se ki ta ko ju le ke ta lu ma re te rung ke kon ten ᱛᱮᱱᱮ ᱜᱮ ᱠᱚᱢᱯᱟᱴᱮᱱ ᱥᱟᱡᱚᱨᱮ ᱞᱮᱱ ᱨᱚᱜᱚᱱᱟ ᱛᱮ ᱠᱚᱢᱯᱟᱴᱮᱱ ᱨᱚᱜᱚ ᱛᱮ ᱨᱚᱢᱟᱡ ᱛᱟ ᱥᱩ ᱟᱛᱟ ᱛᱮ ᱠᱚᱱᱛᱮ ᱵᱮᱱᱮ ᱨᱚᱡᱤ ᱢᱟᱛᱚ ᱵᱟᱠᱮ ᱛᱮᱱᱮ ᱭᱮᱢᱮ ᱜᱮ ᱪᱷᱮᱛᱩ ᱜᱚᱨᱚᱱ ᱨᱚᱜ ᱯᱮ ᱪᱮ ᱛᱚᱭᱟ ᱢᱮᱵᱟ ᱛᱩᱥᱤ ᱨᱮ ᱫᱚᱨᱮᱞᱟ ᱛᱮ ᱛᱚᱱ Nungkor, Jabjor, Tisha, Lati, Ngheke, Ti Kachi, Bezun, Sinti, Ti Loson, Mason, Mungho, Jabjor, Ti Tara, Gwe, Gojina, Dekhi, Mason, Jejun, Sinti, Ti Tinchen, Lan, Lota, Gojina, Ti Chuan, Zita, Chita, Gatons, Shio, Taba, Duru, Jor, Tara.
5: Po, Labra, Shumi, Labra, Kof,
6: Lasa. Tara, Rita, Tinchen, Rishan, Ina, Re, Ti Shen, Ina, Re, Ti Lota, Otsi, Katsaru, Ro, Yon, Pazi, Chita, Gatons, Sai, Ola, Da, San, Sai, Sai, Ti, Rung, Ka, Da, San, Jor, Ta, Ta, Zolo, Yeme, Da, Shima, Ti, Ti, Ti, Tara, Sosa, Da, San, Sai, Peji, Tara, Tsong, Re, La. Lasa, Lasa. Ngi, Loma chedoro mela. Pinchela tongshio chedoro mao maare, tusante. Tusante na tudu.
5: Lomri chile mene, puku zile china, puku chudu zile
6: mene. Puku chudu. Tino tana ta nga chayo pa, nyamyo tina tre de pa tewe go jine. Tidu nga kela, anyo pa je, pomo je wo.
5: Haa, se. Tidu chik, zongka china, lomri chile mene, puku zile mewe, nenga di kate tude ina.
6: Nenga di, te monsu tanche, san lom di shidi, jijio mato, loso la te, pejio mada san. Ten ta tu chen tere, nyeni we go jine, tudu te lana, rolan te chacho yinpa, thar yinpa. Ten tara loso ki chak chen te, tara andas meba. Ten tasa kaan chethe ke tene, ten loda te tong gona, ten hachu ke kanga chenpo se re tene. Ten tara we go jine, ten ting chen she zhong ma tu pa ke, thari san re re nye re sa, ten re shakha jime, jimpa na oho na ma tu pa ke, ten ne mongpo so ma la.
5: Rene jayang san tu yeba cha cha wina, pek thar yinda cho eche. ngama da
6: tersa tuvin kele de de la nasat la uta bakin jitu tsore la mama anje

0: Nidong chob kia lo la xie go zong jia, nang zu ngon su yang ti tenga yi ta guyo xian jo ti giro, nian bai guin ka ching, ji zo gong la ya jie ju mian dewa. Nian bai jia bin yin yin, bai guin tin ti ka ching, nian ba dung chi ya go zong. Nian mung chi bi dung ka ka ta chawa chi, ba dung chi chi, nidong ni shu ta ni zai bado ngon zu bai jia, bai guin xia ta ta tenga ji zo gong la lo ba bai jie ju mian dewa, bai jia xia ta, bai jia sum chi ta chi. で、ビニールで損じたて、たん、とめいたこやり、ひだるちゃんのひだ、てまがとこ、ひだったんやり。てれだてこれ、と、ずんじきり、かちゃちゃやり、てれじゃじゃ。て、損じたち。とま、ロバペドゥのまたんだ、てれじゃ。てじれやね、にどん、にひにろらのとてやね、ロジュとがひごらんだ、なだらひょってて、てロジュとがんでや、りくすん、てりくすんばだ、ロジュとは、とが、とさひばでがれやね、ひゅんれかやだじゃじゃ。 디나라야 미시제 심주로만 니제 보러만 찍제 진짜 지금 다 나다 전에 무슨으로 때 내가 제 동기 지로 이거다 찍는 것도 되게 미꾸요 소리지 다 되게 좋다
1: 미꾸요
0: 어 요새 마슈디 무슨으로만 다다 또 슈디 보러만 찍 진짜 지금 미꾸요 소리지 년달이 기 때문에 또 지금 내가 내가 제 옆에 사다 해서 니가 내지 사파상 니가 보도 내가 제 사 변받아 니만이 니수지 지규라지 디가나야 지코난도 톱자 디나리 먼저 딩산 지규 다 자게지는 우신 이진나서도
1: 나요
0: 디게로 차단 요제
1: 레슬레스
0: 딩르세제 지 레옹기 디 조단라지제 디지고르탄 단다 레미요데 됐고 다 디게로 디게 레미 뒤사 디지도 되면 제라 니히숨글로라야 장주 좀 이해란나베 칸라야 무슨 고장게
1: 아
0: 고장게 제라야 먼저 나베칸기 텐돌레 니도 니히숨글로라야 무슨 나비 힘죽을 내가 듣고 또 그래. 나비 힘죽을 내가 가지고 지금 낭세 로터침카. 남들 편주 로터침으로. 난 지도 관계 지금 개화 지금 나보다 지달아 지 뒤에 대바다. 다시 뒤에 대바 대 힘죽 뒤에 대바 진짜다 봐도. 근데 저거서 이제 지금 나비 힘죽 존재서로. 근데 너도 니 숨 걸어야 나와도 괜찮아요. 레사팅 담부도 니만 이제 지도 그래. 난 더니 너도 니 힐러야. 공부해 뒤에 나비가 출구로 자단 출구로 되면 뒤에 니만 이다 멜레사 니만 직접 니만 손목 소리지
1: 등에서
0: 한 두세 직 제조미나 아래 두세 직 내 흉구 돌린 데서는 하장 야부 중에서 그러지 등에서
1: 아니 고창기에는 또 고창시님도 기에 나자주에 지금
0: 나비 강제 직 비주 강제 되네 좀 누가 되지 지금 몸에 있는 휴야 더 내야 변조강 자셔나 별로 좀 변조강 연락 변조강 소리 되지 고창기에나 그나저 이제 차디비나 대티나 공발 당불에 지고 어려고 니만 대학에 좀 쓰면 후나서도 공배 대고 나서 같이 시중 직도 나셔로 디가야 공발라게 달로티게 나라 직 송교자게 배자리 대비리 다 딩사 딩자비 대비리 딩대 망고 좀 받도록지 디가나 변조 변조 관계 연합 변조 관계 디나도도 그나저 배디 대티나 아니 공발라게 또 아직 가사칼이 도룩체 야제 탄다 제는 빈주카나를 제기나 다 배제 무시라 이거대로 지히면 지워려 지금 대브라 다 찍다주 안 뒤나라야 지 니마다 나들 내린 게 소다 제제 배제라 뒤체다고 안음 지지 파마스 이제 뒤지 워려 다 뒤나라야 주터 리미 찍 사가 그님 배와 변다 제바 안 뒤나라 지 배우리 내 담아 이면 시에 지 접시 로규고 안지 지게를 그 도와주 대비나리야 낭세지 디나리 계획 몰리나리 다 됨나도시 근데 티 힘이 니어지 근데 이제 송조제 디나라 즉 따야라 이면나리야 수요 언제 때나 되고 그러라 다 공부하는 존재 연구 그러고 존재 연구 이제 존재 연구 이야용 예 대제 무슨들에 따야요 대대 도스바 야야요지 얘네 대제 세비나리야 휴소요지 배 변조관나 대대 대대 세비나
1: 就是要去学那个，就是这，就是这，把它搞出来，另一个就是，其他另一个就是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수급 그동안 휴지

0: 변도 가네. 몸이 내 휴자 뒤나라. 아니 먼저 돼 종어리 배고 몸이 내 휴자 니 소리다. 아니 종어리 와야 한다. 야 니 휴자 자기 몸이 내 휴자 촉지. 다 돈도도 내가 저 줍시 소지. 다 뒤나라 하지. 내나게 다 공부라 고라라 니 말에 막 귀샹 좀 결링이 찍죠. 결링이 찍 니 휴 맞는 거지. 대양 공부 신경 수지를 매배 그냥 그래. 다 결링 공부 간 거야 여러분. 다 공부 소소 뒤 찍죠 공부. 그 독접 치다는 거지. 어디 독접 치다는 다 찍디면 다 결링 직접 다들 인고를 해야 한다. 두둥으로 해야죠, 여러분들. 인고 두둥으로 해야 대직제. 그럼 뒤가는 돌매 말긴 줘. 남들에서는 다 두둥 가진 자도 하나서 다 말소 줘. 돌매 말소 직. 어, 주배. 주배 해야 돼. 다 주배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말기 소자 담을 이제 굳이 직 매도 소들 담을 소하러. 어디 라게 소티. 뒤무 미르나 휴야. 어, 뒤가는 야지. 야 정도 배 건 야지. 그 주스민 토제로 다 담아 줘들이. 지름 말벌로도 제가를 피제 나르의 군들이 휴윤기다 겨주 담배 쪼디 나르주룩사 디 아니 작진기 공직믹서로 다 작진기 당부 작진 원조를 해야 제제 아니 전부 힘도 야친제 저제 전부 공기 이름벨 랑글임에 되기로 대팅이 니익서 휴유로 난 디가나 야 니말에 다 주대 찾는 대가리 대치도 좀 되기로 다 안다르지 표현할에 자신을 감하고 유나라 전부지 다 도로 차려 대중들은 도로 부지 다 균지민이 소나 안티 원조룸교 티균생이다 되게 도세제 디 도세제니 야나 몸이네 휴샤는 야 니휴야야 그런데 그 무슨 몸이네 휴샤 때 공라 남자들은 주피 소리 다 들어서 못해 남자 주피 소리 디날 뭔가 나 디날 균지민의 체는 구조나라 아직 균지 균지민나 결혼이 균지민나 되게 다 디 초바시나 디 균지민나 균지민의 나 소문도 지들했지 제가
1: 나
0: 觉得,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공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 진짜 있는 효력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그 자체는 진짜 전부 주의 배제로 뒤 자체부터 해야 찍지. 다 찍 남도의 차례도 배제고라 정제의 차례 또 배제고라 정제 하장 용유체제 찍 뜨는 데 무슨 내용 체제다. 그 배제고라

0: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노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중에기 야게다 버와 네 슈규 니네 슈니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2: 잠나 도조 인난자 나투 그바기 링기 살게포고 종인난다다 종데수 소소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 너무다 사다니가 기능이 디디 지시도 제외이 구매디니가 기능 능기 당미 갭디기 주족기 개중 당 줄로 당 준이 당 벤저 당다 무슨 마부지 정근도 미르디니가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3: 여기 단능한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벽이 내내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죠제 마세가 당 아주 셰 샤브디 하장 교송 속고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드다마다 대역진 대딘 가라에서니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피소사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제 인라 디니 시리 기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치
4: 新闻南部错，广东连接个三处的地呢，人呢，奈不康去跟进宣布解散破布拉索，奈不康个过了这支区别，南屯对七的日，前面列车呢，某天呢，提过了奈不康去跟进宣布解散破布拉索这支区别南屯灭七的这支区别，连接呢，推到都三南优秀。 天地抗战时期，七军列车巡查团声音，我们前面列车呢，杨家街有，连接徐天家伙。

坦德尼毕竟起去做你就这批大大日坦德奇给三五处被立成的你中规品种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매 루연 시변의 진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지는 쇼기 내생디 케기니 문의 톱세 토대로와 유일라 원점 체매 루연 시변의 진디세네 닝로 쇼로나

0: 天主西巴德布列什余中我不设计的大家伙陆江有的空都西巴德布列什余中我不设计的大提大的开局的卡的人生呢开局的列什余中我不抗议不的我说这会儿切不得切当列什余中我不设计的大了 Bina xingjie dhubu li yayi na jie jia, jie bar chawa, jie jie xing dhubu liasam yu jungwebu seji ki dhala yayi na namba mi jikba sum zam yu ba di gaji piuga lungdrin senpa bo namge kien goya di kye chenpo shirare. Dordi ni shubba yi na jie jia yi nere, jie bar chawa yi nere, jie jie xing yi nere. Tangmalo karesna lesam yujungobu sejigi da yinba. Tesum tönjigba yinba la ngunzugi namba mijigbe lesam yujungobu ngunba am sewar chibe da yinba di kengwe di hajangi kechimbo de. Di yina duwala tedasum tönjig mingi namdang yinba te wangki dadogu jiba kag nangli kajiga jejes kona chigde Kajige tunzungu bela jebar chawasu tigde, Kajige jeje xingsiyang chiba yore, Chezang kangrung chi na yang, Teda changma lesam yujungobu sejigi dayinba, Gaji piugwa lungdrin senpobo namge, Kenguwa di hajangi kechimbude, Ala, Teda sum tuntode maare, Teda sum yigi dumadu tang, Lesam yujungobu kangyimi chigwesu, Sewe goba, sewe chidu, dene namba jiri ki tuwa ne chiba yoba di kengwa di kechimbure. Kondo nga ngoto shuba tida ne, ngobo dakshe nisu yiwe shengi ngobo, lesam yuju ngobo shiba di, kondesi ngunzi chigu mi tang, te seji ki dala namba kang tang kang yume ki yiwe kola ngoto shuba tida ye. Tegola yayi na nga ngoto shuzam taga shegi ye. Shamla nga ngobo dakshen nisu yue ngobo shenji kungsu chibabu chawa kangshi chibe nesam kuyudenba chawa yudi nangsegi iwa shikdu shaje duje yue namdang shi yinbe gola yayi na ngoto shugi ye.
1: Sengye nambu tsu kungam san. Tanda kenam tsu sin shimba tene, pen zhong longjin nyingchin le gong pe ge longjin ki longjin lopchi le chen shi. Le jen di nang, pen zhong lopda che me ge gen chi mua cilin doji la ni, pe gen da zhui ribye go la ch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b shu.
0: ngobu dakshen nisu yiwe, ngobu shenji kungsu chaji ta deba yinba, dakshen gi yiwe ji yudu duba yinbe, be kangshi, chibabu chawa kangshi chibe, chawa yu tiyang, ngobu dakshen nisu yiwe, ngobu shenji yiwe kungsu yinna, du chog resi guwe. Nga deya, chaji ta deba, dakshen gi yiwe ji yudu duba si, te zangdu mo tse, chibabu chawa kangshi chibe chawa yu segi geja di cesi dindeji shaje ngoto shubari nga dena dileya ina gyumze tang goba yu karirasa na chachi tam midebo la yang chawa yu si dipsigiri rwala bina chasha shajo su gyoji ba dobu lang gyoji tang gyoji ni tadegi iwa chigu me zang chachi tam midebo de dakshen gi yiwa ji yu du modu ba dire. Yine, chawe yu sharjo se di shu yore. Ta yine, sharjo su gyu dobu lo ya yina, dakshen gi yiwa chi yu, dakshen gi yiwa kyub yu mo yinba song zang, chawe yu chung ze, ngobu dakshen yi su yiwa, ngobu shen gi kung su sha nang, jiga me be tunda di xie xie qie ge qi du ang e kong la xu ba neng xin cha ji ta de ba dang xian ge nam xia ji yu du ru ba xi be qie xi din de ji xia gu ya ge gum ze ye ta ga dang yin ru la se bu xu ba yin na 자지 타 미대발 차외 유지 슈퍼 이네 치바보 샤나 레 로스 샤에 요마데 레 샤나 로스 치바보 남당 이와디 샤에 메자 디니 시지기 간라 네네 데요데 와라 데유장 베디디디 타데데 낙생기 이와지 모두밤 야마나 낙생기 이와지베 거블라 안주 삼루 등유 당 27유드베스나 디마데 바라 마데 제다 내든 디세시에 책은 체도 타데데시에기 유세 조르발라 자지 타데바 낙생기 이와지유도 두바 시베 체시디 샤고에기 금제야 타가당이 디 두제 낭세기 이와 임바 차외 유시바디 차지 타디베 차외 거주 중외 유디 코나 니라 고고베 내든디 세세체 제도래 다우나 뭐부 시엔주 콩수 두제 임베 차외 유기 자 줄루스네데 세지기 다 돌루디 컨데드베스나 뭐부 시엔세지기 다라 투숨기 난네 마음베 차외 민당 도아제 세괴베 추디 공토 자제 비결 농진 세바보 남라 오디 슈숨바 능신 레르와라 디이나 차외 유세지기 다디라 투숨기 마음베 차외 민당 도아제 세구구 유바니 메메구바 시레 오나 시베 세당 세루디 컨데제스나 투 마음베 차외 민기 주도 야셉주 율라 유시베 민딘데지 자제 뭐바 세월 치바데 베차샤베이나 나도 공도샤베 베베나 야라 케게 더블야 차츠는 시베이나 마옹바디 더워 가라 게르와라 게시베 처 민티 제라 야셉주 율라 유시베 민디 자제 되네 게유시 치바베 차와 강디 치베 유세월 죽었다고 야베나 안도 신제 더블 야 차스는 시베이나 거워 자타제 야셉주 유라 유더보 사변덥 시바 더블 야이나 거워 타파덥 야셉주 유라 유더보 다세 더블 이나 거워 사타세 야셉주 유라 유 둘러주 더블 이나 버워 까라다 다십주 주 야셉주 유라 유더보 리당은 더블 이나 허워 랑압당 안하는 은낭은 야시주 유라유 시바 더부 둡제 치바베 차와 강디 치베 유타 네 세월 치바 더부리 공도 슈베 베티당 좋아제 대시에 슈에게 툰다디 카레스나 뭐부 닥신 이수 이외 신규 뭐부 쿵라 차지 타디바 인바 닥신기 이와 지유도 두베 치바베 차와 강시 치베 내삼 유태야 누구주타 대세지기다 줄루꼴야이나 자지 비교 농진 세법을 남라 모두 슈버들와라 다세부 슈버이나 뭐부 닥신이래 뭐부 신규 쿵수유바 뭐부 신규 쿵수유베 낭세기 이와 차외 유디 컨데질라 문지 시구미타 티 세지기 다 조당 주루 꼴라야이나 모두 제시 슈버테다르와라 더듀나 공도슈에 던도 카데스나 뭐부 신규 쿵수유베 이외 남당 니버 치바베 차와 강시 치베 유네 루알라 디템버 주바디 치다게 낭세 니버디라 샤제 갸제 비글룽든 샘바보 남라 모두 슈바디 루알라 샤망에 뭐보 샹기 쿵수 유베 이외 남당스 네데 뭐보 샹기 쿵수 유베 낭세기 이와 숨바디 카데스나 차례 시바디 컨데딜라 문지 치구민 타 티세지 겟다 조당 주루그 골야이나 갸제 피고 눈든 세바마 남라 모두지 슈그이 차례탕 칠레세디 콩도 내 갸제 피고 눈든 세바마 남라 모두 슈버 능신 차지 타데베 차와시 임바 있느니 차례탕 칠레니 초밤 뒤베 차와시 인구구데 디니 야게도 송웨 차지 타데베 차와시니 용미스베지데 다우나 칠레세디라 안조 갸르중 추도 라야 치지니지 슈버이나 콩랑 슈버와라 칠레세디 컨데지라 우디 체구르스나 치바포탕 드웨 레디 치바베 신제베 차오디 지거 dar yar chawa tang, ma xing le nunpa so, chibabu ren yi tang zhiwe, zuwa dobu le ya yin na, chile si xievr wala. Da le di me na, xing jibbe cha yin zuwa di, yoma re wala. Da le di me na, cha le yu ne, xing jibbe chawa di yin na, dummi toba re. Be di nang xin, chile kona yu yang, da xing chibbe chawa di, dummi toba re. Che zang, 차지타대베 저어식 있느니 차례장수 유버리 다우나 컨대직러야 차례수레스나 차례세디 레삼 유중업의 땡기 교스네리 유중업의 신제디 림신 파루파루 조아탕 림신 체조의 차도부 유중업의 땡기 유에베 레딘대직러 차례시버리 레딘메나 chile yu yang xin chebe chawa di mituba de cha zang chale xiba di dinte jikla ngunzi che gugu yuwa de dao na chale seji ki da jodang julu di kante desi na tu sun ki maungbe chawa mingi jila gabri bara bar gabri wara war kangrung shik jar da wara war tang bara bar kangrung shik jila ya ina 파이다 차시베 두디 자제 차외 유탕 드웨 레이자 응버 치기요레 베지 차샤베이나 나도 신제 더비 신디레야이나 제바르차 사브더블이나 거워 타바 더바르차 케게시베 베디더블 차트니 시베이나 더워 카라게 게워르차 Da se debu bele ya cha chun xiebe na se bar cha. Re da ngun debu bele ya cha chun xiebe na ngun bar cha. Den ju zam xiebe debu bele ya cha chun xiebe na zam bar cha. Kenyi cha debu bele ya cha chun xiebe na ngun pai da cha ka cha cha bar cha. Dao jom xiebe debu bele ya cha chun xiebe na ke wo xia nang xiong ma xiong xiong bar cha. Pondu xiebe be lam ga dubu le ya cha chun xiebe na te wo ka ka ka ka bar cha. Yi le xia dubu le ya cha chun xiebe na ke wo xia ka xia xia bar cha. Da pondu xiebe be di ge cang ma lo yi na ka de de si na ngun ju gu yi ge te tang te. Da ngu bu xian tang zhi we le de cha le se o ju bu xia da ru wa la. Che zang. 디게 상말로 카데스나 차례 당 치례 니기 낭네 차례 세월 주베 다드데 공동 모두 슈베 레섬 유중업 세지기 다탕 다리 대시에기 차례 세지기 단이기 팔라 개발직 중어래 개발 이기직 디 카데스나 와디 슈머 슈그래 와디 슈머 슈키 문제 튼디 미직바 양만나 세제 튼디 미직베 튼기 캬바디 나돌라 제버레 베나 나도 제자 양만나 제바 차와 강룽 시기 카데스 응원버드베스나 레섬 유중 오버디 응어 제버와라 세브라지 슈브이나 차왕워스 주베시 뭐뭐 당신이 나네 뭐뭐 시행기 나디 세월 체벌와라 다리 뒤에야 제발 차스 워이 머슈베 남베 토네 중어디 가는 건발 제발에 가르 세월 체벌을 베스나 차례 세월 체벌와라 차례 세월 체벌 다드레 제장 찍러 워이 슈브레 찍러 워이 머슈브레 워이 슈 머슈 테 tuan la kebar yi na qimbo shibu yore. Che zang ke wu qi la nianxie ge cu du wo yi shu mo shu ge tuan la kebar yu be cu di da ji pyu ge lungdin senpa po nam la ngo de shu ba yin be da ji pyu ge lungdin senpa po nam ge ne dun di la ya yi na tok ja tang yi sep nam gwe di ha jang ge ke qimbo re. Te dar yi we mo bu xian la yang Bina xing jie dobu le ya cha chun xiebe yi na jie jie xieba dobu le sam yu ju ngobu sewe zha jik tang. Jie yu xieba chawa kang di qi se yu se war cheba. Tiang cha ji ta deba kona li kebe rik dinde jik tang. Chawa yu tang zhiwe cha le se war juba xiebe iwe namdang jik cheje ngobu xiengi gob lang. 치다가 난세 숨기 토네 자제 퓨가 룬진 세바보 남라 모두타 제세 슈바예 리젠 디나라 녜 뭐보 당신 니스 이외 현규 뭐보 콩수 이외 이외 남당탄 난세 강탄 강유메 티 세지기 다 조당 주룩 제기 꼴라 야이나 자제 퓨가 룬진 세바보 남라 모두 슈바예 리젠 치메 남라 녜 뭐보 당신 시에베 최기 난도 카지 자제 퓨가 룬진 세바보 남라 몰트제 모두 슈즈베 자제 퓨가 룬진 세바보 남게 튜더도 세나바나

0: 레겐 툽심 나르베 치로동와타 롱아젠케 차구쥬응아베 튜급기 첸제 차샤고르키 단중앙기 꾸지카 튠규 용화레 뉴슈유구 텀지 약부세 유테 랑차카세 등규 자치 속수 첸제 레튠베 지게수지 송셰 케진키 튜르사베 첸제 레튠 약부주규 등규기 카쇼 세듀나유 롭종탄 코아딩섭 림바탄 라다라 튕규 타직도 제파 젠제 레튠 야구 주베 최심탄 심슈 나르베 치로 동화 제제디 젠제 계획도 친 조종 제피 믹세 초소 로디엔 줄밍아 튕규 제바탄 젠제 사드르 딘네 종근나베 팅접 젠라 디교르탄 니지 제규 힌시 송규 지교 수지 시진핑키 당기 초진 접계바 초춘 당 중앙키 젠제 사르드티 팅접진 조종키 응세 퇴배 네포토 샨테 젠제기 기커 돕치 조종키 최시 유린 된배 고네 고바타 사드르 된네 피게기 특주 라다라 제교로 꾸디 딩섭 당화 젠제 직시 규르주 큐용네 딩섭도 당화 젠제 차샬라 루규 정신키 춤제 토바타 루규 정신키 푸규르 용화레 꾸디 당화 제체유 Rangedini, Kolashibu, Tenze Nashu Kentan, Legi Bukene, Sadu Chikentan, Niji Chiken, Junior Jurishin Yubatan, Sardu Yinuba Chiro Jok Shuki, Gekup Chedu Jurishin Yuji, Denaku. Nidon Yishu Zangalu, Gekup Chetu, Tenri Lazi, Chakatopkin, Jongo Tenri Kang, Welcome Simchu Sohi, Yuanshi, Tenri Chenki, Gekup Ki, Toda Parasumtu, Tenri Lazi, Legab Jurishin Yu. 나라네 차가티 퉁을토 안주 초보탄 안주 기커시부 리록제 레디라 갸교로 친분나와 식탄 구자 친분나와 식힘배 우진시기휴 체리 심주 제발 네발토 네튜라 동도 표바타 강에 케세 치표바제 치크 다체 안주니 점링토 로그고 치슈기 기커시 임페 네발토 안주 로그제 피제 동고 시송규
1: 年度你说这样的旅给科普及切去千里拉在恰克托边中国陆队参加从别新住所巨细培原始本德西恰克托巴迪尼司机银拉新贵亚切不贴穷恰克提参加雷团不用了往我行事俺然呢俺来别尊前部参加铁公司云雀没把的杀鸡杀鸡切的中华美丽给乐器加大人工就用化的人力给都不用来给所比较新鲜送去季节书记习近平起
0: 레코르사베 中国三系参加抗议新主办罗庆天气基于书记松懈开进来俺让你推着三百参加雷团别插电都可以给这趟为给错了穷俺从基于书记松懈开进的公团体高度的加塞去归属清不了军队结合给各个内政团内团体提出军团团错别内政体最新提炼去特殊唐部罗早晚出发
1: 月令尊习切别得秀堂跟着苦心点点趁着其结合多亲组用堂出在多会趁着人畜人都别觉得女秀苍白来给所比较新鲜送去结合老子三边吃个头跟其对面中国亚速罗平起给跟其谋划家用钢起落地他身结合给南昌开清给军队代表的特别王起让给其初定来这四系苦有透明内西得秀千里给结果所让随各自老子对图局列亲俺去老子来电台特色堂部内军额他就年年前天结合其仪器了我没弄完他他也加出了我没弄完这就新鲜送去结果书记习近平起抗议给原始人当他迷茫给爸爸签约影片苍白实际了经济他别碰后面前天趁着给温吞对吧他跟着开清苦的话那寻新的名字所用切法这里开别宁都不让领导我所给帖别对你这给女不准备签约是话语 假期参加雷团不利，制作人陆廷哲建议结合多签组建起读书开进行影片，场面结合了相对学堂，迷茫了第一准备培训给水军特别当天，参加起结合多签组建成绩，前期三百忙站就九十万元钱年度难学。结合人群参加参加投建起团名，毕竟六千我看六零起原始王安哥起。
0: 季节书记松懈开进去假期参加雷团不错了国家前面贴片第二切团司机进行了最贵时间行 年三八日，中国春节雷霆不测，强震给扑上军舰没拍的对天，怎么能给世界他在吹袭切口？俺去看小弟的心田，现在没能俺为忙我四军前田，同没三队给冲着俺为忙我特别前去演习送学。第一个人群参加参加团建去，对面中国参加看大连在九龙我看新竹看去新竹吧张涛去，让日中国春节天空别清不穷雨门。
2: 文件曲棍卡些书，俺是念心给吃那学。俺是集结书记，俺就落了点不容易的。每边几点开车，天气图标准全面前呢，从这统一影片，也可给编辑的空白谈，每日给西北亚团体，俺就容易给来给标准信息送去不是。这个内部人被认出，他们是对其江南人的这的，别的给活动点被切记对。集结书记习近平去。 中国共产党五年内，龙华家的居民阿科巴点点学会促进他能为松懈开进了，七岁的退人的，日本雄鹿的退人，六零的退人节开进点被，来里卡给龙华镇的七个军阿巴的白白举办的，中国那边听着建筑军了，各地动起，阿的为卡叫三段的西进是扩段那有。集结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了，中央托他们开来的，中央托他们外在开来处连接清不穷有。 上面，集结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的广屯、罗庄的六大的丁氏七八的，根据科学切入动物，当当阶级的来个运用了相对学物，编著的制作的部队空白了相对学物，满足了给领导、隶属动物的相对学物解决的阶级多边组织的，每日加大了去立即提拔七八百个写送员。集结书记习近平给松懈能，龙华家的居民阿一人。 中国共产党的具备活动筹备逻辑的论不如亲密大话的，单单密码的恰恰空白的活动筹备对论了，讲的那么是。其他情报谈，这就证据，列车特别同步建立用为，兼用三年卡的累计不得满足的，推进度促进其拆解能断了，实施难有。活动筹备从这他的筹备早晚的，中国共产党的三星点被固执了，热烈有吧，层面艺术运作特别。 这就各松筹备，积极说各把选拔搞平去。积极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来，罗杰党前部军队的抗议被各在台三段顶上不能活的。按照同盟三段南洋军用的，吞了的呢，阶级不了青年计划，南共了的呢，阶级多些的东西都更加贴穷。按照习近平给党组公布，你这都吃住军用钱的，中央起来的人民党赢不得。 阶级集团都跟着周边七十几人士，他的派出所都落了点不容易的，点给你的他就人心给团人了，可怕顶受不了的。宋永年他就都脱不起过。阶级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的广东台，却用了殖民人民来这个追的，突然设备阶级前部直接开进组织区别，外出各小时就了不起过些松友。阶级老者浙江慈溪重庆的劳动公司协助的那一个。
3: 第九届经历前海军区，集结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了年百届，我让了国家全部提拔的，新秀家切入轻松。中国共产党给三星点被国际部，按照新的，那么是老外都有不得不，军队入的人不充裕。日久改为去托人落着忙不得，队长吃东忙不摘完，落地吃完忙不专心于。按照习近平给党组工办的这部。
2: 军队啊，西林都早晚出不得，满足协助顶上部队，吃住用了的呢，党员及跟着老领导不得，老者读书立即是不就引起送入。中国新的安官重庆武隆仙女山一拉安官给党支部书记胡小康去，集结书记松懈呢，是江人物的，广东顶上部按照团队的合作三段在有，西林都早晚出不，我在来段不是银白安呢。
3: 乐金集团的俺所举办的，加大的其恰恰乐不起难受不呢？俺让给实际的跟着人。俺罗店居民啊，当给干了年不得，当给技术长的，一级电都懂我的，模特别的不晓得，表里给我在学校的呢，有没有团结空白的，不把出去了，让人家就认识送友。集结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能，中国共产党给军舰没把的，活动不为切记，三米接不了，对土鳖。 他的派出所出去，票中给开始三段顶上那么的，党用了，你把都切给把我一浪家，啥学的都难有。
2: 직접 주지 시진핑기 간주 등을 살아봤다 송지 제대 당기 표준 개시 균제 매바라 답이다한데 당기 무엇다 가도 초와제 남의 안 믿겨봤다 도와다 발송도 쌓되기 뉴봤다 공부 지슈 덥증기 뉴봤지 침부 댐바 제구 중앙 토담 킬레다 중앙 토담 의제 킬레기 까지 레지보다 레수봤츠 직접 주지 악주 이라 댐보로 뉴봤다 장우기 겐뉴 니네라 시간 소대 중국 남배 팅럽젠 조준나 구디 동배 경남 서베토 뉴주 베드 체데 되럽다 미망라 원농 매규베 체지 서바 삼미제브라 뛰고시 송유 중국 조리 조배 수주디 당 심주강 경유락제 디네 기조리 왕小燕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체제 침부 조바라 북삼라 땡겨봤다 자샤 갸지 동바라 베준나 땡겨시 대나유 전제례 뒷바식 인백은에 안주 땅주경다 30년째 띵섭 제배 시제랑자 덤진 년부 제대 시진핑기 등주 공부 라달 퇴교 치봤다 양답의 시중 제대 따와 죽부다 랑린 따라와 가제 디베 라제 각주 추 땅윤기 동린 비상 뉴부 뚱비지 제대 속변이 치니 삼로 초직도 동왔다 뚝쇼 초직도 지대 전제사 뚫라디니 망조로 응수 편부 중교 시송유 계급 주제 조배 둔치 계기 룩동 눈쇼 최고로 조배 조장 연린 외이 롱아젠지 착구 중업의 고족서 서바를 랑토 퇴뇌 수바식 인백윤에 내 직접 수지 송시의 개진기 공둔 롭종달라 따라 딩섭 제조인 부재 도배 공비기 랭게 앙탕보로 탕보로 미그바다 겐지 조보다 랭겐 조보로 미그바 초바다 락당 제대 락제기 간에 대회 망와 모두 개세 도바 제대 계급 진비 망도 댐부 조치 퇴뇌 수배 도표 용조 리기 수비교 인시 송유 중국 치동낭진의관 甘肃行经延浪于关给党支部送别书记梁邓启 十九人新经于在列共给西林党员是银百元的 我当给直接书记习近平给松懈给经济公团体 人质列队要不住别做得没别给秀所觉得于在协许托票别人心的得不得人心三百几百七十多的于在听公的七九女中给起来穷者的七穷者 孔北卓新别参加杀队开了江道孔北所提供所内民安当地十九人新经于在协助特别的浪啊我在边州那立把车就引起送予中国总军局里边华能十道湾宁都罗岗去宁都人别擦了家给杨永兵去直接书记以新秀颠簸的母体别的别的你把都没得给了王集团所把走够了母体贵的东哥新年对那有 安瑞对于人民能聚集南极严峻期间结构的牛共增末的陆续及蒙西这个组织所及提供所让来同时根据切别安瑞培中拉载体结构卡给民望提备忙完呀偏不准据日化月接送于中国都能在九所来广州来的参与公司等位及书记韩为国议直接书记习近平给陆聚集根据库的配合的
3: 特别级人工托达帕拉松图腾进去各县年度南域推动塞巴拉内巴达女局点价的探议及密切及特别狼家的西点安住习近平的登组公巴全用的罗中的拉达的解决帖直接收集习近平的短期松懈开进去公团罗中的拉达的定色解决的松地腾色切的托达帕拉松图同美森顿的连接罗拉电波龙内巴达杀掉了各地东局他用
0: 特别级丁修军用界切的女工级多波人业级拉都唐波路进就引起送予这个来库内比文内区到我顿别切古年级切住也是积极抗给总理李强起毕竟图中国的解决村镇那瓦的撇撇南美毕业总统恩戴特瓦塔接着那瓦谁李强起南美毕业尼阿非这个领土约别中国绕的开心行行 79年，主席习近平起总统钦点马塔杰米南天，也可以被指望他年内安排定十多栋具体特区级拆规三百所就是。中国小企南美毕业超短领土，随军在超大别动瓦塔，平均解决了点不起盘，牛从他蒙西组军，得来冷农，每周日内所提供起年内定十多栋瓦建设的，一边年间安排一百多把钱对局。 去年一部年节结束时，这些我团结了热烈的兄弟姐妹，却看起团我们冲往进入了大的全球的国际动画坛，可能是一部全国前部戏团结后大结果是送去。恩戴特瓦伊 南米比亚超级中国企业在中了技术太极度学习团中国

0: 和谈编织女从谈行列得列孟西组军所提供所念列切盘灭去人家给别人定死的动画充满肉类的兄弟家伙借钱的南美毕业谈中国全用特区念列肉的这块的重置体位忙我特区的估计东居日故其性学习送学吴正龙接着拿修学
1: 这个内部呢被问你出抗日的原始促进的层中制作听你不提在国人的基础 北京土工作协议中国中央七十九届军委第四级级官的总理兄弟丁学祥制作了修改马赛松懈加南语丁学祥给退入设备参加下下了陆军人心及重置托把的陆军人心及普及重委早晚年陆军习近平给苏西南委党中央给乔军立志南委的习近平给退入设备中国解决定备制作人路公备参与的团备组织来中国协议 按照提出呢，电给你的特区人心的团人了，可把定时不连把的，都谢谢切入动画，萝卜皮电都动画，松用你托把借切托，党中央给参加下下天南委各地卡，团结切入同志连把的切的，就在托把参加人数让倍了，各地各部动各协送有。丁学祥去蒙西新竹了，熊人接托，参加各个独进组用的蒙西电都当的，开启十多人心的。
2: 杂老人心的存在重置，军队啊，托把切割。借用的蓝水沙巴的电梯，就在托把存在人数上倍了，跟送七八的，卡确不是特区提交军权切的，各在地外了，在给各多的目的也不加固。两者空白了电呢，存在三对的损修的归属切入动画的，存在三对的扩展的，团列各个车段不都停不切的。
1: 老师的存在及西点民的空白了，实际都归的东归。面对人类及存在新旧了，南北进步的，曾是北端破旧了，七端切的，城里西多的，存在各多了，各四东各西南端南有。丁学祥去，党中央给原始本格作用了，才对通进能够越进，密密麻麻做几十年，抗日及原始内部托不有。原始冷路，俺们外透过长途动画的。 原始历史的土地也不七八千几，原始南北东北特别六百多八千个。抗日的原始村里改变人都特别动画了，你这七八的，前些几个呢，互当啊，谁的，当的迷茫的，俺就什么，确实是没动过，热话有接送有。制作图，丁学祥给陈家庚村里七个的陈家庚训练村里七个。
0: 光华列车参加这个脱干节去对面的这个战友，丁仲礼的吴伟华、王志珍姐制作难受有。这个内裤呢，被问内出，从队部所电信过去，年前八点前排，西村列车三队空别高速东区过去，三车的停，到我对面车过年，七九了七八千一百十。三车的人，列个每车三百吨一百的，移动松竹路那个高铁路团堂，快车部里列车南门。 人女得的，针对人民电解给停入西村马拉，现在才能吃不糖。国际人心协会西村南北卡级对盘，俺们这三队给来南北卡级对盘。提醒，各级针对南北电牌西村开来卡级，改善七八节，最能解决一百十。三十二，昨天谈来跟三百卡三十元一百的，马拉车过去国际三百糖，西村给国际三百的日子，再去给国库三百对盘，西村给国内三百国龙所一天最有钱。
3: 西村开来多批的谈，连锁东区路夹角路去西村列车三段小区路上，北端空白了桥墩组织扩建线一百十。那么，确定的杨德五的那种，对了，偏角路跟保障五的那段，看到听见的三十五的呢，中央龙镇的工作该听那么给三角路两站的解释。
1: 这个内部呢，别问清楚。
2: 到我东北菜种呢，菜过年拍了，年头你收这种绿，一些亚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边种你们来这做的，所种路的林镇天做的，所都听松不听，天然的建设办过都工作参与。一些亚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边种你们来这做的，边种我在你收自己给边这的，所种路的林镇天做的，对面日记开不少，明年就下咱们村头的小月。村头人，一些亚的西的家族前面可以给。 所种内力给三公边角实际间的军队空白，城镇三段，两镇两队接，做内提供全部西的面的，别的顶十片有。村队托 에시아다 시디갸조 체메 코이기 벤조 냠네 직조기 소종루디 린진 헨조기 고리바라 징베 친이다 닌슈 에시아다 시디갸조 체메 코이기 벤조 냠네 직조기 소종루디 린진 헨조기 벤조 응외젠카기 누시다 뉴교 킬레징중 정진 루리 짐주 부단 제라 징베 친이소 디베 중제기 익제줄라 최점 중대 다와죽집에 고리베 응외시민베 존도로 뷰디 소종내리기 중제 등교로 저지제유
0: 디글레코네비웬네츠 이렌기 치드뷰 최고니 세자빈텐 어리마키 대신배 초주 시주 십게이나 이렌라 저구체 파라 그담 차부당와타 저구티 냠지게 소지 저짐타 이렌타 어리 삼시치투 지유튼젤레게 유지주바시 지교부 인치르네베 원워드 초든 20공시 최고니 년수 협자 제디 어르타 이렌화르 무투 마갸 배왕키 호르무지 초가도 주신 샤동 투세 진용토 주주이마타 초가 규티 버시 수구네 카체회 총등 주신기 딤주 진나 페미 수르조도 내 유지 주바시
2: 세계 넘버 초 콘센서 규르 년주 쇼겐 빠상 함라다 렌지 원두인 레젠겐 고난겐 더와츠링아지
1: 미미다지키 미리카기 등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 내사다 독슈 내사 요한 내사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치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에 리첸 슈구히 텐디 리첸키 낭튜엔 소니 로규 제시진티 년도 윤토 동구 시베고스탕 점린 분피에 강제보류 된도티 중크 수준타 카체 미토피에 규긴 강인 시베고 사용 뇌즈터치 웨네수엘라 유피에 치르드 중국 회 튜엔지 로지키 카네리에 드와르 체베고 중국타 아우스투르키에 탑주 로디에 저웬낭튜 균체 미바 피숨 초수 단위고 중국타 레디미링키 뇌주 냠레 캡콘 티웨 양바타 짐바티웨 토웨 조수 개기 단위고 콜리시피 정진 변조 속진토 중국타 지게 냠레키 지투 첨부주 배고 소히 샴르 팅디리진키 낭튜엔 십트남 센조나 롱어 개주결구히 웅키 다와 둔비에치 둔인키 챙기토 로고 삼잠키 멘데체 세메 쿠심족치 자비엔 마케팅 루키 웅숨 제메가 중국의 진주 지배 목투 초용네 랑시 중회의 부주체 가와 갸자타 머싱 착조키 류동 챔부체티 자고 목투르 럽진키 게클랑디 점링키 시디치 누토 메베레기 피휴 Tengenesu, Tadunhya, Miglam to Sessin, Nendes Jahya, Narsin, Nalam to Kor, Loku Lola Dembor Nisin, Sidere Jemun Chibye Twinsum Kitchen Tier, Motuki, Muna, Latya, Tikusupti, Jabian Yeru Choktoki, Sidi Zertim Gipto Gurti, Magazin Losapie, Jolam To, Motu, Dun to Gusin Yubata, Ninsub Chiwe Chachu, Japan Jimbujeti, Motu Jiki, Giji Jilam, Gudin Lokbe, Hamsim, Marcin Tu De Yu, Niwe Lodina, Disun Yixisum, Sochu Gurmiti, Jarbian Jawang Mangzodanki, Sishun Le, Buzi Yupe, Juzi Chersin Le, Chunjam Che, Nangtun Hajang Tetsi Wei Chersin Tina, Gosun Jungu, Shukin Ki, Bawatang, Sunja Chirton Ki, Tunzin, Cho Yone, Mibasohua, Tishin, Parku Rinzin Ki, Maktun Dopshu, Nushu Yuku, 피게 동어석히 튼첸수히 텐히 지당키 시주리리 제바시 자와네머인팔 자빈키 예루족도키 목주지키 지수키 칭글리에 지구르키 주디 조연히 라리아 망튼젠토 그룹회 년키 동총 제바시가시 딜루니 동진 제주속디 로겨주거르회 로시시 장딘키 제주티추 자르빈 마게징루키 진수 예줄러 주지 냄보게피 웬간 주탑제웨 루규키 딘시둔토 자르빈 예루족돌러 쿄샤키 삼바 부잠야메파 텔레독디 콤버림주키 주시딘티 게지 침루탕 미지키 장딘키 타젤러 체미토 제롱치시큐 로규키 문진 코세탕 장딘키 로규 따와 메바스티 치르키 지구 준수탕 카데 쪽베 섬추 닝구 치베파 게낭토 초요니 먹본 가기타 지수키 칭게도니 지조수 쇼칸 지부탕 본가스티 젠구 치베파키 자추 나소기도니 자빈키 예류 초토기 꾸티 동원니 지주 경버 리그지 제버시 댄네 머인파 나스니 주구 유진 제신 진부신 피게 동회 계급기 특주 카조시 인파 자주 강리 중유시 대급도 마게 진로 로란 갸베 남시타 이시아타 시디갸즈 제무크 라리아 생신 소웨 함심응회 대티 이시게 계급카키 미망기 톡순 미치 터미타 계지 지속기 년다 미동 터미토 교육시 대가 자편 마케팅 루키 랑페 독주업 체외 젠주키 이시게 계급카키 미망라 고차 첩진 스베마세 다르 자편 정리 라샤 마팡비 중재년버 뇽토 조규 외키 메롱 터통 진토 송미페 Kedi Jabin ki Yeru Chokto ki Rangdu ki Chup Tang Lamnor Doksi Mi Jibar Logyo ki Jilu Nangmi Tang Sidi Picho Chimboro Gyabge Chedi Uzu Nga Laryang Mokchu Longwe Chakchu ki Longlam Togyo Si Ngebatu Laryang Logyo ki Timsip Tang Changdin ki Dokru Tipdi Namhyang Tertu Mibbe Nesu Longye Si Tirin Logo Sabbe Toki Dosin Ki Ngarsin Mokchu Ki Tuisin Chinsin Yu La Wanping Jigri Din Ki Dishu Ki Logyo Ki Gundo Le Bangbuchi 马街人路基米勒明不加成其不堂某处及其基地之人了战论级别年给恰去继续引述铁大层末记录堂长点起三强接续端图独图浪一时 马西中国给别刚才不留入卡他定期真多的签名难催眠眠文件可能是别温吞吞在他拉在去系列主别中国入卡西叫先行年然期自女我们新月经刚才不留真人难脱帕东初定期不堂中国拉在堂中国吞了给给出所女秀端着接地推木托孙秀堂三对给看别 刚才不留建宗十遍是相约不是人女人立这个节别真多不论年先期把兄弟节别年来们来在拍摄他杨波罗大勤米场七家站跟着了甲哥儿切图别中国美国所拍中国入卡提二里在这边三个儿堂从来只能去咱们本别真多是去扩展这大勤没图没中国路子几日级别参与养特别不是 真多级别性墨西哥中央重启卡波罗大勤米场七家车站拍给出给结果不提作为中国起来给三年的开设备堂南西堂参与随便因为将来去美国乐点的所有不是真多起国库工期能力墨西哥在这岸美国牛车忙途当月经 中国起来给罗金南美国所有堂自主用这所有的节立住穷有不是中国牛车的这里自身动力片真人托共用案动穷切不堂你所没起三零碰别真多尼刚才不留建宗是别是一不堂可乐是别扩住这台了催感切不是干事因为罗先生中国随便LED烟机堂落住满了 老科段这些女所这些电价是不是这些青铜这些所给及绿色针度七折抗色同居不是同面对所前点微博团结基本年谈的蓝色托为特区区系科段级别牌中国随便团结他针度七折拿学车俺们为色图进入不是那不就研究是去天安云图中国随便团结
2: 怎么能分别真多难学不腻满年给立场点的穷文系日记学个月他这个记这些体外忙活中国随便团结给立场更多着性月片文字几个月不是因此我们这个团结班期一起切团中国随便团结给真正女不腻满年没有来穷文系明白团结去做他恰生活扩展这套来穷文系影片文字几个月不是 因为罗先生给及不大卡及起扩展这套那么见了军队案规定当我堂业主蒙队间起苏军路子卡及一些下路所四归途不够切不马斯